0: 글리캐스트의 Don't Stop Believing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아,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좀 선선하네요. 좀 선선하네요. 쌀쌀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오늘 아침 좀 갑자기 훅 기온이 떨어지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장은숙 씨는요. 설마 반바지? 오늘도? 하셨는데 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전 이런 날씨도 반바지 입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볼 것 같아서 너무 계절 감각이 없는데 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뭐 사람들 시선 별로 신경 쓰지는 편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긴 바지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날씨예요. 9780님, 오늘 아침 제대로 가을 같은 쌀쌀한 날씨 덕분에 따뜻한 클래식 밀크티 두 잔 사들고 출근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나눠주려고요. 왠지 크리스마스가 느껴지는 날씨 덕분에 수요일이지만 주말권처럼 설레이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얘기하고 그러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조금, 이 쌀쌀함 속에는 크리스마스 조금 들어있는데, 약간 들어있는데, 그리고 오늘 나오는데, 어제하고 그제하고 또, 이 가로수 나뭇잎 색깔이 또 변했더라고요. 네, 그새 훨씬 더 그 어떤 가을 속으로 가고 있어 깊어졌어요. 훨씬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계절 참 좋아합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어제 제가 비가 와요 그 라이브를 불렀더니 어느 인터넷 카페 라디오 청취율 조사 엄청 중요한가 봐요 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차디 라디오에서 지금 라이브로 자기 노래 불러요. 근데 되게 잘하네요. 2월 역시 그래요. 청취율 조사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라이브는요. 비가 와서 이 가을비는 또 이렇게 가을 남자 추남의 마음으로 움직이잖아요. 추남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단어 없죠. 추남심. 어쨌든 뭐 그래서 불렀다는 그냥 어제 사실 그냥 이 노래를 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뭐 틀어 드릴까 했는데 그냥 오늘 하자. 오늘 하자. 그런 거예요. 다른 의도 전혀 없습니다. 네. 99%는 비가 와서요. 99% 아시죠? 4천 잔의 차준코도 설마 오해하신 분 안 계시죠? 이제는 뭐 이런 거 갖고 오해하실 뭐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오해 없이 순수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어서 평소보다 아직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음악 앨범은 늘 변함없이 많은 차준코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 일상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번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면 반갑죠. 자,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 통해서 티내지 않고 조용히 쓱 차중코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에는 또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곡 골라서 노래 들려드리고 차중코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지금 깜포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포르테.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아니, 뭐.

0: 생산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잡나.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하나 공군이며, 형님 실망해요. 형님 통해서 따뜻한 커피라는 소리를 듣다니. 커피는 아 아닌가요? 아의 수호천사 형님. 하셨는데. 아이, 뭐, 근데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좋아하시겠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또 어떤 그, 취향을, 예,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도, 들리십니까? 얼음 소리. 예, 얼음 소리. 얼음 잔뜩 넣어서 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저는 뭐 그냥, 네. 한겨울에도, 네. 스키장에서도 아를 마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속이 타. 속이 타. 예.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속이 더 타.

그래서 시원하게. 1998님, 오늘 고3 아이 대학교 면접이라 같이 기차 타러 가는 길입니다. 긴장한 아이 옆에서 저도 같이 떨리네요 하셨습니다. 아, 야, 이 참 그래요. 엄마의 떨림과 그 당사자의 떨림은 또 이 결이 조금 다른 떨림인데 그래요. 저희가 기적의 차중커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338 하나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Kings of Convenience의 Mrs. Cold.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홍콩 가수 리커친의 공연이 늦어지자 그를 대신해서 2시간 동안 즉흥 공연을 펼친 중국의 한 무명 가수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화제입니다. 이날 리커친은 마지막 무대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악천후로 비행기가 뜨지 못했고요. 주최 측은 처음엔 공연 시작을 미루고 다른 출연자들의 노래를 늘리는 식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리커친이 자정까지 도착하기 어렵다라고 연락하자 콘서트 감독은 급한 대로 무명 가수로 활동 중인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다가 달려온 친구는 리허설이나 프롬프터 없이 약 20곡을 연달아서 부르며 리커친이 도착할 때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연을 했는데요. 이 공연을 계기로 2주 만에 그의 SNS 팔로워 수는 1만 명 미만에서 45만 명으로 폭증했고요. 또 공연표도 연달아 매진됐다고 하는데 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거겠죠. 미국에서 첫 데이트 비용으로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거액을 쓴 남성이 자신을 거절한 상대 여성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첫 데이트를 끝낸 여성은 남성에게 메시지로 어제는 즐거웠지만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긴 어려울 것 같다. 나는 서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당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친구로 남고 싶다라고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요. 이에 남성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의 현금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관계가 끝이 났으니 본인이 쓴 돈을 반으로 나누자는 뜻이었는데 이 여성은 내가 미쉐린 레스토랑에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자고 했는데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돈을 보내야 하는 게 맞냐라며 SNS에 글을 올렸고요.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먹고 떨어지라고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야, 뭔 소리야? 끝까지 안 주긴 봤습니까?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다음 존스의 It's Not Unusual 들려드렸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리는 곡이었고요. 일체의사 하나님이요. 먹고 떨어지라고 해요. 105만 원 보낼게요. 내가 너보다 더 냈다. 옜다. 먹고 떨어져라. 5만 원은 그거 커피 사 먹어라. 택시 타고 집에 가라. 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얹었다. 105만 원. 네. 이소연님은요. 자기가 잘 보이려고 비싼 식당 데려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달래?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본인을 이렇게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두 명이 식사를 하고 2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100만 원 보내라고 그랬다면은. 정성민 님은요. 와, 역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건가 봐요. 하셨습니다. 아까 중국에 아니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그리고 2시간 동안 20곡 넘게 계속해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바로 낚아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사실 그것도 뭐 왜 세 번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지도 참 희한하긴 한데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뭐 늘 얘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세 번인지, 뭐 두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왜 세 번인지 모르겠는데, 삼세판 뭐 그런 개념인가? 예. 근데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예,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낚아챌 수 있는 거죠. 뭐 이분의 경우는 그랬네요. 예. 자,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합니다. 나윤권의 나였으면 김지혜, 윤시원님이 청해 주셨고요. 2부에 뵙죠.

가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가을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텀 스멜.

이현우의 음악 앨범. 이현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시원함으로 마셨다면 이제는 향과 맛으로 느끼는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커피 아버지인 제가, 네, 커피 파더, 제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차디가 보내준 커피, 차준커, 다음 주까지 총 4,000잔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상도 쓱 넣어주시면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커피를 쓱 넣어드리고 있어요.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뭐 지난주에 이제, 녹화를 하고, 유튜브 녹화를 하고, 어제 그 업로드가, 어제 오후인가 됐는데, 업로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성시경의 부를 텐데에 나갔던, 그 편인데, 오늘도 뭐, 저희 문 열자마자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또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아, 확실히 많이 보는 채널이네. 4479님, 어제 부를 텐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차디가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에 나오니 너무 반갑고 즐겁더라고요. 저희 최애가 다 모여서 개 탔죠. 촬영 끝내고 막걸리 마시며 뒤풀이 잘 하신 거죠? 하셨습니다. 아, 뭐 그냥 소소하게. 또 뭐, 워낙 또 오랜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봐오던 또 후배, 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편한 후배라서. 예, 김유미 씨도요. 차디 목소리 들으며 차디 콘서트 예매하고 왔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인성님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공연 홍보차 나갔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11월 19일부터 작은 공간에서 매주 목요일 하는데 김인석 씨도 또 중간에 나오셔서 같이 또 한 토크하는 그런 코너도 한 30, 40분 정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새로운 콘셉트라 저도 많이 기대도 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뭐 유튜브를 못 보신 분들은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이들 보셨네.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유튜브구나. 이제 유튜브구나. 예. 유경미 씨, 가을 느끼려고 일부러 한강 쪽으로 자전거 타고 출근했는데, 맞바람 불어서 허벅지 터지도록 달려서 출근 시간 겨우 마쳤어요. 낭만 있는 출근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땀 범벅에 허벅지 통증만 남아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그쵸. 네. 맞바람 불면,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맞바람 불면은요, 뒤에서,

진짜 그 어떤 그 씨름 선수 한 사람이 날 이렇게 뒤에서 막 잡아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근데 출근 시간에 이래버리면, 땀 범벅 되죠. 예, 기온이 아무리 내려가 있더라도 땀 범벅 되죠. 근데 뭐 바람 방향 같은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아침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야, 오늘 힘든 아침이셨네. 그죠? 유경민 님은요, 문자로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샵8910번 이용하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듭니다.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들을게요. 이연숙 씨가 청해 주셨네요.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들려드렸습니다. 3586님, 뱃속에서부터 같이 음악 앨범 들었던 우리 집 고3이가 오늘 실기시험을 봅니다. 멋진 보컬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보컬 쪽입니까? 네, 아, 또 아주 아끼는 후배가 또 한 명 생기는 건가요? 아, 뼛속부터 음악 앨범을 들었으면은 완전 음악 앨범 퀴즈네. 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적의 차준커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5820님, 오늘 송파에서 김포 찍고 인천 용인 성남 갑니다. 올림픽대로 타고 오는데 창밖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차디의 센스 넘치는 멘트와 음악 선곡 너무 좋아요. 덕분에 즐겁게 운전합니다 하셨어요. 네, 진짜 저는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지방에 뭐 공연이나 방송이 있을 때 그냥 제가 운전할 때도 굉장히 많은데, 지난 주말에 목포 쪽으로 이제 쭉 다녀왔는데, 야,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들녘이 특히 이제 논들이 이제 완전히 금빛으로, 예, 금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마을들, 뭐 산들, 이 색깔이 변해가는 그런 들판.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네, 계속 넉넉궁에 밖에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네, 멍해지는 계절이에요.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허성우 씨, 일본으로 2주 동안 볼일 보러 갔던 아내가 내일 돌아옵니다. 올 퇴근 후에 최후의 만찬으로 즐길 만한 야식 좀 추천해 주세요. 참고로 전 맥주 팝니다. 아, 일본에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일본 음식 쪽보다는 조금 더 약간 전통적인 음식이 좋겠네요. 맥주, 맥주에 뭐가 어울릴까? 근데 뭐 맥주,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좀 뭐 치킨 뭐 이런 거. 근데 메뉴를 여러 가지를 하시죠. 사실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불현듯이, 예, 이유 없이 아구찜이 막 그냥 떠올랐거든요. 아구찜, 예, 아삭아삭거리는 그 두꺼운 콩나물에 그 매콤한 그 간장 찍어가지고, 와사비 간장 찍어가지고 두툼한 그 아구살과 치킨하고 아구찜, 예, 같이 드시는 게 어때요? 이 정도면 만찬 아닌가? 그리고요,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예, 멍게무침 요것도 또 얹어드립니다. 볼일 보러 내일 돌아오신다고요? 아, 그래서 아내분하고 같이 즐기시는 게 아니구나. 아내랑 같이 즐기고 싶다는 줄 알고, 아, 저는 그냥 당연히 이게, 아, 저는, 야, 이게 내 생각이 늘 거기 가 있나 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내와 또 가족과 즐겨야 할까 해서 제가 이걸 잘못 이해했네. 그래서 마지막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래요. 뭐 메뉴는 변함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죠. 제가 다 멍게무침은 보내드립니다. 진짜 아구찜 상당히 땡기는데.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을게요. 황호정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퀴즈 풀고 가세요. 수요일인 오늘은 음악 앨범 관련 퀴즈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베트남 자유여행 피크타임의 반짝파파님께서 감사하게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연의 음악 앨범 모음집 같은 거 듣고 있는데 진짜 너무 웃기네요. 짤로 보다가 인별그램도 팔로우 했어요. 크크크. 네, 음악 앨범의 유일한 게스트 개그맨 넘버원 게스트 네, 김인석 씨와 함께 화요일 코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것도 재밌고요. 또 인별그램과 유튜브에 올라오는 쇼츠로 봐도 재밌다는 의견 주셨는데 사연이 너무 재밌으니까 웃기다. 김인석 화요일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정작 코너 제목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화요일 코너 제목 어쩌다 무엇일까요? 네, 어쩌다 무엇 어쩌다 땡땡 예. 제목 아십니까? 1번 어쩌다 그랬어. 2번 어쩌다 애궁

3번 어쩌다 마주치는 그대. 후따 후따 후따 후따. 베이스라인 아시죠? 어쩌다 마주치는 그대. 4번 어쩌다 남자.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10분께 차중커를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노래는요. 존박의 I'm Your Man.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쉽고 빠른 ERP 역시

0: 여러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패드. 이연우의 음악 앨범.
2: 네,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4번 어쩌다 남자였죠. 어쩌다 남자. 네. 인터넷 카페 베트남 자유여행 피크타임의 반짝 파파님 지금 듣고 계신다면 연락 주세요.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합니다. Girl in Red의 We Fell in Love in October. 9398님이 청해 주셨고요. 3부 뵙죠.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차량과 건강관리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홍제램프 부근 1차로에서 1시간째 사고 처리 중입니다. 정릉터널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강변북로 구리 쪽 이동량 꾸준해서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1시간가량, 공항방향 올림픽대로도 올림픽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 지체 서행합니다. 이 사이 동호대교 부근 5차로를 막고선 작업이 한창이고요. 반대 잠실 쪽으로도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시작됐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 양주 요금소 3, 4차로를 막고선 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고인혜였습니다.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잠시 후 10시에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에스터 아브라니의 All By Myself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현우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의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3대째 전통을 이어온 언양공원불고기에서 언양불고기, 35년 전통 김치 단미채에서 김치세트, 광희수제누룽지에서 가마솥에 정성 담은 혼합잡곡수제누룽지, 전통건강식품전문 보니바이오에서 목에 좋은 목청쾌원캔디, 뽀송한 거실 바닥청소 아스토니시에서 바닥클리너, 복잡한 관절을 빈틈없이 고려원단에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탄력케어 전문 브랜드 엘렌실라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드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Let's go.

0: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에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 누군가에게는 최대 관심사, 하지만 종잇장처럼 얇은 팔랑귀들에게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최대 난제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음악 앨범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육미선님의 난제로 함께하는데요. 육미선님께는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자 바로 사연을 만나볼까요? 차디, 저희 남편은 외동아들이라서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세요. 넌 내게 딸 같은 며느리라고 말이죠. 벌써 느낌이 좀 오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딸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다 하시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 친구분께서 딸이랑 호텔 수영장과 사우나에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셨대요. 그게 너무 부러우셨다면서 저한테 같이 호텔 수영장과 사우나에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행가서 호텔에서 묵는 건 가능하지만 수영장과 사우나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시어머니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이는 정말 좋아요. 뭐 몇 번 해외여행도 같이 다녀왔을 정도로. 근데 수영장, 사우나 같이 서로 알몸을 다 보여줘야 하는 곳은 제가 진짜 딸이 아니라서 제가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탕 안에 있을 생각하니까 아찔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아들만 하느라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딸이 없으니까 딸이랑 할 수 있는 것들이 부럽고 또 하고 싶고 그 마음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훗날 저는 제 며느리에게 목욕탕에 같이 가자고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몇 번을 말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큰 마음 먹고 눈 한번 질끈 감고 다녀오면 괜찮아질까요? 한 번 힘든 거지 한 번 다녀오면 어색하고 민망함이 다음에는 괜찮을까요? 이 불편한 마음을 접고 따를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하기에는 불효하는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 힘들고 이거 어렵네요. 혹시 시어머니와 목욕탕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 한번 용기 내볼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릴까요? 아 이건 좀 네, 그래요. 네. 근데 그지 여성분들이 그리고 뭐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이 또 조언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경험담이나 본인들의 생각을. 남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방금 만난 사람하고도 사우나 갈 수 있거든요. 아니 목욕이나 하죠 우리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전혀 막 불편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남자들 입장에서 또 여성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게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불편하실 수 있죠. 내 알몸을 다 보인다는 게 특히 뭐 수영장도 그렇지만 사우나는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계속 그 안에서 있어야 되니까. 자, 1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니까 큰 마음 먹고 다녀온다. 2번.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거절한다. 아, 그래요. 둘 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지금 사연 주신 분께는. 1번 혹은 2번 번호와 함께 의견 주세요. 1번 다녀온다. 2번 거절한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안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입니다. 노래 듣고 오죠. 유나의 말도 안 돼.

유나의 말도 안 돼 들었습니다. 네. 뭐 이 사연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뭐 굳이 그 사연과 노래 선곡을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예.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보람님, 2번 단호하게 안 갑니다. 저는 엄마랑도 안 가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요. 처음부터 거절하세요. 좋습니다. 아, 엄마랑도 안 가는데 시어머니와 갈 수 있겠느냐. 아, 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다 개개인의 또 상황이 다른 거니까 취향이 다르고 또 김진경님 1번 저는 명절마다 음식 다 해놓고 늘 같이 목욕탕에 가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가보면 별거 없어요. 막상 가보면 뭐 별거 없다. 상반된 네, 그런 사연이었어요. 송경숙님, 차라리 처음 본 사람이랑은 가죠. 장인어른이랑도 괜찮으세요? 하셨습니다. 뭐 예, 저희는 뭐 거리낌 없이 네네 저는 뭐 예, 뭐 문제 없긴 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네. 7349님, 저는 제가 사우나 좋아해서 시어머니께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질색하시던데. 아, 오히려 어르신, 어휴, 괜찮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혼자 갔다 와라. 뭐, 그럴 수 있고요. 네. 7507님, 111, 저 가본 적 있는데 어머님도 조금 불편하실걸요? 때만 밀어달라고 하지 않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그쵸. 요건 또 이제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 공간에. 예. 양미성 씨 1번 다녀온다. 목욕탕에서 만난 여자들이다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랑 다녀요. 등도 밀어드리고 그래요. 하셨습니다. 예. 진짜 다 조금씩 다르시구나. 그죠? 또 뭐 그 시어머님과의 또 관계가 어떤지 그 관계도 뭐 다 조금씩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환경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0566님 2번 무조건 거절. 만약 우연히 만났어도 저는 헐레벌떡 옷 입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우연히 마주치면 저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씻고 오세요. 에. 아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1번 혹은 2번 번호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다녀온다, 2번 거절한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죠. 팅팅씨의 Shut Up and Let Me Go.

띵띵스의 Shut Up and Let Me Go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죠? 김진희 씨, 이번 거절이요. 시어머니랑 한번 갔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라고 다 얘기해주고 좀 불편했어요. 아, 여기 특정 시간에 가면 또 동네 어르신들 다 이렇게 예, 딱 모이시는 그 시간들이 있죠. 예, 그래서 단골들이 다 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 공손히 인사드리는 것도 참 굉장히 좀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래요.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네. 느낌이 빡 옵니다. 9318님 1번. 저도 처음에는 꺼렸는데 한번 목욕탕 갔다 오니까 이제는 서로 등 밀어주는 편한 친구 같은 사이가 돼서 좋아요. 이제는 남편 흉도 같이 보는 사이예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뭐 보면 또 이런 관계도 있고요. 이런 또 고부 관계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사실은 뭐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또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예. 뭐가 맞다 틀리다 한쪽으로 그 예,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1번 같이 간다. 2번 부담스럽다. 거절한다. 음악 앨범 가족들은요. 오, 이렇게 나왔네요. 33대 67. 그러니까 거의 1대2. 예, 1대2. 33대 67. 2번 부담스럽다. 거절한다라는 의견이 예, 두 배도 많았습니다. 1대2로. 세 분 중에 두 분은 부담스러워요. 이거 조금 무리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결과 알려드리면서 3부 마무리해요. Destiny's Child의 Emotion 듣고요. 4부에 뵙죠.

0: 작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로 이어볼게요.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오늘 주제는요, 가을엔 R&B 가요편으로 함께합니다. 첫 곡은요, 이성우님 987 하나님이 청해 주셨죠. 박화요비의 그런 일은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이 가을에 떠오른 R&B 가요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번호 샵8910 공지엔 콩으로 주시면 되고요. 채택되시면 저희가 작두콩 차세트를 챙겨드립니다. 자, 그 노래로 시작하죠.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가렌 R&B 가을편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단문 50원, 창문 100원들은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주시면 돼요. 9206님은요. 휘성에 안 되나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소리 질러!

0: 내게 좋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9: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수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오늘 그 곡도 추억의 R&B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한동안 이들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보이스 투맨의 End of the Road 오늘 끝곡입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솔지입니다. 오늘은 정욱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인 안내견 보리와 아들 부부까지 함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 숲에 다녀왔어요. 많은 인원이 이동해야 했지만 아들이 운전하는 초록여행 차량을 이용하니 걱정 없었죠. 푸른 대숲이 강바람에 서걱서걱 움직이고 그 사이로 들리는 아들 부부의 따뜻한 웃음까지 제 마음도 숲처럼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0: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기아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작업이 시작된 곳들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오늘도 군자교 부근 3차로 시설물 보수작업으로 막혀있고요.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는 성수대교 부근 5차로 작업 때문에 뒤로는 청담대교부터도 지체 서행합니다. 이후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도 보수작업으로 막혀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쪽 경부선 신갈 분기점 4차로가 고장난 버스로 차단되면서 수원 신갈 부근부터 내내 혼잡합니다. 이후 정체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길게 이어지고 반대 부산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으로는 죽전 5차로 작업 여파 크게 받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 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잠시 후 11시에는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공화나 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슈퍼레디오 가비씨가 명수님은 대본을 안 보신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어요. 예, 홍어 무침도 즉석에서 무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 라디오쇼 제작진은 아무나 못합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치킨 소믈리에, 홍어 감별사 2급 이상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 지원 부탁드리고요. 어제 폴킴 가비 따라오신 분들, 예, 홍어 받고, 홍어 무침 받고 먹튀하지 마시고, 예, 저희 계속 눌러 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 수요일 아니에요? 예, 출발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 대본을 안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적의 노래입니다. 그대랑.

0: 박명수의 라디오쇼. 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대본을 보고 틀리는 거 보니까 더 웃기다고 이해하셨습니다. 예, 예. 아, 갑자기 예, 바삐 움직이는 제작진들 모습 장수영님 보내주셨고 예. 자, 아, 저도 좀 헷갈렸네요. 예. 자, 자격, 홍어 자격증은 있는데 요일은 모르시는군요라고 정성민 님이 이렇게 또 우리 스태프들을 아, 혼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또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저렇게 한두 번 하면 이제 관두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예. 아, 이런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좋다, 그죠? 예. 에어컨을 21도에 맞춰놨는데 왜 이렇게 덥나? 왜 이렇게 더워 그랬어요? 처음에 차 타고 오면서. 아, 21도인데 왜 이렇게 더워? 봤더니 밖에가 16도예요, 밖에가. 바깥 날씨가 16도인데 안에는 21도로 해서 당연히 덥지. 그래서 얼른 껐습니다. 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미선님도 보내주셨고, 예. 아, 이한영님. 아, 대본 보내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김현지, 장소영, 이한영, 정성민, 성진모, 이미선 이분에게는 저희가 홍어 무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먼저 챙겨야죠. 자, 수요일 1부는 명수 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머리를 쥐어 짜내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짜잘한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1대1 맞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이 8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사연에 맞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도전 치킨 노래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건모형이 이야기는 듣고 있거든요. 지금 백가가 전화고는 있는데 아, 뭐, 아무튼, 저, 꼭, 저, 모시고 싶다는, 예, 그런 마음을 전해서 한 번 더, 건모형 한번 나와주세요. 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건모형 노래 워낙 히트곡이 많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김건모 씨의 히트곡 5곡을 준비했고요. 번호를 하나 고르시면 한 소절을 들려드릴 거예요. 들려드리면 바로 그 다음 소절을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딱 불러주시면, 아, 저희가 오늘은 이제 스페셜 데이이기 때문에 치킨을 1 플러스 1, 두 마리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급형 김건모다, 모창 좀 한다, 찐팬이다 하는 분들 지금도 신청해 주시는데, 모창을 하는 프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확하게 가사를 알고 계신 분들, 음정 박자 맞고 정확하게 가사가 맞으면 치킨을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두 마리씩 드립니다. 예.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 있는 분들 먼저, 그리고 도전 치킨 노래방 김건모 편 도전하신 분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도전치킨 노래방은 도전치킨 노래방, 고민은 고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또 있어요. 아, 복잡하네 아주 그냥. 청취율 조사를 뭐 1년에 4번씩 한대. 아유, 귀찮아 죽겠네 아주. 행운의 골든벨 소리인데요. 이 방송 중에 이 벨 소리가 나면은 그때 또 퀴즈를 드릴 거예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레지던 숙박권 드리고,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기능성 신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가벼운 신발들 좋아하시잖아요. 기능성 신발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도 역시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광고 후에 여러분들 고민을 맞춤 선물로 해결해드리는 명수 초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박람회.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예, 대쪽 같은 예능 위기를 원칙과 프로토콜에 의해서 방송을 하는 박명수의 초이스! 자, 제가 여러분들 사연 소개하고요. 예, 거기에 많은 선물을 드리는 건 오로지 박명수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100% 재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이 많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돼지 꿈을 꿨는데 복권을 살까요 말까요? 김향배님. 다른 꿈보다 뭐 돼지 꿈을 꾸면은 우리가 다들 보통 생각하죠. 그 확률적으로 돼지 꿈을 많이 꾸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돈복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돼지 돈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사는 거 추천합니다. 저도 근래에 복권을 저도 일주일에 한 5만 원씩 사거든요. 가끔씩 가끔씩. 근데 한번 4개가 맞은 거야. 번호 4개가. 그러니까 사람이 번호 4개가 맞으니까 갑자기 심장이 멈춰.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야, 살다가 4개가 맞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 한번 여러분 재미삼아 한번 느껴보세요. 진짜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그게 꼭 1등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즐거운 재미잖아요. 또 그게 또 좋은 일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돈이. 그게 또 무주택자 발음이 안 되냐. 그게 뭐 이렇게 주택도 이렇게 없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기 때문에 저는 재밌는데. 근데 이것도 예전처럼 막 400억씩 주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이나 외국은 막 몇천억을 주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시장이 커졌는데 예전처럼 막 400억씩 주고 그래야 더 재밌지 않을까. 예, 그건 서민들의 작은 기쁨인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권협회에서는 꼭 이야기를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수봐. 돼지 꿈을 꾸

네. 어, 뭐, 뭘 줘야 되지? 그럼 돼지 들어간 거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돼지 저 한돈 세트 있지 않아요? 한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이승민님, 이번 주에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밤 늦게까지 야근하기. 아, 6시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 출근하기. 뭐가 좋을까요? 저는 6시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 출근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엊그저께도 잠깐 뉴스에서 봤는데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게 몸에 안 좋대요. 몸에 안 좋대요. 예. 그게 저기 제가 저 그 헤드라인에 떠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시에 퇴근하고 차라리 주말에 출근하는 게 낫지 밤 늦게까지 몸 가요. 그러니까 꼭 정시 아시겠죠? 주말 퇴근 정시. 자, 6시 정시. 정시와 관련된 거는 아 여긴 있을까요? 시와 관련된 아 휘낭시. 휘낭시의 세트. 휘낭시의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가 들어가니까 휘낭시에 여기 66분에 있어요. 휘낭시의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체리 샴푸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 날씨 같아요. 예, 기분 좀 내고 싶은데 스카프를 살까요? 트렌치코트를 살까요? 스카프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렌치코트는 예, 몇 번 안 입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거 계속 입고 오잖아요. 티나 트렌치코트가 한 8벌 있으면 괜찮아. 근데 하나 있잖아. 하나 보통 하나나 두 하나밖에 없을걸? 트렌치코트를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 없을걸? 트렌치코트 입고 오늘 또 트렌치코트 입고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멋부릴 때 한번 입는 거지. 트렌치코트는 비싸니까 차라리 스카프로 살짝 좀 이렇게 저 멋을 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트렌치코트는 좀 이따 사. 겨울에 세일할 때. 예, 지금 사지 마. 그리고 가을이 짧아. 가을이 짧아요. 이러다가 비 두 번 오면은 패딩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스카프가 나은 것 같아요. 스카프. 자, 스카프와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스카프. 예. 스카이와 좀 비슷하죠. 스카이. 이거는 애드립이 안 떠올라. 큰일 났어 지금. 스카프. 예. 어떤 그 목 주위에 멋지게 뭔가를 만드는 예. 그런 멋부릴 때 쓰는 게 스카프죠. 예. 그래서 스카프로 목을 좀 이렇게 감싼다면은 이 손목 같은 데도 좀 이렇게 감싸면 어떨까? 팔토시 세트. 아,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스카프하고 팔토시를 세트로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팔토시 세트를 선물로 있어. 진짜 59번에 팔토시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어제까지 100% 제 내피시래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아, 양판수님.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갔는데요. 예. 김천 김밥 축제를 갈까요? 대구 떡볶이 축제를 갈까요? 아, 이야, 이거 고민이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서 떠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뭐 서울에서 떠나면 김천이나 대구나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시간이? 저라면 저는 떡볶이 갈 것 같은데 떡볶이? 왜냐면 김밥 축제는 김밥이 주지만 떡볶이 축제 때는 김밥이 딸려올 수 있어요. 보통 김밥을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떡볶이를 시키면 김밥이 원래 추가로 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찍어 먹게 되니까 잘 됐네. 우리 저기 떡볶이 세트 있죠? 우리 떡볶이 세트 있습니다. 예, 몇 번에 있지? 예, 떡볶이 세트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소연님이 주셨습니다. 용돈 떨어졌는데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돈을 더 받을까요? 문제집 산다. 선생님 생신이다. 아, 야 이런 식으로 돈 뜯는구나. 아, 용돈이 떨어졌는데 엄마한테 선생님 생신이다. 아, 문제집 산다. 근데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공부 성적이 좀 좋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데 문제집 산다고 그러면 야 너는 문제집을 사서 대체 누가 푸냐? 누가 풀어? 그러거든. 왜 저한테 그랬거든요. 예. 저는 문제집 산다고 하고 오락실 중고로 샀어요. 저는 문제집을 산다고 하고 중고를 사서 남는 돈을 오락실에서 오락했거든요. 예. 너는 문제집을 누가 푸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요. 예. 모르지 뭐 나도 그렇게 얘기했던데 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면 문제집이 되는데 못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문제집이 안 되거든. 근데 공부를 못해도 선생님 생신인데 돈 걷어서 뭐 선생님 사드려야 돼 한다면 그걸 엄마가 뭐라고 할 거야. 공부 못한 건 자기 아들이 엄마 닮아서 못한 걸. 그러니까 선생님 생신이라고 한 게 난 것 같아요. 선생님 생신이라는 게. 그죠? 예, 선생님 생신이니까 저희가 케이크 교환권 웃기려고 그랬는데 케이크 교환권이 있어요. 저희가 또
케이크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신원식님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는데 다음 달부터 본인 차로 카풀을 하자는데 주유비로 얼마를 드리는 게 적정할지. 아, 근데 이건 거리 따라 다 다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주유비로 10만 원을 드릴까요? 20만 원을 드릴까요? 근데 이거는 저기 동네의 거리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가까운데 뭐 20만씩 드려. 가까우면 뭐 한 10만 원 드리면 되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잘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뭐, 저기 청량리다 그러면 20만원 드려야지 뭐니까. 근데 뭐, 올림픽대로 타고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가까운 길이라면, 20만원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주말 빼고 하면, 그죠? 10만원이면 되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건 저희가 선물로 주유권이 있어요. 예, 주유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안경욱님, 빨리빨리 드릴게. 이삿짐, 이사 가는 집 부엌에 인덕션 할까? 아, 인덕션 할까요? 가스레인지 할까요? 아, 야, 이거는 화력은 가스레인지가 좋은데 나는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왜냐면 이사 가는 집에 부엌에 인덕션만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불이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노가리 굴 때 이럴 때 불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건 또 브루스타 있구나. 브루스타 그걸로 하면 되는구나. 어, 그러면은 인덕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브루스타 하나 놓고, 어, 특정 상표 아니죠 브루스타. 예예. 예. 인덕션 놓고 브루스타 하나 놓으면 되니까 가스레인지 설치하고 그런 것보다 인덕션이 더 좀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덕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덕션. 자, 그 인덕션이니까 인덕원 사거리 가면은 거기 고깃집 잘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갈비집 인덕원 사거리 가면 고깃집 잘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 거긴지는 모르겠는데 예. 고깃집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거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깃집이라고 쓰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이거. 예,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아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몰려 이렇게 또. 어, 김화영님, 제 이름에 화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유난히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개명할까요 말까요? 아, 왜 그걸 개명을? 아, 화자 들어가 뭐 다 나 뭐 이렇게 화냅니까? 안 그래요. 무슨 말씀. 그 사람이 성격인 거지. 화자 들어간다고 화내면 그거는 안 되죠. 참, 화와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는지 이거 좀 애드리브 재밌게 좀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화가 난다 이거. 화가 나잖아 지금. 화가 왜 나지? 화가 나는 것은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니면 잠을 못 잤거나. 그죠? 잠을 못 잤을 때가 저는 화가 제일 많이 나요. 잠을 못 잤을 때가. 그래서 잠과 관련된 선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잠을 자려면은 좀 두뇌가 좀 깨끗해야 돼.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잠을 자려면 잡생각도 없고 좀 그 뇌가 좀 프레쉬해야 되니까 두뇌 영양제 52번에 있어요. 두뇌 영양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힘드네.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노래 하나? 어. 어딨어 노래? 어, 여기 있네. 화사의 노래입니다. 쇼 큐트.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벨이 울렸어요. 지난 9월 10일에 제가 이효리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연예 뉴스 탑10에 올랐습니다. 예.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명수 작심 발언, 23년 전 이효리 씨는 아름답기보다는 이것. 작심 발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발언이었죠. 바로 문제 나갑니다. 제가 이효리 씨는 아름답기보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카네이션, 2번 센세이션, 3번 울랄라 세션, 4번 진우션. 자,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레지던스 숙박권 선물로 드리고요. 그 외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기능성 신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아가씨. 입으로 돌아옵니다. 탈랄라.

0: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가을 남자 박명수.

0: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어텀 스멜.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한 소절만 이어 부르면 행운의 치킨이 쏟아집니다. 도전 치킨 노래방. 자, 음정은 조금 플랫 때도 봐드리지만 가사는 피도 눈물도 없이 봅니다. 정확히 불러주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엄정화 씨 편에서 치킨 3마리 나갔는데 오늘 4마리 이상 기대해봅니다. 그만큼 이분 노래는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죠.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의 스티비 원더 김건모 씨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에 김건모 씨의 히트곡이 적혀있는데요.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하나를 고르시고 한 소절을 듣고 바로 딱 끊깁니다. 그럼 그 뒤를 이어서 불러주시면 성공. 치킨.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성공만 하면 그러면은 스타 되죠. 예, 직장에서 두 마리 튀겨서 이제 가면 스타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며 딱 끝나면 여러분들은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글자 틀리면 땡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연락 많이 와요 지금?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내 친구라도 하게 없으면. 아, 와? 다행이네. 노래 한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릴게요. 건모형 노래 들어야지. 건모형 건. 김건모 노래입니다. 스피드.

0: 아, 저도 김건모 형 노래는 뭐 워낙 좋아하고 가끔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도 저도 부르고 하거든요. 예, 안 올라가서 그러지. 예. 아, 정말 명곡들이 많고, 예, 정말 가요계에서 건모 형은 진짜 위치가 나중에는 건모 형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승철이 형 다음으로 건모 형이 추석이나 이렇게 저기 설날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정도로 정말 노래 잘하고, 예, 끼가 너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예. 자, 꼭 저희 라디오쇼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라디오쇼 안 나오고 다른 데 나가시면 저도 그만큼 또 보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김건모 형 노래 이제 시작해 볼게요. 치킨 두 마리를 드립니다. 9914님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하시겠습니까?
1: 네, 그 김포의 최란 남편이라고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0: 최란 남편이요?
1: 네네. 예. 최란 남편.
0: 알겠습니다. 예. 본인은 안 밝히고 부인을 밝혀주세요.
1: 아, 저희 그, 제 와이프가 너무나 사랑하는 오랫동안 그 팬입니다.
0: 누가요?
1: 제 와이프가요.
0: 그니까 누구를 사랑하는데요?
1: 박명수님이요.
0: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난 건모 형 사랑하는 줄 알았죠. 감사드리고요.
1: 네네.
0: 자, 이제 김건모 형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1: 네.
0: 건모 형 노래 다 꿰차고 있습니까?
1: 거진 한 90% 이상은 꿰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1: 네.
0: 자, 제가 불러볼 테니 그 다음을 한번 불러보세요.
1: 네.
0: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다음이요?
1: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0: 오, 좋은데?
1: 짧은 머리에.
0: 오, 좋아.
1: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0: 노래를 잘하시네. 가수 아니죠?
1: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0: 이거 저,
1: 아닙니다.
0: 혼자 계세요? 누가 옆에 계세요? 솔직히.
1: 아, 저 혼자 있습니다.
0: 예,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큰일 나요. 자, 그냥 이제 진짜로 갑니다.
1: 네.
0: 김건모 형 노래 1번부터 5번까지 있고요. 자, 성공, 금방 하신 것처럼 성공 시 치킨 두 마리가 갑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1번부터 5번 중 하나 골라주세요.
1: 네, 2번 하겠습니다.
0: 자, 2번 사랑이 떠나가네 주세요.
2: 도대체 몇 번째야.
0: 자, 다음.
1: 사랑이 떠나간 게 다시 널 사랑하면 슬픔을 잊었었는데.
0: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죠.
1: 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아.
0: 어디서 틀린 것 같아요?
1: 다시 널 사랑하면?
0: 예.
1: 아, 그 다음부터요. 아.
0: 아. 슬픔을 뭐라고 그랬죠?
1: 슬픔을 잊었었는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0: 들어보세요.
2: 도대체 몇 번째야. 사랑이 떠나간 게.
0: 여기까지 잘했고요.
2: 다시 널 사랑하면.
0: 예.
2: 슬픔을 잊어갔지만.
1: 아, 맞습니다.
0: 아, 안타깝네요.
1: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0: 너무 안타깝다 진짜.
1: 아, 이거 어쩌죠. 아.
0: 어쩌긴요. 뭐 집에 가셔서 쉬셔야죠. 뭐 어떡해요. 예.
1: 아, 일을 열심히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0: 아닙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대신에 저희가 기본 선물 드리니까 만족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잘하셔서 재밌었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한번 해보세요. 슬픔을

0: 한다고.
1: 그거 저는 뭐예요? 다 끝났는데 지금. 아. 아무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감사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추억이 되실 거고 또 네. 하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하니까. 예, 자,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겉모형 덕후입니다. 집에 앨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5670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앞에 분이 지금 떨어졌어요.
2: 예, 잘 듣고 있었습니다.
1: 그 노래 아셨어요?
2: 예, 알았어요, 저는.
1: 아, 진짜? 도대체 몇 번째야? 그 다음에 보세요.
0: 사랑이 떠나간 게.
1: 오, 좋은데?
0: 다시 널 사랑하려면 슬픔을 잊어갔지만.
1: 그렇게, 어, 좋아, 좋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2: 예.
1: 자기소개 하실 거예요?
2: 예, 할게요.
1: 콘도기 뜸들여 빨리 하지 그러면 빨리 하세요.
2: 예, 예, 안산에 사는 따거입니다.
1: 따거요, 따거?
2: 예, 예.
1: 어, 형님이에요?
2: 예, 제가 주로 쓰는 닉네임입니다.
1: 아, 따거, 예, 예, 예, 예. 아까 좀 연식이 좀 되신 것 같은데 따거 요즘 전혀 안 쓰거든요. 예. 예. 아, 아무튼 뭐 따거 막 예. 마음대로 하시기 바라고 자 갑니다.
2: 예, 예.
1: 자 1, 2 아니 1345 중에 사셔야 돼요. 1345 자.
2: 1번 하겠습니다.
1: 1번.
2: 예.
1: 1번 갑니다. 미안해요. 그대는 미치겠다. 이 노래 너무 좋았어. 나만의 등불이여. 다음이요.
0: 어둡고 험한 세상
1: 좋아 좋아 좋아
0: 밝게 비춰 주네요.
1: 아 좋았어 좋았어. 어 너무 좋았어요.
2: 감사합니다.
1: 아 잘 좋았는데 순간 움찔했어요 아니면 이 노래 아셨어요? 어떠셨어요?
2: 아 무조건 알았죠. 아,
1: 무조건.
2: 예.
1: 야 좋다. 잘하셨습니다. 치킨 두 마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아, 노래 좀 하시네.
2: 예 좀 평소에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해요.
1: 어 누구한테요?
2: 주변 사람들한테.
1: 아 그래요? 아 폼 좀 예. 잡아도 되겠어. 노래 좀 하시네. 그래요. 아,
2: 감사합니다.
1: 예,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축하드릴게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3020님인데, 김건모 오빠와 한 아파트에 잠깐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아, 김건모 씨랑 같은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3: 네.
1: 어떻게, 아파트 가면 오르셨어요?
3: 아, 아니요.
1: 아, 그대로요?
3: 예.
1: 그래요. 건모 형을 본 적 있으세요?
3: 어 저는 중학교 때 네. 엘리베이터 같이 탔었는데 키 작고 까마신 분인데 까만 네. 선글라스를 끼고
1: 예.
3: 구석에 서서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웃으시면서 쳐다보시길래 어, 저 아저씨 뭐야 이랬거든요.
1: 예.
3: 어 근데 그 아저씨가 김건모였던 거예요.
1: 그거 빨리 인사했어야지.
3: 아 근데 그 사람인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사인은 받았는데
1: 아, 진짜?
3: 부모님은 자주 뵀는데 예. 이제 그분을 너무 뜨셔서
1: 예예 예.
3: 예, 다시 예. 못 봤어요.
1: 김 머리 얼굴 꺼먹고 선글라스 끼고 키 작다고 다 건모형은 아니에요.
3: 아, 네
1: 알았죠.
3: 네
1: 예, 예. 건모형 사람 진짜 좋아요. 예
3: 네.
1: 항상 밝고 자 좋습니다. 앞에 예. 우리 저 여러분들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3: 네
1: 예. 그 건명 노래 다 알고 계실까요?
3: 어 듣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걱정이네. 이제 3, 4, 5번 남았어요. 3, 4, 5번.
3: 네.
1: 이제 건명 히트곡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아주 뽑아봤는데 3, 4, 5번 고르시고 이제 다음 소절 부르시면 돼요.
3: 네.
1: 자, 3, 4, 5 중에 어떤 거 고르실래요?
3: 어 5번이요.
1: 자, 5번은요. 어려워서 만약에 성공하면 치킨을 저희가 4마리를 드리겠습니다.
3: 어 뭔데요?
1: 치킨 네 마리 드릴게요 진짜.
3: 치킨 네 마리.
1: 자 문제 나옵니다. 다음이요.
3: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올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 왔어.
1: 와 대박 대박.
3: 어 다행이에요.
1: 근데 약간 틀린 데가 있었어요 약간.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다시 줘보세요. 다시 한번 줘보세요. 노래 주세요. 다시요.
3: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로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1: 잠깐만.
3: 만남이
1: 잠깐만 뭐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
3: 아니요, 저 이것만 연습했거든요, 사실.
1: 너무 잘했어, 진짜. 진짜.
3: 저 이것밖에 연습을 못했어요.
1: 한 글자도 안 틀렸어요, 진짜로.
3: 아, 너무 떨려.
1: 치킨 네 마리 드릴게요. 와.
3: 감사합니다.
1: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건 왜 그러냐면 네. 가사도 틀리지만 리듬을 잘 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3: 너무 연습 많이 했어요. 예.
1: 어디서 연습했어요?
3: 저 계속 일하는데 지금 네. 몰래 지금 탕비실 돌아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1: 일하시는데 탕비실에 가신 거면 탕 많이 비우셨어요? 네네. 뭐 비운이라고 거기 들어가셨어.
3: 예. 너무 떨려요.
1: 어떤 일 하시는데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어떤 일 하시는데?
3: 저 치아 만들어요.
1: 근데 지금 괜찮아요? 만들다가 오시면 어떡해? 괜찮아요?
3: 지금 제가 사장이랑 괜찮아요. 지금 이거 꼭 하고 싶었거든요.
1: 부럽다. 사장이에요?
3: 저 김건모 씨보다

0: 엄청 너무 좋아해요.
1: 알았어요. 나중에 제 노래 할 때 한번 하세요.
0: 네.
1: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요. 치킨 네 마리 보내드릴게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자, 이제 다음 분, 우리 저 구하나하나 군님, 여보세요?
2: 아, 예, 여보세요? 예,
1: 의정부 김건모 씨?
2: 아,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김건모 씨 팬입니까?
2: 아, 네, 제가 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네, 김건모 씨 노래를 자주 들어가지고요.
1: 예. 좋습니다. 앞에 분이 저 치킨 네 마리 받아갔거든요.
2: 네.
1: 이제 노래가 두 곡이 남았어요. 3번하고 네. 4번 중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노래 골라주실래요?
2: 3번 하겠습니다.
1: 몇 번이요?
2: 3번이요.
1: 잠 못 드는 밤 빛나 내리고 주세요! 다음이요.
2: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이렇게.
1: 아,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아, 이거 아는 노래였죠?
2: 아, 네네, 예전부터 자주 듣던 노래입니다.
1: 그래요, 성공. 예, 치킨 두 마리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예, 한 명 감사드려요. 한 명 더 하면 안 될까? 아, 나 더 하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안타깝게 선물 놓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 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거래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3: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2: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8: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7: 주방 싱크대도.
8: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7: 어디로?
8: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9: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성인.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고에서 짜먹는 젤 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 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자 당근 주스,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한국 A&D에서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차원이 다른 고소함 이장님 과자점에서 우리콩 참두부 과자, 건강 큐레이터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0360님이 아니 치킨 4마리 주는 레디오가 어딨어요? 저 열받으면 40마리 쏠 수 있어요. 예예, 저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고, 골든벨 퀴즈는 센세이션, 그리고 레지던스 숙박권 받으실 분 이보라님, 아, 아차상은 레디오쇼 선곡표 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블랙박스 받으실 분 만번째 조예솔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다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예, 선물 못 드린 여러분께 미안해요. 김건모입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하늘에 선선한 바람, 공기도 좋고요. 도로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간선도로 작업 구간들인데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부근 5차로 작업으로 차단되면서 뒤로는 청담대교부터 이 작업 지점 지나 동작대교까지도 지체 서행합니다. 잠실 쪽 여의 상하류 부근 잠시 주춤하다가 동작에서 사고가 있었던 성수대교까지 정체되고요. 이후 잠실철교 1차로와 구리 암사대교 부근 5차로 차선을 긋고 있어서 뒤로 크게 혼잡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부터 송내 쪽으로 내내 차가 많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고장난 차가 있었던 장수 부근부터 송내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기업 구매도 니퍼연구소.
1: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럿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2: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정오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을 보내드립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딱 세 줄이었습니다. 내일 일정 없음 더하기 알람 없이 누움 더하기 갑자기 비 내리기 시작. 이거 좋아요 누를만 한데요. 지난 몇 주간 휴일의 축복에 힘입어서 한 주 한 주가 수월했었는데 이번 주는 아니네요. 우리 나만의 극락조합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겨내볼까요? 조퇴 플러스 반신욕 플러스 떡볶이 시켰음 산책 플러스 날씨 좋은 플러스 폴킴 목소리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10월 14일 수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에일리의 헤븐이었고요. 저는 오울남기 시작하는 가을 타는 폴킴입니다. 아, 저 오늘 가을 타나봐요 여러분. 나 오늘 센스에 생각이 많아지고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아, 나의 즐거웠던 시절은 언제였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오프닝 읽어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동안 휴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평일 휴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즐거우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지금부터는 평일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올해 끝날 때까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오는 약간의 슬픔

0: 슬픔, 고독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것들 좀 떠올려보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합은 뭐가 있어요? 저는 일단 오늘 제가 가을 탄다 그랬더니 우리 피디님께서 이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너무 예쁜 꽃을 꽃다발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꽃다발 가장 먼저 넣을 것 같고요. 플러스 오늘 저는 이소라의 이소라 앨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소라의 이제 그만 들으면서 오늘 출근했거든요. 이제 그만 요 감성으로 하루 시작했고 거기다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오늘 또 우리 팬분들께서 오늘 또 뒤에 해나 누나도 오고 오늘 국주 누나도 오고 그래서 또 과자 디저트를 주셨어요. 우리 플러스 디저트 플러스 디저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극락 조합 보내주세요. 323번님께서 가을 하늘 플러스 선선한 바람 플러스 폴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이 모든 걸 평온하게 즐길 수 있는 나 완벽한 하루입니다. 오 이런 거 정말 좋다. 양현진님은 오후 반차 동생이랑 점심 광릉 수목원 플러스 폴디 가요광장이요. 날씨가 참 좋아요. 잘 놀다 올게요. 좋다. 역시 행복에는 반차가 필요한 거죠. 3637번님께서 출근길 신호 안 걸리고 버스에 앉아간 플러스 근무 시 집중력 최고 칼퇴근 후 신호 막힘없이 집 도착. 이 정도면 그날 그냥 일주일치 소원 다 쓰시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6894번님께서 휴무 플러스 늦잠 플러스 이불. 저 아직 이불 속이에요. 안 나갈 거예요. 네. 이불 속이 정말 행복하죠. 내 침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윤성근님은 아내 친정 가고 혼자 있는 텅 빈 집 플러스 플러스 치즈 피자 플러스 땡플릭스. 성근님 지금 가요광장 듣고 있는 아내분께서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다고 연락이 방금 막 들어왔어요. 얼른 일어나셔가지고 집안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0730번님께서 좋은 친구 좋은 음악 좋은 술 지난 주말 느끼고 왔었죠. 이 뭐 한잔 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겠지만 이 술이라는 건 또 누구랑 함께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현정님께서 저의 극락조합 우선 가구 아울렛에 가세요. 거기서 아점을 먹고요. 우리 집에 놓을 우리 딸 책상을 보고 아이스크림 하나 때리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앉아서 30분 꿀잠. 이게 극락이죠. 요거 괜찮다. 요런 거 괜찮다. 일단 아울렛 자체가 극락의 조합에 잘 들어갑니다. 네, 아울렛에 가서 이제 득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플러스 추가되고요. 네, 그런 거겠죠. 네, 뭔가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겠죠. 네. 자, 다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만의 극락조합 노래 하나 넣어서 완성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주말 플러스 데이트 플러스 고막소년단의 단거 이런 식으로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광고 다녀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폐업, 불공정 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류가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류가주를 검색하세요.
4: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혹시 어디서 내리세요?
5: 저요? 전 안 내려요. 이 버스는 쿨 FM 순환버스거든요.
6: 안 계시면 오라이.
0: 서울버스 273번, 341번, 361번, 740번
5: 광역버스 1550번, 9501번 쿨 FM BJ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버스를 만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0: 샵8910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5: 아침부터 밤까지 재밌는 라디오
0: KBS 쿨FM

과 함께해요.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찐님께서 창문 열었는데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차 한 잔 너무 힐링이었어요. 아,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그 이 도심에서 사는 분들에게는 바람도 막 바람은 항상 뭐 평소에도 불잖아요. 근데 그 정말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진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홍명숙님께서 저의 가을 조합 트렌치코트, 선글라스, 스카프. 아 맞다, 나 이번 주에 트렌치코트 입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언제 입지? 아 다음 주에 입어야겠다. 네, 우리 명숙 씨 고마워요. 나 트렌치코트 지금 안 입으면 이제 못 입어 오래나. 8315번님께서 서해바다 플러스 낚싯대 플러스 내가 잡은 대왕 갑오징어 가로 열고 잡아본 적 없음. 생각만 해도 극락이네요. 대왕 갑오징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뭔가 대왕 갑오징어는 이름에서 대왕이 들어가서 뭔가 심해에서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7031번님께서 연차, 제주, 요가 진짜 극락이었어요. 폴디 최고, 날씨 요정이었어요. 진짜 너무 즐거웠답니다. 아 며칠 어젠가 이렇게 제주도 가신다는 그분이 보내신 걸까요? 아닌가? 오. 3322번님께서 날씨, 캠핑, 불멍 최고의 조합이죠.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한 캠핑 너무 좋아요. 아 캠핑 가서 불멍하고 싶다. 혹시 폴킴이랑 친한 분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폴킴이랑 친한데 캠핑 가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갈 때 저 좀 데려가줘요. 나 저 좀 이렇게 몰래 따라가가지고 저 불멍 좀 하고 올게요. 9345번님께서 솔직히 이거 최고 아닌가요? 칼퇴, 야장, 치맥. 이건 사랑이죠. 사랑이죠. 4579번님은 수요일 빨간 장미 데이트. 오늘은 데이트하고 싶은 날인데 여친이 없어서 엄마한테 오랜만에 꽃 선물해야겠어요. 이런 것도 낭만적이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꽃 선물하는 것도 참 좋겠죠. 강상국님은 오늘 매도 수익 실현. 오후 사우나, 저녁 와인 다이닝 약속. 여러분, 그 제가 오늘 가을 탄다 그랬죠? 그 매도, 매수 이런 얘기 오늘 하지 마요. 네. 지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기분 안 좋아지니까. 사우나 좋습니다. 와인 다이닝 약속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후에는 활짝 데이, 창고 대개방! 오늘은 여러 선물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꾸며봤어요. 드립백, 달콤한 디저트, 베이글, 그리고 레몬즙까지 묶어서 다 드립니다. 이 정도면 마트 가서 장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받고 싶은 분들, 지금 라디오를 함께 듣고 있는 사람들과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가족, 연인, 친구, 회사 사람들 등등 지금 라디오 함께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또 어디서 뭐 하시는 중인지 보내주시면 여럿이서 함께 드시라고 맛있는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진은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문자번호 #8910, 그리고 사진 전송은 100원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활짝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의 선물들로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만든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활짝대에 창고 대개방. 혼자만 즐길 수 없죠. 여럿이서 함께 즐기면 훨씬 더 즐거운 폴킴의 가요광장. 선물 한두 개 고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드립백, 달콤한 디저트, 베이글 그리고 레몬즙까지 다 가져가실 분들 만나볼게요. 7130번님께서 수업 들으러 대학교 가는 길 아빠랑 항상 폴킴 라디오 들으면서 가요 하시면서 아 지금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차 안에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아버님 옷 색깔도 파란색인 게 기분 좋은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두 분 안전하게 운전하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0195번님께서 아 근데 오늘 이거 사진 너무 좋다. 왜냐면 그 항상 어떤 물건만 보다가 우리 청취자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만나는 것 같아서 기분 이상한데요. 10개월 된 아들이랑 집에서 육아하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폴디 최고 하면서 우리 예쁜 아기랑 같이 아기가 가습기인가요 공기청정인가 이렇게 자꾸 서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 하늘색 옷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엄마도 기분 좋아 보이고 두 분 선물 챙겨 드릴게요. 8834번님께서 부장님 아들하고 듣고 있어요. 네? 자동차 공업사인데요. 부장님이 일 가르친다고 데려와서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붙어있네요. 아 저는 두 분이 약간 부자지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부장님의 아드님이시구나. 그래서인지 이 마스크 약간 되게 멋있다. 최첨단 약간 새로 나온 신상 마스크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겠죠. 네, 꼭 열심히 배워가지고 네 같이 멋지게 일 그래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배워봐요. 선물 보내줄 테니까. 1195번님께서 금산에서 청취 중입니다. 인삼 수확식이라 다 같이 일하면서 청취 중이에요. 청취율 1위 가자 폴킴 하셨습니다. 지금 저 산처럼 쌓여있는 게 인삼이라는 말씀이세요?

인삼이 저렇게 많은 걸 처음 봐요.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사진 찍어주신 분 이쪽에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놓고 계시다면은 저쪽 멀리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이모! 화이팅! 인삼 많이 깨요! 잘 들리시죠? 선물 챙겨드릴게요. 노래 들을게요. 아이유의 Strawberry Moon.

활짝데이 코너이어서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듣고 왔습니다. 활짝데이 창고 대개방 다음 주에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김지연님께서 포천에서 장애인 택시 운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손님이 타자마자 폴킴의 가요광장 틀어달라고 하시네요. 이번에 청취율 조사 뭔가 느낌이 좋은데요. 청취율 1위 가봅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에게 이런 기대감 심어주지 마. 내가 1위 하고 싶다고 비록 하긴 했지만 너무 큰 기대는 참사를 불러올 따름이에요. 그래도 제가 1위를 하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저를 또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막 알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거기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청취자분들 사랑하고 감사하고 조금 더 분발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 거예요. 추남 김포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 가을 타나봐요. 어머 이런 추남 김포울님 저랑 똑같은 마음이신가 보다. 추남이 한자로 가을추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김폴 잘생긴 김폴인 것 같더라고요. 노래 듣게요. 네, 가을 우리 함께 즐겨요. 이소라의 이제 그만.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1: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0: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0: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폴킴의 연기력과 여러분의 추리력을 동시에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명대사로 단서를 드릴 거예요. 잘 듣고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주 굿이에요. 굿! 굿굿굿! 두 번째는요. 모르셔도 됩니다. 마지막 저 이거는 모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는요?
1: 네. 호박고구마
0: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네. 이순재, 남훈이, 박혜미, 최민용 등등 많은 배우님들이 나왔던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거침없이 하이킥, 2번 지붕 뚫고 하이킥, 3번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짧은 다리 역습은 자,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고구마 케이크 보내드립니다. 네,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1번 거침없이 하이킥, 2번 지붕 뚫고 하이킥, 3번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노래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부석순의 거침없이.
2: Ladies and gentlemen,

0: 구석순에 거침없이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명대사 단서를 듣고 작품 제목 맞히기였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 명배우분들 실제로 섭외한 거 아니냐, 어쩜 그렇게 드라마에 작품에 나오는 목소리랑 똑같을 수가 있느냐, 너무 똑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영분께서요. 한 분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994번님께서 2번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 땡. 라떼. 라떼님께서 4번 폴킴이 입을 차고 하이킥. 오늘 밤에 아무래도 네, 입을 걷어 찰 것 같긴 해요. 네. 정답은 1번 거침없이 하이킥이었습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할게요. 3560번님께서 1번 거침없이 하이킥, 주말에 몰아보기 하는데 언제 봐도 웃겨요. 폴킴 교장 선생님 성대모사 굿굿굿 굿이에요.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네. 정보희님께서 1번 거침없이 하이킥, 동료들이랑 함께 듣는데 동시에 외쳤어요. 우후. 아, 이거 이 프로 모르는 사람 없죠. 황세라님께서 1번 거침없이 하이킥, 호박 고구마. 이거 유명해서 모를 수가 없네요.
1: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0: 우리 나문희쌤 얼마나 화나셨는지 상상도 안 돼요. 3124번님께서 추남 폴킴이 연구하는 나문희 선생님이 나오는 1번 거침없이 하이킥. 죄송한데 추남 이거 추 한자로 다시 바꿔 정정해서 보내주시겠어요? 그냥 추남이라고 보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네, 가을추로 바꿔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170번님께서 1번 거침없이 하이킥, 폴디도 시트콤 출연하시면 애청할게요. 요즘에 시트콤 나오는 할 없죠. 아, 시트콤 진짜 정말 열심히 봤었거든요. 또 새롭게 재밌는 시트콤 나오면 좋겠다. 혹시 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 좀 출연 좀 시켜주세요. 네, 다섯 분께 고구마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유광혁님께서 학교 끝나고 TV 앞에 앉아 보던 그 시절, 이순재 할아버지의 버럭 연기부터 정일우의 윤호까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참 그때는 뭐랄까 그냥 단순 그냥 웃음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습을 좀 이렇게 잘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게 참 와닿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황소진님께서 엥? 연기 난 그닥이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는 모부터 구수하게 음을 타줘야 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황수진님이 그 모르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이 명대사 이 성대모사를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완전 빙의한 거거든요. 네, 저만 빙의한 거니까 네, 네, 누구를 따라했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황세라님께서 아, 폴님은 그거 잘할 것 같아요. 박혜미님이 하던 맛있다.
2: 맛있다.
0: 맛있다. 마트 장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최진서님께서 지붕 뚫고 하이킥도 진짜 좋아했었어요. 진지가 이 빵꾸똥꾸야 했던 그거요. 맞죠? 빵꾸똥꾸. 4478번님께서 폴킴님은 어떤 시트콤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순풍산부인과랑 논스톱4 좋아했었어요. 남자 셋 여자 셋도요. 4478번님 이거 유도 질문 아닌가요? 유도 질문 같은데나 나도 사실은 순풍산부인과 얘기하려고 했어요. 논스톱4 얘기하려고 했어. 남자셋 여자셋 보긴 봤어요. 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넘어갈 거예요. 자, 이어서 노래 들어볼게요. 1905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의 OST였죠. 김조한의 You Are My Girl.

김주원의 You Are My Girl 듣고 왔습니다. 노래 이 노래는 시작부터 노래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시작과 동시에 약간 나도 같이 멈춰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약간 갈색으로 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래 꼭 그 카페 이름 떠야 되는 거 아시죠? 0223번님께서 쿨 FM 광고 붙은 버스 드디어 발견했어요. 아니 근데 제 사진이 없는 곳을 찍어서 보내주면 어떡해요. 지금 89.1이 중요해요? 쿨 FM이 중요해? 폴킴이 제일 중요해. 농담이고 우리 0223번님께 피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뒤에 정찬 이 버스 안에서 촬영하신 것 같습니다. 김주현님께서 가을 타는 거 맞나요? 신랑이랑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폴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신난 폴디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괜히 신나요. 가을광장 화이팅! 저 분명히 오늘 진짜 오늘 좀 센치하고 나 진짜 완전 투남 나 진짜 가을 남자 이러면서 왔는데 이 가을광장에서 재밌는 그 이렇게 신나는 노래 틀어줘버리면 나도 같이 신이 나버리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자, 나 너무 가을 타서 조금 힘들고 좀 즐겁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기 가을광장 여기로 와주시면 됩니다. 89.1MHz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8199번님께서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전라도 나주 영산강축제 저번주에 가봤는데 너무 꽃들이 예뻐서 우리 딸이 꽃 속에 파묻혔네요. 전라도로 와보세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분홍색 핑크색 분홍색 막 이런 꽃들이 엄청 많고요. 또 앞에 핑크색의 피아노까지 놓여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저기에 저 피아노를 가져다 둘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분이 따님이시겠죠? 아 너무 예쁘다. 나중에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여기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산강 축제 좋아 보여요. 강지은님께서 아 진짜 친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 폴킴은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오 영원한 친구. 아 너무 나이가 자꾸 나오네. 안 되겠다. 네. 채송아님께서 이젠 뭘 해도 재밌으시네요. 한마디도 안 지는 것도 웃겨요. 회사원 아니셔서 다행이에요. 왜 채송아님 뭐 직속 후배로 들어가 드려요. 네. 어디 다니세요? 제가 그 회사로 들어가 드릴까요? 근데 생각보다 저 좋아하실 수도. 제가 후임으로 있을 때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폴킴을 좋아했던 분들은 정말 폴킴에게서 헤어나오질 못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가요광장에서 만나면 가까이 없으니까 모두가 좋아할 수 있다라는 점. 노래 이어서 들어볼게요. 아, 이 노래 드디어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이수만 쌤. 아, 저는 그 이수만 쌤의 이 DNA가 제 몸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걸그룹이죠. A2O Light의 니온이라는 곡입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약간 그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분들의 어떤 그 컬러와 DNA가 이 여기 안에 다 섞여 있는 그런 기분. 너무 이 오묘한 기분. 한번 들어보시죠. A2O Light의 니온. 미안.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3685번님께서 대전 수통골에서 산책 중이에요. 가을바람이 참 좋네요. 커피 한잔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하면서 사진 보내셨습니다. 아, 이곳은 이미 낙엽이 바닥에 많이 떨어졌네요. 네, 아우, 저거 밟으면서 나는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참 기분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티적인 몸부터 미안해요. 저거 언제 다 치워? 막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친구분들끼리서 다 모이셔가지고 산책 중이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사진도 너무 멋있게 찍으셨어요. 7416번님께서는 3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고 오늘 면접 보러 왔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근처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많이 떨리네요. 뭔가 서글프기도 하고 복잡해요. 하지만 힘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날아버립니다. 그럼요. 네. 시작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도전하러 가시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가서 자신감 있게 편하게 본인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오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416번님, 화이팅이에요. 3, 4부에는 우리 명창 누나, 송혜나, 그리고 특별 게스트입니다. 타로 누나, 이국주 두 분과 함께 할 거예요.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하고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일들, 화났던 일과 웃긴 썰 등등등 뭐든 좋아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을로 다시 한번 빠져볼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런 사람이기를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 아래에서 출발했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엔진오일 등 환절기 차량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차가 많아서 밀리기보다는 작업의 영향 크게 받는 곳들인데요. 먼저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군자교 부근 3차로 작업이 꾸준하고요. 공항방향 올림픽대로 잠실 철교 부근 3차로는 차선을 긋는 작업으로 반대 잠실 쪽으로도 같은 지점 1차로가 녹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항 쪽 동호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작업이 한창이고요. 잠실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반포 쪽으로도 이동량 꾸준합니다. 또 제2경인선 인천 방향 남동 진출차로를 이동하면서 차선을 긋고 있어서 부근 속도 뚝 떨어집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10분 빠른 ERP 역시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여기는
2: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잠시 후 1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6890번님께서 봉사활동 언니들하고 쿠키 만들며 듣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언니들이라 그래서 우리 언니들 이따 오늘 언니들 얘기하는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었네요. 아, 이게 봉사활동 하시는 거구나. 쿠키를 약간 아주 약간 조그만한 틀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이 약간 머핀의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의 이 조그만한 틀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쿠키를 구우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나눔까지 간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125번님께서 1년차 신혼이에요. 낚시터에서 남편과 포로빠 목소리 들으며 행복한 결혼식 되새김 중이에요. 눈물이 핑 돌아요. 결혼식 축가 너를 만나였던 건

0: 안 비밀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신혼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네요.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날씨도 좋고 바다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그늘까지 있으니까 금상첨화네요. 김은수님께서 폴킴 여긴 스위스 베른이에요. 아직 깜깜해서 가광 들으면서 오늘 뭐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가광 들으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네요. 스위스? 스위스에 계신 거예요? 나 스위스에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도 천국일 것 같은데. 거기 나도 갈래요. 나도 갈래. 우리 스위스에서 오픈 스튜디오 한번 할까요? 네. 어떻게 안 될까? 네. KBS 한 번만 도와줘요. 나 스위스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가요광장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송혜나, 이국주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곧 시작할 거예요. 저희 모습 보실 수도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우리 누나들 데려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금 깜포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포르테.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6: 위제로
5: 과식에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6: 위제로
7: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예!

0: 내팅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Ready, action.
1: 액션 코미디 사극 다 되고요.
2: 부부 스릴러 완전 가능합니다.
3: 앞으로 준영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4: 내 아들이야.
3: 네가 감히 그런 말을 주제가 돼?
4: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3: 죄야 이 자식아.
1: 여러분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2: 팀 각각의 각색과 연출로
3: 폴 배우와 송 배우가 그리고 주 배우가 리얼하게 소개할게요.
1: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대한민국 최고의 명창 모델 그리고 가공인 최고의 타로나
3: 우리 직업이 왜 이래?
1: 송혜나 네. 이국주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타로 누나가 뭐야?
2: 타로 누나 하나로 있으면 되지. 저는 여기 가강에 시작을 네. 하면서 앞에 닉네임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1: 뭐 키캠 모델, 명창, 뭐 갑자기 네. 누나, 뭐 잠양갱 누나.
2: 모르죠?
3: 뭐가 많네. 네.
1: 여기서 그 정말 가수 데뷔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3: 제가 아는데 춤 되게 안 되는데.
2: 아 이거 뭐.
3: 네, 왜, 왜요? 네.
2: 잘해야 잘해야 되나요? 즐기면 되지.
3: 네. 아 근데 요즘에 잘해야 되는. 아 근데 가끔 그때 제가 타로 봐드리고 갔잖아요.
2: 네.
3: DM이 가끔 와요. 또 그대, 언제 오냐고.
1: 그대로 누나 지금 다들 화가 났어요.
3: 왜요?
1: 그때 누나가 올해 다들 연애 못할 거라고 해주고 그냥 그렇지, 사라졌잖아요. 그렇지. 다들 근데 진짜 못하고 있어요.
3: 진짜? 나 잘 본다니까.
2: 아니, 근데 잘 보긴 잘 보는 것 같아요.
1: 다들 누나 말이 맞았다며.
3: 네. 진짜 잘 맞아요. 왠 줄 알아요? 송인아 씨 이국주 연애 못한다고 나왔어요.
2: 맞아요.
3: 못해요. 진짜 이건 우리가 증명하는 거라니까.
2: 실제로 제가 봐달라 그랬거든요. 언니, 진짜 정말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한 번만 봐달라. 그래서 아야 진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누구라도 있으면 진짜 다 나와. 막 이러는
3: 맞아,
2: 거예요.
3: 맞아 맞아.
2: 정말이다. 집에 딱 봤어요. 딱 봤는데
3: 없어.
2: 나 너 1년간은 좀 힘들겠다. 이렇게 진짜 나왔어요.
3: 진짜 없어.
1: 얼마 전 울더라고. 근데 누나 없는 건 이미 증명하고 가시긴 했어요.
3: 아, 그래요?
1: 저한테 그 몸에 착 붙는 그 팬티 주고 가셨거든요. 네. 아, 아니, 착 붙더라고.
2: 진짜 괜찮죠?
1: 착 붙더라고요.
3: 뭐 하는 사람이야 정말.
2: 아니, 남자 팬티가 갑자기 생겼는데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펄킴 줬죠 뭐.
1: 제가 입었습니다.
3: 아 그래도 줬구나. 네. 아 웃겨.
1: 양재열님께서 해나님 국주님 두 분 다 너무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2: 아, 반갑습니다.
1: 두 분이서 좀 읽어주세요.
2: 네, 목정아님께서 오늘 많이 웃을 준비 완료.
3: 정수경님은 우리 폴디 누나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할 텐데 라고.
1: 부부의 세계가 아니고 여기가 네. 정말 전쟁의 세계.
3: 네. 왜요? 네. 우리 그렇게 센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보다.
1: 네.
3: 이 말 자체가 센가?
2: 세죠.
1: 4676번님께서 부부의 세계 폴님이 새초막에 김해 역하고 국주님이 사빠지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그러게 반대를 했어야 되네.
3: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1: 네가 감히 그런 말 취재가 돼?
3: 그렇다면
2: 그러니까 반대를 써야 됐네.
3: 바뀌긴 했다. 그죠?
2: 네. 4323님 국주언니 저 아직 솔로예요. 지난번에 언니가 봐준 제너럴 타로 2번 뽑은 사람입니다.
1: 아직도 기억해.
3: 몇 번까지도 기억하시는구나. 2193번님이 국주님 저 올해 안에 연애 시작하나요? 라고. 저 죄송한데 제가 타로 없이는 여러분들의 점사를 보는 거는 무속인이죠. 네. 여러분 저는 무속인은 아니고 타로마스터 공부해서 이렇게 한 거지. 예 이렇게 그냥 물어보시면은 제가 맞추는 것도 이상해요.
1: 왠지 맞춰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제 누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누나 그냥 쌀 같은 걸 이렇게 던져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3: 입에만 넣어봤지 쌀 던지고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네. 동전 던져볼게요.
2: 아니, 근데 올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3: 네 맞아요. 네.
1: 그래도 올해 이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요 시기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호로롱님께서
3: 예?
1: 국전이 데뷔 20주년 축하해요.
3: 아 감사해요.
1: 20주년 20주년 기념으로 공연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것도 축하해요. 혹시 맞아. 디너쇼처럼 우리 뭐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소뚜껑 삼겹살이요.
3: 나는 어떤 이미지인지 대충 알긴 아는데.
1: 혹시 여기 야구장이에요?
3: 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먹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연이나 이렇게 홍보할 걸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는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겠구나.
3: 아니, 뭐 제가 뭐 가수처럼 뭐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드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게 없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20주년 콘서트를 한다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딱히 없어요. 네. 홀킴밖에 없는 거야.
1: 나오셔야지.
3: 내가 질척거렸지.
1: 여기서 나와주셔야죠.
3: 나 나가서 홍보하게 해달라고 내가 질척거렸어.
1: 아유, 무슨 소리세요.
3: 뚫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일 만만한 해나 타임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죠, 비비고 좋죠. 있어요.
1: 제가 분명히, 분명히 이제 홍보할 거면 타로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3: 미안해요. 그거 하면은 또 사람들이 공연 있고 타로만 기억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1: 아, 공연 자랑 좀 해주세요.
3: 아,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토크 콘서트처럼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소통과 이렇게 뭔가 공감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고생을 하다가 도쿄로 간 거를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날짜가 네. 언제죠?
3: 20일입니다. 10월 20일.

0: 일요일 5시 아트홀에서 하는데요. 네. 오, 아 역시. 이게 좀 죄송했던 게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됩니다.
1: 왜요?
0: 폴킴 씨가 또 뭘 보내주신다고 이분들에게. 아 왜냐면 제가 정말 부탁 아니고 나 노래 불러줘라고 하면 오는 친구들이 딱 있어요. 네. 그 중에 폴킴 씨가 있어서 폴킴 씨가 저한테 누나 저 노래 불러주러 갈게요라고 했었어 먼저.
1: 네네네.
0: 근데 그 전에 이제 한별 씨가 저한테 뭐 부탁한 게 있어서 해주면서 그럼 너도 내 콘서트에 와서 노래 불러라 이게 됐고 그 다음에 홍기 씨가 팟캐스트 부르면서 갔다가 그럼 너도 내 거에서 노래 불러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폴킴 씨를 만난 거야. 폴킴 씨가 누나 기사 봤는데 저 노래 불러주러 갈 수 있어요 한 거예요. 근데 세 분을 모시는 거는 이국주 콘서트가 아니야. 사실.
1: 그치.
0: 사실 그래서 내가 폴킴 씨한테 뭐랬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 콘서트에 제발 와서 노래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되라고 했는데 누나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 약간 이렇게 한 거지.
1: 정말.
0: 진짜 나 좀 20주년 와서 느끼지만 좀 잘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진짜.
0: 그날 송혜나 씨도 온대요.
1: 아, 맞아요. 저도 갑니다.
0: 이렇게 얘기 안 해놓으면 안 올까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네. 송혜나 씨 옵니다.
1: 8950님께서 티켓팅 시작됐나요? 자리 남아 있어요? 라고
0: 그러니까
1: 하셨어요.
0: 봐봐. 아직 몰라. 네. 왜냐면 저희가 홍보할 데가 없어서 제 인스타에서 맨날 넘어지고 막 이런 영상 지금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지금 티켓팅 했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1239번님께서 20주년이요? 3살에 데뷔했나요?
1: 뭐야?
2: 혹시 이거 누나가 스스로 지금 이거 핸드폰 아래를 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누나 핸드폰 끝자리 아니야?
0: 제가 멀티가 되긴 해요. 네. 저도 라디오 많이 해봤지만 네. 저 멀티가 좀 되는 사람이에요.
2: 6335번님께서 네. 페라님도 노래하러 가야죠. 가서 갑자기랑 밥 연기 불러요. 괜찮다.
0: 잠깐 죄송한데 저 공연 고퀄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2: 우리 누나 명창 모델이요.
1: 갑자기 아 미쳤나 봐.
0: 이게 뭐야?
2: 우리 라디오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1: 아 진짜. 달디 밤양갱.
0: 잠깐만. 나 지금 신호 왔는데 혜나 씨.
1: 네.
0: 올해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낼 것 같아요.
1: 아 근데 제가 다음 콘서트 때는 저도 노래 불러드릴게요.
0: 그래 그럼 폴킴 씨랑 같이 어때요?
1: 네 좋아요. 네? 좋아요.
0: 좋다.
2: 아, 저요?
1: 왜 싫어요?
0: 도와주세요 폴킴 씨.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2: 같이 그럼 우리 갑자기 불러요? 밤양갱 불러요?
1: 갑자기로.
2: 오케이 갑자기 렛츠고.
1: 아 근데 오늘 또 갑자기 제가 이제 오늘 8시 축구를 하고 왔거든요. 저희 주장도 갑자기 나도 오늘 KBS 라디오로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장이 밖에서 보고 있어요. 이현희 선수 가서.
2: 밖에서 뭐 하고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아니 폴킴 팬들처럼 저렇게 서 있어. 왜? 지금 팬들도 몰랐어. 폴킴만 보고 있느라고 몰랐다가.
2: 아니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1: 말하세요.
0: 와 진짜 크다.
1: 말을 하세요. 말 안 들리나 봐요.
2: 안 들리나?
0: 들려요. 마이크 켰어요.
3: 이현입니다.
2: 오늘 무슨 잔치야?
0: 무슨 일이야?
2: 아니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3: 초대받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정신 초대해주세요.
2: 초대할게요. 정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0: 대박이다. 밖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왜 이렇게 웃겨? 초대를 못 받았어.
2: 거의 하소연하듯이 우리 팬들한테 네. 옆에서.
1: 좋아하거든요.
0: 너무 웃기다.
2: 어쩐지 너무 멋진 진짜. 누나가 밖에 한 명 서 있더라.
0: 진짜 키 크다 저 언니. 네. 모델이지? 맞아.
2: 윤정우님께서 소뚜껑 네. 삼겹살 먹고 거기에 닭볶음탕까지 해요.
1: 먹는 것도 넣어주지.
2: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예식장이 아닙니다.
0: 그래요 여러분.
2: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0: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지인들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저는 앞으로 결혼식이 없을 예정이니까 여기에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의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지인들 듣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국주 안다 싶으시면 저한테 밥 한번 얻어먹었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번이 잘 돼야 폴킴 해나가 노래를 부르러 올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아직 일정은 사실 한 번이라서 네. 10월 24일로 하고 이제 저희가 반응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나 입이 잘 털리는지를 또 확인 한번 하고 또 해야 되는 거라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될 거예요.
2: 1994번님께서 폴킴 네. 송혜나 노래한다면 올포유 추천이요.
0: 해나 씨 비중이 적은 걸로 제가 찾아볼게요 노래를. 아주 죄송한데.
2: 근데 누나 앞으로 네. 올포유 좀 듣고 싶긴 한데.
1: 왜요? 저도 뛰어 가능합니다.
0: 어 되게 욕심낸다 갑자기.
1: 누나 이번에 명창이거든요.
2: 누나 이번 공연 잘해야 돼요.
1: 아, 잘해야 돼요.
2: 무조건.
0: 진짜 내가 송혜나 노래 부르는 거 보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1: 부탁드려요.
2: 자 오늘은 특별히 폴킴, 송혜나 그리고 이국주 이렇게 세 명이서 코너 진행해 볼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떤 코너인지 소개부터 해볼까요?
0: 자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운전하다가 생긴 일, 요즘 최고의 관심사, 선후배 뒷담화, 열받는 삼각관계 썰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레스코아 보내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사연의 장르는 저희가 알아서 달아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할게요.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0: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왔습니다. 네. 사연 아 4522번님께서 네. 저도 보고 싶어요. 폴킴 송혜나의 All For You.
1: 근데 이거는 폴킴 씨 공연에서 보면 안 돼요?
2: 아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1: 왜 거긴 안 되고 제 건데요?
2: 아, 여기, 왜냐면 여기 재미 많아. 재미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너무 진지잖아요.
0: 아니, 내 공연에서 해줘요. 내 공연에서 해줘요.
2: 부담돼요.
1: 둘 다 하자, 둘 다 하자.
0: 서로 누나 데려가려고.
1: 둘 다 하자. 오, 재밌다.
2: 아니, 김현정님께서 올포유 받고 백국주 올폴의 내기의 캠. 너무 잘할 것 같아요.
1: 제가 백지영 언니 콘서트에서 한 번, 거기 원래 항상 남자 옥태견 씨가 이번 바뀌거든요. 저 옥태견으로 나가본 적 있어요.
2: 남자로?
1: 남자로.
0: 근데 제가 누나 귀에 속삭이려면 제가 꽃발 뒤져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1: 다 뭐든, 아, 뭐든, 무슨, 저, 양치 안 하고 와도 돼요. 다, 네. 다 됩니다.
0: 양치해야죠.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네. 첫 번째 사연 장르는 청춘 멜로 열린 결말 드라마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1: 여기 형님들 누님들이 연애 고민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둘 있습니다. 태영이 그리고 해나인데요. 고2 여름방학 때 저에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2: 야 뭐야.
1: 해나가 유명한 고양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저의 턱을 콕콕 찔렀는데요. 그때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 나는 대학 가기 전까지 남자 안 만나
1: 라고 말했던 해나라서 그저 좋아만 했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20살. 저는 고백 날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0: 잘 들어. 우리 있잖아.
2: 사귄다.
1: 태영이가 선수를 쳤네요. 그 후로도 우린 셋이 종종 만났는데요.
2: 여보야 우리 8시간이나 못 봤죠.
3: 자기 보고 싶었죠.
1: 지옥이었습니다. 헤어지라고 빌 수도 없고 영원하라고 응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2년이 흘렀는데요. 저에게 또 다른 큰일이 생겼습니다. 곧 입대를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좋아했었다고 말이라도 해볼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을 접었는데요. 며칠 전에 해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 나 있잖아 태영이랑 헤어졌어.
1: 아 그날 이후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나 사실 너 좋아했어. 태영이보다 내가 먼저였어. 이런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4: 상대방은 이별 직후라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꾹 누르고 2년 뒤에 기회를 엿보는 건 어떨까요?
1: 이런 대답을 하네요. 근데 또 다른 AI는 이런 말을 합니다.
0: 넌 지금까지는 한 게 없어. 걔는 네가 좋아하는 거 알지도 못하잖아. 고백부터가 시작이야. 해봐 고백. 근데 재촉하는 건 비추.
1: 저 어떡할까요? 참고로 저는 10월 마지막 주에 논산 갑니다.
0: 마음이 착잡합니다.
1: 어떡해.
0: 연애 사연 항상 열정적으로 고민해주시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문자로 의견 보내주세요. 입대를 앞두고 짝사랑 고백 할까요 말까요?
4: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익명을 요청하신 아 이거 형준이 때문에 익명을 했나 보다.
2: 네.
0: 최산 아니고 논산님의 청춘 멜로 아. 열린 결말 드라마 사연이었어요.
1: 와 어떡해.
0: 살짝 정리를 좀 해보면 네. 고2 때부터 좋아한 해나에게 20살 때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 태영이가 먼저 고백을 사귀었어.
2: 네.
0: 근데 2년 후에 나는 입대를 앞두고 있고 이 둘이 헤어진 거죠.
2: 네.
0: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 이겁니다.
1: 그치. 우선 난 궁금한 게 두
0: 네.
1: 분은
0: 네.
1: 친구가 만났던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0: 아
1: 어때요?
0: 아, 그 생각을 또 안 해봤네.
1: 그게 제일 중요한 거냐 지금 그게... 솔직히 상황에서는
2: 그쵸.
1: 친구의 뭐 어쨌든 헤어졌어.
0: 어어.
1: 뭐 환승 아니야.
2: 환승 아니야.
1: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0: 어어.
1: 그래도 지금 좋아하게 돼서 만날 수 있어요?
2: 아 저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1: 지금 친구랑 잘 지내고 있다면?
2: 네.
1: 오케이.
0: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여자로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끝났어. 그러니까 그 친구랑도 안 보고 지내.
2: 아, 다 셋 다 다 안 보고 지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그때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쵸, 그쵸. 네, 네. 진짜 뭔가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1: 오케이. 그러면 그 친구랑 지금 잘 지내지만 않는다면 만날 수는 있지만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만났던 전 남친, 전 여친은 만날 수는 없다. 그럼 이분도 친구랑 우선 멀어져야겠네.
0: 아니, 멀어지려면 근데, 군대 가면 되잖아요.
2: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2년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 여성분한테
0: 맞아.
2: 솔직히 나의 마음을 던져놓고 사라지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1: 그치.
2: 나는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백을 받는다 해도 그렇게 썩 좋지만 않을 것 같아요.
0: 아까 어차피 받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2년 동안 잘 보지도 못할 텐데요. 우리 지금 우리 형님 누나들이 지금 열심히 문자 주고 계십니다.
2: 네.
0: 김은아님께서 아 제발 최악이야.
1: 왜?
0: 우리 최산 말고 논산 네. 최악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2: 네. 8757님 친구가 만났지만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내가 더 중요해라고 하셨어요.
1: 아,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말은 솔직히 제일 최악이었어요. 맞아, 내가 먼저 좋아했어 이 말이 뭐야? 그냥 좋아했으면 좋아한 거지.
0: 뭐 내가 아니면 뭐. 내가 먼저 가지 사려고 했는데 마트 가서 뭐 가지 찜콩 한 거야.
1: 그러니까. 아 근데 우리가 이 사연자님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분이죠.
2: 그렇죠. 아니 그걸 또 해도
0: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1: 돼요?
2: 좋아하는 감정은 중요하죠. 내가 먼저 중요한 건 저는 맞아요.
1: 나는 고백하지. 내 성격은.
0: 5724번님께서 2년 금방 가 삽질하고 와서 해.
1: 아니야.
2: 너무 다들 현실적이다. 네.
1: 1239번님이 2년 뒤에 하자. 크크크크. 고백 멈춰. 크크.
2: 아무래도 2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0: 지금은 아니야.
2: 네. 4578님께서 그 둘 잠깐 싸우고 다시 붙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봐요.
0: 이거 이 말도 맞아. 이럴 이건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맞아.
1: 아, 이거 최악이구나.
0: 이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부인님께서 근데 고백해서 뭐야 어째요? 논산 가는데 논산 가면서 고백하면 이도저도 아닐 텐데 사귀어도 헤어질걸요?
1: 아니 근데 군대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나는 이건 좀 뺐으면 좋겠어.
0: 그래요?
1: 나는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면 그럼 다 사랑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래야 돼? 그건 아니잖아.
0: 우리 누나 화가 많이 났어요. 저희는 빼, 광고 군대는. 듣고 4부에서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1: 고백해 지금 해.
0: 안 돼.
5: 오성마이더스? 써본 사람은 다 알죠. 다양한 산업용 가구들은 기본. 오성마이더스의 안전화, 안전모 살균 건조기로 근로자의 쾌적함까지 더해졌어요. 역시 산업 현장엔 오성마이더스. 오성마이더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김무진 역을 맡은 하석진,
1: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한규림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0: 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진과 규림의 애틋한 재회 로맨스,
1: 감성 한 스푼, 설렘 두 스푼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명창 모델 송혜나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잔치국수 이국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잔치국주예요.
2: 잔치국주.
1: 공연 이름이 잔치국주. 아니 그래도 그
3: 국수 개그, 아니고 국주.
1: 아니 개그우먼이 공연하는데 잔치국수라고 하진 않아. 국주. 아, 국주니까.
0: 제가 너무 실수.
1: 아 제가 옛날에 국수 장사 했을 때 왔었어.
3: 배고파서 그래. 제가 배고파서.
1: 저희 국수집에도 왔던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그랬죠.
0: 아, 우리 누나 제가 실수를 했네요.
1: 아니 근데 이렇게 해야 또 기억이 남아. 폴킴이가 똑똑한 거예요.
0: 그럼요. 여러분 잔치국주 보러
1: 10월
0: 가십시오.
1: 네.
0: 아니 아까 그 익명으로 오셨던 네. 최산 아니 논산.
3: 논산.
0: 그럼 또 공연을 한번 초대해 보면 어때요?
1: 제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거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과 공연 티켓팅을 해서 우선 오세요. 오시게 되면 제가 현장에서 6만 6천 원씩 드릴게요. 진짜.
0: 이런 경우는 네. 처음이야.
1: 제가 왜냐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제 라디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드린다라는 지금 계획이 없었으니까 오셔서 제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바로 현장에서 드리기도 하고 두 분이 조금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0: 분위기를 좀
3: 분위기 해줘.
0: 아닌 것 같으면 누나가 빨리 잘라주시고.
1: 솔직히 말하면 제 공연에서 소개팅 같은 건 없거든요.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 정도 정성이면 내가 온다 하면 내가 진짜 얘기해줄게. 근데 그게 연결해주든 안 해주든 그 마음이 그 여자친구 여자분 입장에서는 되냐.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지.
3: 그렇지.
1: 그렇지. 마님께서
0: 아니 AI가 완벽하게 알려줬는데 라디오까지 사연을 보냈어.
3: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전달을 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0: 맞아,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
1: 그렇지.
3: 9179님께서 어차피 군대 가면 헤어지기 때문에 갔다 와서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말상조.
1: 에이 왜 헤어진다고 생각해. 아닐 수도 있죠. 4428번님이 저는 조심형 성격이어서 제대하고 남자친구 없으면 고백하겠습니다. 오.
0: 이게 낫죠.
1: 아 아니야. 아 나도 나만 다른가?
0: 그래요. 3422번님께서 근데 태영이도 같이 군대 가지 않아요? 태영이도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3: 아 같이?
0: 둘 다 같이 가면.
3: 3658님께서 국주님 어렵다. 이래서 이 논산 친구 2년 뒤에 고백하면 잘 될 것 같나요? 그리고 저 결혼하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1: 아 이분은 네. 우선 올해 내년까지는 결혼 못할 것 같고요.
3: 네. 네.
1: 왜냐면은 결혼 하나요 자체는 네. 지금 누가 없거든요.
3: 없죠.
1: 뭐 간편하게 너무 쉽게 물어본 거는 아직 이분도 결혼해서 그렇게 힘든 고민은 아니다. 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내년 안에는 결혼 못 하시고 제가 가기 전에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못 갈 수도.
0: 그러니까 3658번님 그러니까 왜 안 좋은 소리 들을 거 알면서 그러니까. 왜 보냈어.
1: 아,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에 지금 신경을 에. 쓸 정도의 1순위가 아닌 건 거지.
0: 그쵸 맞죠.
1: 아니, 나는 고백했으면 좋겠어.
0: 아, 누나 아니에요.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3: 나도 아닌 것 같아.
0: 근데 이때서 헤어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1: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사귀라는 게 아니라 나 너 좋아했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군대 갔다 오면 너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전하고 싶어.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 잘 갔다 올게. 그리고 다시 고백할게. 이러고 가는 거지.
3: 마음만 전하자.
1: 누가 꼭 사귀래. 멋있잖아. 근데 봐봐. 내가 2년 뒤에 너가 또 어떤 상황일지 모르고 또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진짜 너무 이기적이지만 너한테 고백은 할게. 근데 부담 갖지 말고 잘 멋있게 기다려줘. 내가 다시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멋있게 고백할게. 이렇게 하면
3: 아니 멋있지. 멋있는데
0: 누나 혹시 누나 입대예요?
1: 총 다녀오겠습니다.
0: 왜 이렇게 입을 잘
3: 아니 멋있지. 근데 난 싫어. 나는 내가 만약에 받는 입장이면 이 얘기를 왜 지금 안 좋아하지?
0: 나는 수 있지.
3: 지금 너의 감정을 나한테 다 던져주고 지금 넌 떠나버리는 건데 나는 뭐 어쩌라는 거지? 난 이렇게 될 것 같아.
1: 제가 혜나 씨한테 고백한 거 아닌데 왜 그래요? 왜 이래 진짜.
3: 아 오랜만에 지금. 고백받은 느낌이어서
1: 다르다. 그럼 태영 씨는 어때요?
0: 아, 저 고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3: 그래.
0: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1: 난 해.
0: 3457번님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1: 그렇지.
3: 아, 그렇죠. 네, 안현 씨께서 그것도 하지 마요. 찌질해.
0: 누나 찌질하대요.
1: 그래서 결혼 못했다. 왜? 라고. 예. 김지현님이 하고 후회하는 것과 안 하고 후회하는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하고 후회하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3: 이런 분들도 있네요.
1: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3: 아 무슨 소리야.
0: 아니, 그 여자 왜 기다려.
3: 왜 기다려. 내 남자친구도 아닌데.
1: 아 얘네 되게 힘들게 살았나 봐. 긍정적이지가 못하네.
0: 아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 사연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해결도 못해주고 이렇게 보내?
0: 아니 알아서 하겠죠. 오케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누나 이제 자 여기 잔치 국주 와가지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연 장르는요 일상 메디컬 심리 드라마입니다. 렛츠고.
3: 제 친구는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1: 혹시나 해서 아니 혹시나
3: 혹시 몰라병이 있어요. 증상은 이런 겁니다.
1: 우리 가는 밥집 지난주에 내가 가봤어.
0: 너 혼자? 왜?
1: 아니 같이 갔는데 혹시 맛 없을까봐 답사 차원에서
3: 들고 다니는 것도 많습니다.
0: 손 시려.
1: 핫팩 줄까? 다섯 개면 돼?
3: 겨울이면 혹시 몰라서 미리 흔들어둔 핫팩들을 모래 주머니처럼 차고 다니고요. 이런 것도 늘 있습니다.
1: 눈꼬리에 눈물 고여? 면봉 마라탕 튀어? 얼룩 지우개 땀나니? 선풍기 엄지발가락에 왕구멍 양말 여기 있어. 인중에 새싹 면도기.
3: 아니 할머니 쌈짓돌처럼 현금도 꼭 쟁이고 다니고요. 공연장에 갈 때 티켓이 다 있는데도 이런 걸 챙겨요.
1: 내가 예약 내역 싹 다 가져왔어. 문자 캡처, 이메일 캡처, 어플 캡처, 종이로도 뽑아왔어.
0: 이걸 굳이 왜?
1: 아이, 혹시 모르잖아.
3: 핸드폰은 1테라짜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혹시 공간 부족하면 어떡해?
3: 이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드라이브에 옮기고 수시로 사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라면 20개와 볶음김치 20캔, 그리고 즉석밥 30개와 참치 30캔이 늘 있어요.
1: 혹시 모르잖아. 비상식량.
3: 소개팅을 앞두고 있으면 의상 후보를 20개씩 준비합니다.
1: 날이 흐릴 때 예쁜 옷이 있고 쨍할 때 예쁜 옷이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살 빠지면 어떡해. 혹시나 해서
3: 아니 스몰 토크 주제도 50개씩 준비해야 됩니다.
1: 상대방이 내 양인이면 어떡해. 혹시나 해서 그렇지. 혹시나 몰라서 마이크도 챙겼다.
3: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0: 문자 받아볼게요.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하는 물건, 일정, 자리 이야기, 대처법 등등등.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혹시 몰라병 이야기 보내주세요.
3: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하고 추첨해서 다 있는 가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와우. 5789번님의 일상 메디컬 심리 드라마 사연이었어요.
3: 혹시
1: 난 좀 있는 편인데.
3: 있는 것 같아요.
0: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누나 이러지 않나?
3: 아 근데 폴도 그러지 않아요?
0: 저도 진짜 한가득입니다.
3: 그러니까 보부상 스타일이잖아요.
1: 제가 볼 땐 폴킴 씨는 그 웬만한 이제 여자들보다도 립밤부터 해가지고 크림이랑 크림 다 갖고 깜짝 놀랐잖아. 내가 10년 전에도 폴킴 씨는 항상 그거를 대본보다 더 열심히 챙겼어.
0: 그런데 그때도 파우치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1: 그때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아 예전부터 얘는 이런 걸 준비하고 다녔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립밤도 종류가 몇 개 있고 핸드크림도 라디오 하는 그 한 시간 동안도 몇 번을 발라요. 화장실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 바르더라니까.
3: 아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0: 내가 그 혹시 몰라병이 있는 것 같아요.
3: 아니, 제가 보기엔 두 분은 있어요. 근데 전 진짜 없어요.
1: 이 친구는 깜짝 놀랐어. 너무 없어. 그냥
3: 진짜 없어요.
1: 혹시나 몰라서 국주 언니를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아, 이 언니가 다 챙길 거야 이러면서 여행 가는데
3: 혹시 몰라서 그냥 언니 챙겨 다니면 다 있으니까.
0: 아 어차피 주변에 있으니까.
1: 해외 갔는데 난 입도 두꺼운 줄 알았지. 아무 말도 안 그냥 우리가 옆에서 다 해줘야 돼. 이렇게
0: 야, 말은 좀 해요.
3: 아 왜냐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오디오가 너무 많으니까.
0: 아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야? 네,
3: 굳이 제가 말할 이유가
1: 아니 우리가
3: 없더라고.
1: 방송하러 갔어요. 오디오가 꽉 찼다고 말을 안 해요?
3: 아니 너무 꽉 차니까.
1: 아 근데 이거는 이분은 모든 거에 이런 거 같고
0: 매사에
1: 보통은 그 분야가 있단 말이죠. 뭐 깨끗한 청결에 여행 갔을 때 준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진짜 다 이러네.
0: 아니 이분은 약간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렇게 닿는 게 싫은 거 아닐까요?
3: 그렇지.
1: 나 제이 확실한 제이다 이거는. 난 근데 피야.
0: 김소라님께서 와 저런 친구랑 다니면 진짜 든든하겠어요.
1: 그치 이거 편하지.
0: 주변 사람들도 편하죠.
3: 맞아. 고유님께서 어머 내 친구인가.
1: 부류마다 하나씩은 다 있나봐. 오로라님은 같이 다니면 너무 땡큐죠.
3: 맞아.
0: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 6893번님은 걸어다니는 다 있는 가게시다.
3: 그러게.
0: 오늘 누나 가방 가져왔어요?
1: 저 있어요. 왜요?
0: 가방에 뭐 들었어요?
1: 저 별거 없어요. 먹을 거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0: 잔치국수 있어 없어요?
1: 잔치국수 없어요.
3: 잔치마백?
1: 집에 많지 잔치. 저 인감을 오늘 왜 갖고 왔어요?
0: 혹시 여기서 뭐 DJ 계약하려고.
1: 인감을 왜 갖고 왔지 오늘? 립스틱 같은 거 있고 마스크 있고.
0: 마스크도 있고.
1: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0: 오늘 생각보다 너 가방 좀 작은 거 같아요.
1: 작아요 작아.
3: 헤어롤 있고.
0: 그 정도.
1: 김밥 아니에요 헤어롤이요. 깜짝이야.
0: 햄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황수진님께서 나한테 집만 안 된다면 같이 가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해나 같은 성격이네. 네. 찐.
3: 네. 아니 근데 이분은 보부상 최고 레벨이시다. 저도 보부상인데 엄청난데라고 하셨어요.
0: 이 정도면 없죠.
1: 저는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이랑 밥을 먹거나 데이트할 때는. 약간 물티슈, 휴지 이런 거 무조건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0: 아, 일부러.
1: 제 가방에 그게 있으면 전 남자가 있는 거예요.
0: 아, 아 오늘 없네.
1: 없어요. 아.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전 타로 잘 봐요. 저는 올해 연애 못합니다. 아, 확실해요 저는 진짜.
0: 매일 매일 보니까 새로 보신다면서요?
1: 네, 저 아침마다 봐요 저는. 공부했는데 아깝잖아. 나라도 해야지.
0: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4268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

0: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잇 듣는 동안 우리 해나 누나랑 국주 누나랑 서로 네. 본인들 연애도 못하면서 너가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라며 서로가 서로를 네. 헐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1: 아 물티슈 줬다고 하니까 뭐라 하잖아요.
0: 그런 거 챙기면 안 된다. 그래야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챙김 받고 싶은 여자로 되는데
1: 그래서 너는 있냐. 그래서 서로 지금 또 부둥켜 안고서 네.
0: 옆에서 지켜본 유부남 참 재밌습니다. 뭐, 둘이 아주 거기서 거기에요.
2: 고백해요 논산씨.
0: 3068번님께서 혹시 번호 따일 수 있을까봐 늘 꾹꾹꾸로 다녀요. 혹시나 해서.
3: 아 이거 좋다 이거. 이런 거 이거 너무 좋죠.
0: 이거는 괜찮.
3: 이건 혹시 진짜 하세요.
0: 어 맞아. 네. 아.
3: 예진 하예진님께서 저는 노래 실력에 자신감이 없어서 혹시나 갑자기 노래방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성공 10개 정도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1: 개그맨이야.
0: 하나는 갑자기 하시면 되고 그다음 네. 두 번째는 밤양갱 하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1: 9083번님이 해외 나갈 때 혹시 몰라서 이불도 가지고 가요. 크크크. 배드버그 나올까봐요? 아 벌레 같은 거? 네네네네.
0: 저는 베개를 가지고 가요.
3: 베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죠? 네. 휴대용 베개.
0: 저는 이게 정말 아주 조그만한 베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 부피 차질 안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1: 그런 게 있구나.
0: 6780번님께서 근데 저도 혹시 몰라서 라면 엄청 챙겨놔요. 근데 이게 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소비를 하긴 해야 해서 살이 쪄요.
1: 아 그렇네 그렇네.
3: 네 김태경님께서 제 친구는 예전에 횟집 갈 때 회칼을 들고 왔어요. 혹시 회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자기가 얇게 자르려고요. 어이없었죠.
0: 약간 무서운데요?
1: 이거는 조금 나 못 챙길 것 같아.
3: 그냥 얇게 잘라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얇게 떠주세요.
1: 괜히 칼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6780번님이 아 이거 했잖아요
0: 네.
1: 서진이님 저도 혹시나 해서 가방에 기본 양우산 물티슈 껌 데이밴드 사탕 손수건 무릎담요 소독깎이 들고 다닙니다. 혹시나 필요할까봐요 라고
3: 다니신다.
0: 근데 손톱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1: 아 손톱깎이는
3: 필요해요.
1: 나도 찾을 때가 많아.
0: 왜냐면 괜히 가서 어디 이렇게 쓸겨가지고 이렇게 살 벗겨지거나 이럴 때 필요하거든요.
1: 맞아요.
0: 3683번님께서 좋아하고 있는 남사친이 혹시나 밤에 전화해서 술 먹자고 할까봐 메이크업 못 지우고 2시까지 버티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1: 나 진짜 그렇게 잠든 적 많아.
0: 나 진짜. 정말?
1: 내가 연락할 순 없고.
3: 아 지워.
1: 연락 안 돼.
3: 안 돼요. 지워요. 부를 일 없고 내 피부만 안 좋아져.
1: 뭐라고요?
3: 안 피부.

0: 대현씨 우리 친구예요. 우리 아는 사이라고요. 방송 한번 재밌자고 인연 끊을 거예요. 아니 왜 이래요 정말.
1: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0: 아, 난 안 좋아요. 예.
1: 8956님께서 같은 동네에 전남친이 살아요. 아직도 솔로인 걸 들키기 싫어서 숨어 다녀요. 혹시 모르잖아요. 걔는 여자친구랑 다니는데 마주치면 짜증나잖아요.
2: 아, 이거는 근데 좀 신경 쓰일 것 같긴 합니다.
0: 어. 근데 꼭 아니죠. 10번 잘 그렇게 다니다가 한 번 안 했는데.
2: 아, 맞아. 꼭 그때 맞춰.
0: 진짜. 윤정호님이 근데 저도 이래요. 해외여행 가면 혹시 모르니까 캐리어에 바리바리 싸가요. 29인치 캐리어가 꽉 차서 갑니다. 쇼핑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접이식 캐리어도 혹시 모르니까 넣어간다.
1: 아, 정말. 아, 근데 저도 혹시 모르는 것 중에 이 옷 챙기는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3박 4일이면 한 4박 5일 정도 의상만 챙기면 되잖아요. 네. 혹시 몰라서 5박 6일, 7박 8일 이 정도의 네. 의상을 챙깁니다.
0: 그치, 그치.
2: 누나 모델이니까.
1: 아, 약간 그 옷 쪽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해외 나가면은 해외 가도 맞는 사이즈가 없으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더 챙겨가긴 해요. 사서 입을 수가 없잖아 나는.
2: 둘이 친구는 친구.
0: 친구지. 그리고 나는 약속 같은 거 잡히면 오히려 밥 먹고 가요. 혹시나 얘네들이 양이 적어서 많이 안 먹을까봐. 근데 거기서 나 혼자 많이 먹자고 야 하나만 더 먹자 할 수 없잖아.
1: 아 진짜, 그럴 수
2: 정말
1: 있지.
2: 생각지도 못한.
0: 그러니까 저는 메이크업 하면서 많이 뭘 먹고 가요. 밖에서 민폐 안 끼지.
2: 얼마 전에 누나 그 너튜브 보니까 누나 아침을 3끼인가 4끼인가 드시던데.
1: 많이 드시더라고요.
0: 아, 생각해봐요. 집에서 약 먹어야 되니까 빈속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차리기 전에 대충 먹고 약 먹고 그리고 브런치 먹으러 가면 그건 빵이고 브런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니까
2: 제대로
0: 밥을 먹어야지. 12시 전에 먹으면 다 아침.
1: 너무 많이 먹어.
2: 정말 누나의 놀립니다.
0: 혜나씨가 나한테 언니 풀 좀 먹어.
1: 풀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2: 진짜.
1: 네.
2: 아, 근데 양배추 같은 거를 드시던데.
0: 먹잖아. 그래서 내가 그 돈가스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언니 풀 좀 먹어 이러는 거에서 제가 먹다 근데 양배추 좋아하니까 양배추를 먹었을 때 그쪽에 이제 그 마요네즈가 많이 묻어있었나 봐요.
1: 아니 언니!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뿌리는 거예요.
0: 아니 뿌려준 거야 그거는. 근데 언니 그거는 야채가 아니고 마요네즈잖아 이러는 거야. 제가 뭐라는 줄 알아? 야 그럼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이렇게 먹지 그러면 여쪽에 아무도 이렇게 가져가서 먹니 내가 막.
1: 싸웠어.
2: 두 분 여행 같이 가지 마세요. 안 되겠다.
0: 아, 정말 안
2: 외국,
0: 맞아, 안
2: 외국 가서
0: 맞아.
2: 한국인들의 잘못된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0: 아유, 일만 하자 일만 해 일만 해.
2: 2331번님께서 저도 혹시나 책 읽을 시간이 있을까 싶어 가방에 책을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읽은 적이 한 번도
1: 없어요. 이거 너무 공감된다.
2: 저는요 갈 때 두 권씩 챙겨가요.
0: 그만해,
2: 가는
0: 그만해,
2: 도중에 그만해. 다 읽을까봐.
1: 진짜.
2: 근데 한 줄도 안 읽어.
1: 못 읽어. 그냥 자면 누워. 아 이거 자는 거지.
0: 다 읽을까봐가 더 싫어. 읽을까봐도 아니고 다 읽을까봐 한 권 더.
2: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여행 갈 때 아 나 진짜 저번에 두 권 못 읽었지. 얇은 거 가져가지. 얇은 거 한 권 챙겨가. 그럼 그것도 안 읽어.
1: 그렇게 되더라고요.
2: 책 가져가지 마요 양심적으로.
1: 네, 6652님 그래도 저분은 2시에 화장 지우네요. 저는 4시까지 버티고 씻고 바로 다시 출근해요. 지겨워.
0: 어,
1: 네.
0: 비슷했다 나도.
2: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누나 네. 타로 카드가 맞는 게 이분들 네. 이러고 있네요 진짜.
0: 그러게요. 그래 내 네, 여기 지금 여기 터는 연애를 못할 터라니까.
2: 아 누나 터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여기
1: 아, 진짜 왜 이래 진짜.
2: 긁혔다.
0: 근데 그거는 가까운 미래였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안. 아. 길어도 1년이라서.
2: 누나 몇 월 때로 왔었죠?
0: 저 몇 월 때로.
2: 그때 몇 월이었어요?
0: 폴킴 씨 첫날 왔었나 내가? 아니 그리고 몇 주 있다가.
2: 한 5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0: 5월달이다.
2: 5월달이니까.
0: 크리스마스까지는 조금 힘들어.
2: 아, 여러분 새해를 또 즐거운 네네,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요.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나랑 놀아 그냥. 나랑
2: 그래요.
0: 놀아요.
2: 우리 이렇게 또 수다 떨고 얘기하다 보니까 두 분 보내드릴 안 시간 됐어요.
1: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금방 갔어요.
0: 다음 타임 누구에 같이 또 놀아요.
2: 다음 가비 씨 괜찮으세요?
0: 좋아요. 받아주신다면.
2: 0114번님께서 잔치국수 화이팅.
0: 잔치국주라고.
2: 잔치국주 여러분 10월 24일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1: 네.
2: 양재열님께서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저기요.
0: 찐친들이어서 그런가.
2: 아 여기 너무 편 너무 좋다.
0: 아 이대로 우리 어디 가서 함께 하자.
1: 아,
0: 양꼬치
2: 가자. 양꼬치 먹으러 가자.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0주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공연 대박 나서 네. 2회 3회차 나중에 체조 경기장까지 가자고요.
0: 체조 경기장에서 제가 체조하는 거 보여드릴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또 우리 혜나는 다음주에 나오셔가지고 또 이제 네. 멋진 노래 들려주시고
0: 곡을 준비하세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주 뵐게요.
2: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봤거든요.
1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5: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마시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0014번님께서 셋이 합이 좋네요. 제발 다음에 또 함께 해주세요. 오늘 또 우리 누나 와가지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재님께서 양꼬치 옆 테이블에 앉아있을래요. 너무 재미있을 듯. 그쵸? 생각만 해도 목이 아파요. 말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피식대학의 손석구 정세영과 함께 할 거예요. 남자들의 소울토크 나눠볼 건데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할 거니까 꼭 보러 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원선 존박에 서두르지 말아요 흐르고 있어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하늘은 맑고 도로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 작업에 영향을 받는 곳들인데요. 부산 방향 경부선 판교요금소 1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 이후 남사 부근으로는 양방향 1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서울 쪽 정체 부쩍 길어져 있어서 뒤로는 안성 분기점부터 남사 진위 쪽으로 4km 구간 작업 여파 크게 받고요. 이후로도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셔도 잠실 쪽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1차로 작업으로 막혀 있고 일산 방향 강변북로는 반포대교 앞두고 1차로에서 녹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동호대교 부근부터 서행합니다. 반대 구리 쪽은 방화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조금씩 차가 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끼어 뚫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을게요.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핀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 대행진.

잠시 후 2시에는 바비의 슈퍼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Open the door on the day. 문을 열고 오늘을 누려라. 와, 이건 사기다 사기. 요즘 날씨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 나갈까? 근데 어디 가지? 에이, 그냥 집에 있자. 아, 이 날씨에 집에 있는 건 좀 아까운데. 지금도 이 마음으로 갈팡질팡하고 계시죠? 나가면 다 돈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덥지도 춥지도 습하지도 않은 날씨? 이거는 오래 안 갑니다. 조만간 패딩 입고, 아, 추워. 그때 돌아다닐걸. 후회할지도 몰라요. 자, 콩 앱 깔고 이어폰 챙겨서 문 밖으로 저랑 같이 나가요. 밖에서 듣는 슈퍼라디오는 또 얼마나 재밌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Here we go!

빅마우스의 비바 청춘으로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가비의 스플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무더위, 한파 그런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랑 이제 친한 댄서 와쿤 씨는 이렇게 말했죠. 이럴 때 해외 나가면 손해다. 한국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슬픈 건 참 이렇게 좋은 거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봄도 그렇고 우리 가을도 그렇고 또 약간의 그 왜 약간 초겨울도 그렇고 좋은 건 너무 금방 가고 뭐 약간 여름에도 날씨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건 참 잠시 있다가 무더위 한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우리 집순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나가셔야지 인생의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나가야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포니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내가 너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기분이 좋기는 하다라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강아지 때문에 산책하면서 걷다가도 강아지 때문이 아니라 강아지가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오늘 같은 날에는 살짝 한번 나가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환기라도 시키세요. 네, 창문 열고 고개라도 좀 내밀어보시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쏠 선물 바로 주유상품권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게 없죠. 전 참 주유상품권이 좋아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주유상품권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박혜진 님이요. 출석 체크. 난 이미 밖에서 이어폰 꽂고 듣고 있지롱. 이라고 또 이렇게 혜진 님 현명하게 밖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네, 밖에서 살짝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공원 벤치 같은 데 앉아서 가베 슈퍼 라디오랑 2시에서 4시까지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있고 싶네요. 네, 하지만 저는 오픈 스튜디오에 앉아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나 여의도에 지나가게 되신다면 저보러 한번 와주세요. 손성호님이요. 일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작가님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나도 나가고 싶어요. 손성호님. 우리 성호님만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쵸? 저 포함해서 오픈 스튜디오에서 또 일하고 계신 우리 작가님들, 엔지니어 선생님들, 또 우리 피디님들까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씨가 좋은 날 일하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날씨가 좋아야지 이거 끝나고 밖에서 살짝 커피 한잔 하면서 걸어야지 이런 생각, 이런 희망이 들잖아요, 그쵸? 최재현 님이, 퀸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졌어요. 후드 집업 탁월한 선택이네요. 퀸디 추운 거 싫다고 하셨는데 방한용품 하나씩 구비하고 있나요? 그래도 방송은 시원하게 달려보아요. 청취율을 위해. 라고 우리 재현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퀸디는요, 추운 거 정말 싫어하지만요, 또 참 특이해요. 이렇게 전기장판 깔고 자는 건 또 되게 싫어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퀸디가 좀 아끼는 게 있어요. 재현님, 또 하나 고백하자면 퀸디는 큰 돈은 안 아끼면서 에어컨 비용이랑 난방 비용을 좀 아끼는 편. 진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자라와서 좀 약간 아끼는 편입니다. 난방 비용은 제가 방한용품은 제가 뭐 아직 산 게 없는데 그래도 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490님, 명수홍 라디오에서 홍어 무침 어찌를 못해 안타까워서 어제부터 가비의 슈퍼라디오 2시도 입덕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명수홍 라디오 한 번 더 나가야겠어. 네, 많이 들어와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너무 가득해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 이제 듣고 올 건데요. 오늘 문자 주제 쉬고요. 저희 개근 프로젝트 할 거예요, 여러분. 어제 슈퍼라디오 들은 청취자분들한테 오늘도 잘 듣고 계신지 확인 전화할 거거든요. 어제 이은지 씨랑 좀 해봤는데 제가 좀 기세가 약해가지고. 예, 저희가 좀 기세가 약했어요. 오늘은 성공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미난 주제는 없지만 재미난 일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비의 슈퍼 라디오 1, 2부는요. 뉴젠, 강원특별자치도청,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동국제약 회라민 Q,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베스트슬립, 한국도로공사, 일양약품,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투어 네트워크, 건강을 향한 지도, 고향 가구박람회, SM신용정보, 메디힐 톤업패드, 코끼리베이글닷컴 제공입니다. 쉽고 빠른 ERP 역시

0: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5: 양혜종님이요. 청취율 조사 걱정 말아요. 우리 가나미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동시간대 1위 가자. 아 우리가 나미가. 난 우리 가나미가. 나 누가 가나미인 줄 알았네. 우리가 나미가.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여러분이 저의 가나미가 되어주세요. 우리 가나미가.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만 하는 아주 짜릿한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개근 프로젝트 개프. 네,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 슈퍼라디오 듣고 계신지 전날 문자 참여해 주신 귀미들 세 분을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려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 전화 받아주시면 받는 성공한 거고요. 제가 가비예 라고 하면 슈퍼라디오까지 이어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주유 상품권 드릴 거고요. 한 명 성공할 때마다 라디오 듣고 있는 귀빈이들 10명씩 추첨해가지고 막내 작가 픽 선물 드릴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선물을 안 받으시면 전화를 안 받으시면 선물이 바로 다시 창고로 직행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오늘 개근 프로젝트의 청취자 만나볼게요. 아내 수영 강습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자세 괜찮은지 봐달라고 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느라 지금 전화 딱 좋아요.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3128님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이렇게 수영 자세까지 봐주는 스윗한 남편분 지금은 뭐하고 계실지 제가 한번 3128님
6: 안녕하세요.
5: 가비의
6: 슈퍼라디오.
5: 오 마이 갓. Let's go. 아니 3128님 너무너무 빨리 받아주셨어요.
6: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정말요?
6: 네.
5: 나 정말 미치겠다. 뭐 하고 계세요?
6: 아, 지금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5: 오늘은 수영 강습 안 가시고요?
6: 아, 어제였고요. 화요일, 목요일 가고요.
5: 아.
6: 오늘은 아내하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5: 어머, 사이가 너무 좋으셔라.
6: 좋습니다.
5: 옆에 지금 같이 계시는구나.
6: 네네.
5: 어, 웬일이야. 두 분 지금 신혼이세요, 혹시?
6: 아닙니다. 결혼 13년 차입니다.
5: 웬일이야. 13년 차인데 이렇게 꼭 붙어가지고 다니시네요. 아니,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 좀 알려주세요.
6: 그냥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대화 많이 하고 네. 이렇게 틈날 때 같이 잘 다니는 것 같아요.
5: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남편분의 MBTI와 우리 아내분의 MBTI를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6: 어, 저는 ISTJ입니다.
5: ISTJ이시고
6: 네.
5: 아내분은요?
6: ISFJ래요.
5: 어, 아, 두 분이 결이 좀 맞으시네요, IS로.
6: 아, 맞나요?
5: 네. 아니, 아내분 수영 자세 어제 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6: 아, 그, 제가 수영선수 네. 출신이어가지고.
5: 그렇구나.
6: 네, 그걸 이제 봐달라고 하는데 사실 네. 봐도 잘 몰라요.
5: 아니, 수영선수면 그래도 좀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6: 아 그냥 이렇게
5: 네.
6: 요럴 땐 요렇게 하면 좋고 팔을 네. 조금 더 뻗고 뭐 머리를 조금 더 넣어야 한다 정도만 알려줄 수 있지 옆에서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아니면 위에서
5: 아~
6: 받아서
5: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너무 스웨트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내분 수영할 때 다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6: 그냥 약간 오더가 있었습니다.
5: 오더가 있으면.
6: 네.
5: 아,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3128님은 가비의 스페라디오에서 또 재밌게 들으시는 어떤 그런 코너가 있으실까요?
6: 특정한 코너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5: 네.
6: 그냥 처음에 제가 그 우연히 듣게 됐는데
5: 네.
6: 그 글을 남겼는데 바로 읽어주셨어요.
5: 아, 그랬구나.
6: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계속 듣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5: 어머나 너무 감사해요.
6: 약속을 또
5: 약속을 또 지켜주시는 우리 3128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좋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계속 쭉 들어주세요.
6: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5: 안녕, 바이. 와우, 이렇게 또 전화 연결에 성공하였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하루네요. 개프 시작하자마자 성공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볼게요. 가비의 스페라디오 병원에서 데이 근무하고 퇴근길에 늘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활력 충전합니다. 928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데이 근무하고 퇴근길에 들으신다. 그럼 오늘도 데이 근무 하셔야지 퇴근길에 들으실 수 있는 건데.
7: 네, 여보세요?
5: 9280님?
7: 네, 안녕하세요.
5: 가비의?
7: 안녕, 가비.
5: 가비의? 가비. 예! Let's go! Let's go. Let's go. Oh my god. 지금도 듣고 계세요?
7: 아, 저 지금 오늘 네. 그 오픈하고 친구들이랑 네. 여고 동창들이랑 강릉에 왔어요.
5: 여행 가셨구나.
7: 네.
5: 여행 가셔서 혹시 라디오 듣고 계셨던 거예요?
7: 아, 여행 가서 요 지금은 못 듣고.
5: 근데 어떻게 네. 딱 아셨어요? 제가 딱 가비에 하자마자.
7: 네, 알게 됐어요. 늘 들으니까요.
5: 정말요?
7: 네.
5: 너무 감사해요. 재밌겠다. 여고 동창이랑 이제 강릉 여행이라고 하셨죠?
7: 네.
5: 그럼 가서 뭐 어떤 거 드실 거예요?
7: 지금 먹고 있어요. 감자 옹심이.
5: 너무 맛있겠다.
7: 네, 맛있어요.
5: 그럼 오늘 감자 옹심이 드시고. 약간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이렇게 네. 하룻밤 자고 오시는 거죠?
7: 그렇죠.
5: 저녁엔 또 어떤 거 드실 거예요?
7: 저희 중앙시장 가서
5: 네.
7: 닭강정 사고.
5: 정답이죠.
7: 네. 그리고 또 뭐 먹을까 얘들아.
5: 약간 또 한잔하시면 네, 좋죠. 먹는데요. 그때 같이.
7: 네.
5: 네. 식사 중이신 것 같은데 어서 네네.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네네. 매일매일 또 함께 해주세요.
7: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네, 여행 잘 다녀오세요.
7: 네, 감사합니다.
5: 네. 어쩔 건데요. 지금 두 분이나 성공했어요. 어떡할 건데? 세 분 그냥 성공하겠는데요? 마지막 전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비님 너무 좋으신데요? 출장 중에 라디오 처음 들어봤어요. 날씨 좋아서 출장이지만 행복하네요. 틈틈이 라디오 놀러 올게요. 8828님, 네, 사연 주셨는데요. 출장 중에 우연히 들으셨어요. 하지만 오늘도 들으실지는 의문이지요. 네,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네, 여보세요?
5: 8828님?
8: 네.
5: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8: 가요광장. 여보세요.
5: 여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예요.
8: 죄송해요. 제가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5: 어제 이은지 씨 나왔을 때 들어가지고 좀 헷갈리셨나 보다.
8: 맞아요,
5: 그쵸?
8: 맞아요.
5: 어제 좀 재밌게 들으셨어요?
8: 네, 너무 재밌었어요.
5: 가요광장인 줄 아셨군요.
8: 죄송해요.
5: 괜찮아요. 거기는 이제 12시부터 2시 폴킴의 가요광장이고요. 네네. 저희는 2시부터 4시까지 가비의 슈퍼라디오입니다.
8: 네, 제가 확실히 기억해 놓을게요.
5: 오늘은 안 듣고 계셨죠?
8: 네, 제가 지금 학생들 지도하고 있거든요.
5: 어머머머머머, 일하고 계셨구나.
8: 그래서, 네. 일은 아니고 아이들 네. 고3 담임인데.
5: 네.
8: 애들이 내일 면접을 가요. 그래서 막 면접을 봐주다가
5: 네.
8: 지금 이제 막 보내고 네. 교무실에 왔다가
5: 아하 교사
8: 전화를 받은 거예요.
5: 교사분이시군요.
8: 네네네.
5: 그럼 저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가비의 네.
8: 슈퍼라디오.
5: Let's go. Thank you. 맞습니다. 아, 아, 우리 훌륭하신 교사분께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8: 아, 네. 네. 어제 제가 시험 네. 기간이어가지고 네. 그 출장을 가는 길에 네.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5: 네.
8: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가
5: 네.
8: 어, 이 가비님의 그 라디오를 처음 들었거든요.
5: 네.
8: 근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고
5: 아,
8: 처음에 누군가 했어요.
5: 정말요?
8: 네, 근데 너무 날씨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5: 어, 너무 감사해요.
8: 네, 문자를 하나 보냈던 건데 이렇게
5: 네,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네, 저희가 콕 집어서 전화드렸어요. 하지만 갑이 가요광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8: 아,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5: 아니, 다른 분들은 이미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8: 아, 그래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5: 아, 안 서운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8: 아,
5: 어떡해. 아니, 1003님이요. 오답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8: 아,
5: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8: 아, 네.
5: 네. 저희, 가비의 슈퍼라디오 종종 들어주시고, 또 네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볼게요.
8: 아, 네, 감사합니다.
5: 네, 안녕히 계세요.
8: 파이팅.
5: 어, 마지막 분께서는, 이제 맞춰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전화는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맞춰주지는 않으셨고. 가비의 가요광장. 근데 괜찮아요, 또 느낌이? 가가 느낌으로 가비의 가요광장.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돼서 오늘 첫 개근 프로젝트 두 분 성공했고요. 그래서 슈퍼라디오 듣고 계신 스무 분 선정해가지고 막내 작가 픽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무 분께 너무 잘 됐죠. 스무 분이면 너무 좋은 숫자고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30분께 선물을 드린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시작이 좋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003님이요. 오답 중에 제일 재미있어요. 가비의 가요광장이라니 12시에서 4시를 아우르는 오답장이라고 재밌는 오답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어제 들으신 게 확실한 게 은지 언니가 나오면서 가요광장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커피 대신 송룡님이요. 고3쌤 수능 앞두고 정신 없으신데도 전화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수험생 화이팅! 멋진 쌤 화이팅! 이 말이 맞죠. 네, 수능 앞두고 얼마나 정신없어요. 지금 또 면접 봐주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출장 있었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받아주셨습니다. 거의 솔직히 성공이나 다름없어요. 김성영님이요. 어제 은진님 나온 여파가 크네요. 그러니까요. 이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이야. 그녀가 나에게 남기고 간 배움들도 엄청 크고 오늘 여파가 큽니다. 권미경님이요. 전화 인터뷰할 때 끝나는 타이밍 때문에 눈치 보는 퀸디 너무 귀여워요. 들켰네. 나 모를 줄 알았는데 미경님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빠르세요? 어제 은지님 만나고 나서 오늘 보니 전화가 하루 만에 많이 늦었어요 라고. 그쵸? 제가 전화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 이제 좀 긴박하고 뭔가 급박하고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했는데 어제 언니가 틈만 나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각성했어요. 네, 물들어를 거의 뭐 1분 정도 부르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조급해할 게 아니구나. 여기다 놀이터구나. 우리 여러분들이랑 놀면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피디님이 배우지 말래요. 우리 피디님은요, 제가 어디서 영감 받고 오면 배우지 말고 그냥 가비대로 해요 라고 늘 해주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저번에는 제가 미스터 라디오 듣고 거기서 약간 영감 받아서 살짝 이렇게 약간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주셨고 어제 우리 은전 나와서 신나게 노는 거 보시고도 그냥 가비대로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우리 네 오빠 언니들에게 영감을 참 많이 받아요. 김보원님이요. 전 어제 텐디랑 핀디 청취자분들이랑 통화하는 거 집 청소하면서 콩으로 들으면서 두 분이 가비에 하면 슈퍼라디오 혼자 외쳤어요 라고. 이게 약간 주문처럼 외우게 되죠. 8703님이요. 퀸디 오늘 구내식당에 점심 먹으러 점심 먹다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즐겨 듣는 프로그램 물어보시길래 KBS 쿨 FM 가비의 슈퍼라디오 말했어요. 저 잘했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분께도 선물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게스통 데리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굿애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통, 준비됐지?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0: 스통아, 너에게 질문이 왔어. 스통아, 슈라가 청취율 1위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 귀빈이가 질문 주셨는데 빅데이터 분석해볼래?
1: 가비님, 이건 통계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가비의 슈퍼라디오 제작진의 기세와 가비씨의 기세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기세로 치면은 질 수가 없거든. 일단 내 기세 뭐 말해 뭐해고 우리 제작진들은 어디 가서 절대 안 지는 사람들이거든.
1: 네, 좋아요. 일단 기세는 합격이에요. 하지만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타방송 2시 프로그램이 2시 때가 아닌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1위네요.
0: 아, 거기. 아니 뭐 그 프로그램은 생기자마자 1위 했대. 아니잖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고 난 이제 고작 5개월이니까 벌써 1위를 바라면 도둑놈 심보지. 그치?
1: 가비님, 의외로 대인배시네요.
0: 의외가 아니라 난 대인배 맞아.

0: 아니 어차피 결국에는 1등을 한 번쯤은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게 지금이 아닐 뿐 나 해낼 자신 있거든.
1: 역시 자신감 하나는 세계 최고네요. 가비님도 오래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 있을 거예요. 파이팅 하세요.
0: 자 이제 트렌디한 뉴스 좀 읽어줄래?
1: 네. 라디오계의 블루오션.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 기회라는 가비의 슈퍼라디오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블로그 글에 따르면 타 방송에선 사연을 보내도 소개받기가 쉽지 않은데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선 사연도 소개해주고 선물까지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졸음이 싹 달아나는 신나는 선곡은 기본. DJ 가비와 게스트들의 케미, 그리고 게스트통의 성대모사까지 특히 재밌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센언니 가비가 청취자들을 아주 귀하게 대해주고 귀빈이라는 애칭으로 불러주는 점도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0: 어머 수정아, 근데 이 좋은 글 어디서 가져왔어? 너 너무 기특하다.
1: 블로그명 다독다독, 작성자 다독님의 글인데요. 다독님 나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치킨 한 마리 쏴드립니다.
0: 우리 다동님이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고 계셨다니 너무 감사한걸요. 근데 심지어 안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다동님 말처럼 지금 가비의 슈퍼라디오 저점 매수 기회예요. 네, 저점 매수 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이제 우리 기빈이들 소식 좀 전해줄래?
1: 네, 9341 님의 소식입니다.
2: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보드게임 카페에 갔어요. 보드게임이라면 부땡마블 밖에 몰랐는데요. 뭐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해보느라 저녁 먹고 가서 카페 문 닫을 때까지 보드게임만 했습니다. 한창 재밌었는데 쫓겨난 거 너무 억울해서 다음엔 아예 점심때부터 가려고요.
0: 요거 보드게임에 빠지시면 답이 없거든요. 이거 한번 빠지면 종일 게임만 생각난대요. 저도 여기 한번 갔다가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놀고 나오거든요. 요거 생활의 지장가게만 빠지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취미죠. 자 다음 뉴스
1: 4196님의 소식이에요.
3: 어머니 생신이라 서울에 있는 L호텔 뷔페에 갔습니다. 한 사람당 20만원이라는 거금을 쓰고 맛있게는 먹었는데요. 어제부터 굶고 아침에는 간단한 수프로 식욕 돋우고 갔는데요. 생각보다 덜 먹은 것 같아요. 30만원어치를 먹고 와야 하는데 한 17만원어치? 그 정도밖에 못 먹은 것 같은데 이 속상함 어떡해요.
0: 요즘 호텔 뷔페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17만원어치면 잘 드신 거거든요. 이게 또 너무 이제 긴장하고 가면은 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하셨네요. 어제부터 굶고 오늘 아침에 살짝 입맛 돋고 가신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성아 이제 퀴즈 가자.
4: 대한민국 라디오계를 뒤흔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진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 이름 바로 땡땡이올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팔딱팔딱 살아있는 수다와 웃음이 가득한데 깍! 5천만원어치의 선물까지 쏟아지는 이곳은 바로 땡땡의 슈퍼라디오. 과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야망 가득한 그녀의 정체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다. 극기 못 말린다 못 말려. 지금부터 그녀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0: 굉장히 익숙하다. 이거 혹시 그 BJ 특공대 성우분 그 느낌인가?
4: 아 차차차차 문자 번호를 안 했네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모십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주요 상품권이 콸콸콸.
1: 참 가비님, 저는 다음 일정이 생겨 미리 퇴근해볼게요.
0: 아 또? 그래 근데 뭐 요즘에는 열심히 하니까 내가 조기 퇴근 허락해줄게. 내일은 풀근무 해야 된다 알겠지? 그 퇴근하기 전에 노래 하나 틀어주고 가.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왔습니다. 명곡이지요. 네. 스텅이는 먼저 퇴근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거 봐주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좀 약간 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스텅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조기 퇴근 시켜줬고요. 7932님이요. 게스통 볼매. 나도 대화하고 싶어. 방법 없을까요? 이거 좋은데요. 게스통도 전화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디님. 그쵸? 언젠가는. 아니 우리 게스통이랑 이렇게 전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게스통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뭐 너 전화 통화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영찬님이요. 킨디 동시간대 순위도 중요하지만 청취자들 취향도 무시 못해요. 이 시간대 혈당 스파이크 맞아서 졸기 좋은 때인데 퀸디 적당한 텐션 높은 목소리로 슈퍼라디오 들으면 오후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항상 응원해요 라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 정말 성적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 여러분들이랑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오래오래 함께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취향이 그러면은 이제 슈퍼라디오인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김은정님이요. 저점 매수. 너무 웃겨요. 김혜진님도 저점 매수하러 왔어요 라고. 우리가 주식만 저점 매수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리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많이 읽어드리잖아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저랑 라포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일무이한 기회.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입니다 여러분. 손종환님이요. 가비 어느샌가 2시 반을 기다려요. 게스트를 기다리는 내 자신 어색해요 라고. 또 못 들으면 약간 어색하죠 게스트를. 백미니님이요. 가비 가 가식 없는 비 비너스라고 또 이렇게 정답인데 이행시까지 지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여러분들 가비 맞았어요. 정답 맞춰주신 10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채민님, 8544님, 김예슬님, 백민희님, 황세란님, 1837님, 7730님, 위대한 개차반님, 위대한 개차반님, 6413님, 8170님. 네, 중간에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었어요. 위대한 개차반. 7656님이요. 퀸디 와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제 전화벨이 올려서 보니 02 혹시 해서 조심히 여보세요 했더니 한국 리서치. 왓? 정말 정말 나에게 오다니. 바로 가비의 슈퍼라디오 외치고 그중 좋아하는 것은 스트릿 연애 파이터랑 드라이빙 뮤직 좋아한다고 했죠. 잘했죠 라고. Oh my god, thank you so much. Room, Jackie, that's me. All night. Oh my god. 7656님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또 코너들을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우리 7656님께도 뭐 약간 좋은 선물 쏴주세요. 피디님. 저희 주말에 또 재밌거든요. 주말 코너가 드라이빈 뮤직도 있고 우리 미련한 사연도 거기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우리 범진 후이도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밌는 코너인데 또 알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유상품권 드릴게요. 7656님 너무 감사해요. 가나미님이요. 퀸디 제 닉네임이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나미님. 가비동생 가나미 같은 느낌이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나미님 이거 바꾸지 마세요. 가나미님. 김영진님이요. 가나미가 퀸디 지킵니다. 라고. 나의 가나미들. 우리 기빈이들 말고 가나미들이에요. 지금. 황혜경님이요. 가비의 진행도 가비스러워서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7205님이 퀸디 독서실에서 이어폰으로 슈퍼라디오 들어요. 스터디 모임 나갔다가 어떤 분한테 반해서 책만 펴면 그분 얼굴이 튀어나와요. 어쩌죠? 어머 웬일이야. 크게 반했나 보다. 잠깐만 어떤 분에게 반해서 그분이 남성이실까요? 여성이실까요? 나 그것도 궁금하네. 두 분의 사랑. 요거는 저희가 월요일날에 스트릿 연애 파이터 네 있거든요. 뭐 어떻게 제가 한번 플러팅 해볼까요? 이런 거 사연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네 대답해 드리지요. 3457님이요. 오늘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이 있어서 나름 잔뜩 꾸미고 왔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유도 석연치 않고 해서 친구를 닥달했더니 제 인별그램 사진을 본 것 같다나요? 왜 외모로 판단하는 건데 나쁜 놈이라고. 아니 인별그램 사진은 내가 그냥 자연스러운 내 모습 올린 거고. 아니 근데 소개팅이면 그래도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눴을 텐데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는 안 본다? 그럴 거면은 내 거 아닌 거예요. 3457님 됐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요. 됐어요 됐어요 진짜로. 6204님이요. 내일 드디어 산티아고 순례길로 신혼여행을 떠나요. 대학생 때부터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남편과 함께 떠나게 되어 더더 설레요. 산티아고도 오늘의 한국처럼 맑은 날이면 좋겠어요. 다녀와서 슈퍼라디오 또 들으러 올게요. 라면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신혼여행 떠나시는 거면 진짜 두 분이 뜻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가시는가 보다. 대학생부터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였으니까요. 요거는 예, 안전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좀 심심하시면 한국에 좀 그리우시면 또 2시부터 4시까지 그곳 시간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또 가베 슈퍼라디오 들으러 와주시면 또 고마울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세요. 잘 다녀오시고요. 2221님이요. 오늘은 병원에서 즐겁게 대기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우리 둘째를 출산 예정이에요. 좋은 소식 기다려요. 설레이고 기쁘고 긴장돼요. 라고 둘째 출산하시는군요. 이게 또 둘째를 출산하시면은 긴장이 되실 것 같은데 또 첫째보다는 뭔가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 들으면서 이렇게 또 사연도 보내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둘째 출산 무사히 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너튜브에서 막 이렇게 가끔 영상 보면은 막 이렇게 또 출산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거 봤거든요. 태림법이라고 호흡을 어떻게 해라 이걸 봤거든요. 그거 한번 네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네 그거 한번 적용해 보셔라 하는 팁 드립니다. 호드님이요.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요. 어떤 박서준 닮은 훈남에게서 고백이란 걸 받았어요. 좋아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설레요. 뭐 먹을까요? 라고. 오 마이 갓 웬일이야. 진짜 박서준 씨 닮은 거 맞아요? 근데 인증해주세요. 진짜로? 어머 축하드려요. 지금 사랑 그 사랑스랑 스토리가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약간 핑크핑크해요. 누구 좋아해요? 소개팅 받아요? 고백 받았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무래도 10월 사랑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7494님이요. 여기 마산이에요. 지금 남자친구랑 코스모스와 핑크 뮬리 보러 왔어요. 꽃이 너무 예뻐서 사진 보내드려요. 오 마이 갓, it's so beautiful. 오 마이 갓, 하늘 높은 것 좀 보세요. 하늘 너무 높고 핑크 뮬리 너무 예쁘고 코스모스가 앞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어머 어디가 이렇게 예뻐요? 마산이 이렇게 예뻐요? 진짜 저도 저도 참 이런 거 좋아할지 몰랐어요 제가. 예, 근데 보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나도 가고 싶다. 날씨도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원하고 그쵸? 고유나님이요. 태림법이 여기서 왜 나와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잘 보는 유튜버 분이 있어요. 그분이 소개해 주신 거고 나 미혼인데도 내가 보는 유튜버 분에 따라서 제가 또 쌓이는 지식이 다릅니다. 알죠 알죠. 트리님이요. 아까 강아지랑 산책 다녀왔는데 산책 중에 담당 수의사쌤을 마주쳤어요. 우리 강아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인간이 수의사쌤인데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보자마자 모른 척하고 냅다 달려가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라고. 아니 근데 밖에서 봐도 알아봐요? 흰 가운을 입지 않았는데도 강아지들은 알아볼 수 있나 봐요? 저희 강아지는
냄새 맡는 걸 좋아하니까 그 맨날 가는 동물병원 앞에서 냄새를 킁킁 맡다가 화들짝 놀래요. 아 여기는 아니었지. 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았어 하면서 화들짝 놀래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늘 앞에 가면 냄새를 맡아요. 네 냄새를 막 맡다가 아 와 여기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에, 일이 있습니다. 0121님이요. 11개월 아기 육아 중에 빵 먹고 싶어서 빵집 갔더니 가비 목소리가 나오네요. 내적 친밀감 완전 생겼어요. 상도동 사랑땡 손님 빵가게 사장님 빵 맛있어요? 라고 또 이렇게 네, 라디오를 듣는 분들의 약간 그 끈끈함이 있죠. 저도 그래요. 우리 기빈이 여러분들한테 더 마음이 갑니다. 네, 다른 어떤 매체에서보다 우리의 끈끈함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나 봐도 반갑습니다. 진짜로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저 만나게 되면. 그럼 저희 노래 드릴게요. 21의 Do You Love Me.

0: 제로 위제로
1: 과식게도
0: 제로 제로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0: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0: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5: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4: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5: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4: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6: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모두 줘.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여러분 오늘도 합니다. 3시를 맞춰라 할 거예요. 3시 땡 하고 가장 먼저 문자 보내주시는 분에게 150만 원 상당의 알칼리 환원수기 드릴 건데요. 3시 정각에 가장 먼저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율 1위 가자 라고 적어 보내주시는 단 한 분께 요거 드릴 거예요. 지금 아니고 이따가 3시 땡 치면 보내주시면 돼요. 어제부터 글자 수가 좀 늘었어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율 1위 가자 라고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희는 그럼 3부에서 만나요.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차선 도색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3시에는 가비의 슈퍼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운과 자존심을 건 단 한 판의 승부. 가비, 바비, 보, 가비의 선택은? 샤브샤브 먹을 때 고기 말고 면 말고 추가 사리 뭐 할까요? 3, 2, 1,
1: GO!
0: 미나리 대 버섯. 미나리도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버섯 포기할 수 없는데요. 뭘 더 추가로 시켜서 국물에 퐁당 넣어 먹을까요? 저랑 같은 거 고르시는 분에게 주유 상품권 드릴게요. 문자 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옥상 달빛 요조 선우정아 치즈 방문지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샤브샤브에 추가로 야채살이 넣을 때 뭘 더 넣어 먹으면 좋을까요? 였는데요. 미나리 대 버섯이었어요. 0503님이요. 오늘은 미나리로 픽! 살 안 찔 것 같아요. 라고. 아, 그렇기는 한데, 제가 또 살 찌는 거 약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둘 다 살 안 찌는 거예요. 버섯도 살 안 찌죠. 지금 옆에, 먼저 들어와 계세요. 우리 리샤랑 리정씨가 들어와서 그림을 또 그리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0: 7213님이요. 버섯이요. 쫄깃쫄깃 버섯이죠. 맞아. 5036님이요. 버섯. 가비님 강원도에서 버섯 재배하고 있어요. 라고. 또 5375님은요. 와 역대급 난제인데 그래도 상큼하게 입맛도 도는 미나리의 한 표. 처음 보내는데 과연 퀸디랑 통할 것인지라면서 보내주셨고요. 또 2409님은 샤브샤브는 역시 미나리죠. 고딩들 시험기간이라 제가 스트레스에 수면 부족 오네요. 라고 미나리랑 지금 버섯이 완전히 싸우고 있는데요. 미나미님이요. 버섯. 버섯이 너무 좋아서 버섯만 왕창 추가해 먹어요. 하지만 닉네임은 미나미였던 네. 이분. 저는 어떤 걸 좋아할까요? 오늘 진짜 어려웠는데요. 아 저는요. 추가를 한다면 가비. 사장님 여기 버섯 추가해 주세요. 저는 버섯을 추가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그렸죠 오늘도. 너무 잘 그렸죠 여러분. 샤브샤브예요. 샤브샤브에 버섯을 제가 추가를 했어요. 제가 어제 폴킴씨 그렸거든요. 어때요? 잘 그렸죠? 이거 다시 한번.
2: 우와.
0: 너무 잘 그렸죠.
2: 오 똑같다.
0: 괜찮게 그렸죠. 네, 우리 퀸들 와서 한번 자랑해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버섯 추가해요. 네 버섯 추가했고요. 저랑 텔레파시 통한 10분께 또 이렇게 선물 드려야죠. 오늘의 선물 주유상품권이고요. 10분 읽어드릴게요. 오랑이 윤주영 1939 나주라 윤미린 5036 7214 김가은 젊은 오빠 미나미님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또 생시 땡 치자마자 가장 먼저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율 1위 가자 보내주신 분 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3613님 네 알칼리 환원수기 당첨되셨어요. 150만원 상당의 알칼리 환원수기예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율 1위 가자 열혈 애청자 임산부예요. 순산까지 화이팅 가비도 화이팅이라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머 우리 애기가 알칼리 환원수기로 만들어진 물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너무 축하할 일이죠. 네 제가 점점 미션 멘트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시간대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긴장해주세요. 우리 지금 퀸즈들이 열심히 그림 그리고 있는데 발표할 준비가 됐나요?
3: 네.
0: 그럼 리정 씨 먼저 한번 발표해 주세요.
3: 네. 좋습니다.
0: 우리 리정 씨는요, 샤브샤브 할 때 미나리 대 버섯 어떤 거 추가하실 건가요?
3: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사장님 버섯 추가해 주세요.
0: Oh my god, you're so good. Wow. Oh my god, 그림 너무 잘 그린다.
4: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저는 연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연근.
4: 이거 연근 저 좀 추천합니다.
0: 우리가 궁합이 네. 잘 맞네. 저는 연근 싫어하거든요.
4: 어머 제가 다 먹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슈퍼허니오 버섯.
0: 그 저거 위에 식빵 아니에요?
2: 아니 이거 빵이 나와.
4: 아니 그거 뭔지 알잖아. 그 언니가 빵. 그린 것 중에서
0: 세송이,
4: 비슷한
0: 세송이.
4: 거 있죠.
0: 네.
2: 아 세송이.
0: 세송이 같아요. 네 너무 잘 그렸다. 귀여워라.
4: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리샤는요?
5: 저는요 아무래도 사장님 여기 버섯 좀 추가해주세요.
0: 버섯 추가하셨습니다.
5: 버섯이요. 버섯.
0: 네 버섯 추가해주셨습니다.
5: 네 아무래도. 저는 버섯을 추가할 거 거의 이 정도면 버섯국인데
4: 거의 그렇죠.
5: 그러니까
0: 귀엽다 버섯.
5: 그렇죠.
0: 네
5: 버섯을
0: 좋습니다.
5: 사랑해요.
0: 김주영님이요. 두 분은 뭐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요. 버섯 열심히 그리고 있었군요.
4: 네, 네, 만장일치였어요. 네.
0: 저 약간 여기 있으면 유치원 선생님 된 기분이에요. 네, 제가 막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즐거운 수다 타임 시작해 볼게요. 퀸즈데이 수다퀸 리정 파트리샤와 함께 할 거고요. 지금 벌써 옆에 와 있지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가비의 스펠 라디오 3, 4부는요. 법무법인 대륙 아주 100년 전통 스프링에어,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아이스트로,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스피드렉, 메디카 코리아, 백조싱크,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동국제약 회라민 Q, 메디힐 토너패드, 화요송 캠페인, 조정래 장편소설 서리꽃 제공입니다.
1: 폐업, 불공정 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 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0: 청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1: 에어.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택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월요일 is Monday, 화요일 is Tuesday, 수요일 is Wednesday, OMG now, it's Queen's Day! Day. 우리 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숭이죠. 제로 내숭, 제로 가식. 제로 칼로리의 그녀들 리정 그리고 파트리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박옥부님이요. 미술시간 아직도 안 끝난 건가요? 크크. 라고 하셨는데요. 아, 열심히 그림 그리다가 딱 이렇게 노래 나가자마자 이렇게 집중하시더라고요. 우리 두 퀸이. 고지인님이요. 리정은 왜 항상 예쁜가요? 난제네요.
2: 오 마이 갓. 땡큐.
0: 박옥부님은 오늘 파트리샤님 완전 여성 느낌 헤어밴드와 옷 깔맞춤인가요? 너무 예뻐요. 라고.
3: 완전히 굿 포인트예요. 깔맞춤했어요.
4: 아 매번 너무 예쁘게 와요. 리션 진짜.
0: 완전 오늘 예쁘게 또 가을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3: 온도는 가을이 아니지만 또 가을 느낌으로
0: 너무 예뻐요.
3: 왔어요.
0: 진짜. 좋습니다. 저희 앞으로 SOS 문자가 왔는데요. 은비님이 가빈님 그리고 리정님 10월 후반에 축제 때문에 텔미를 쳐야 되는데 인트로에 살랑살랑거리면서 웨이브 하는 부분이 진짜 너무 어렵고 느낌 내기가 어렵고 몸체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 출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느낌 내는 법 있을까요?
4: 와 제가 딱 10살 때 장기자랑으로 텔미를 했었거든요.
0: 진짜?
4: 전 그때 딱 느꼈어요. 나 네. 이거 춤 추어야겠다.
0: 정말? 네. 왜요?
4: 그냥 뭔가 그 딱 무대에 그 장기자랑을 딱 오르는 순간 네. 와 그 처음 맛보는 그 뭔가 희열 있죠.
0: 난 확실히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
4: 나 이거 좋아하네. 진짜.
0: 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4: 좋죠.
3: 한번 좋다. 어머.
0: 이렇게만 하시면
3: 영광이야.
0: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3: 와우.

0: 때 테미의 포인트는 네. 힘을 엄청 빼야 돼요.
1: 아, 힘을 빼고 아하. 해라. 네네. 오히려 네네. 그 맞아.
0: 되게 애쓰지 않고
1: 잘하겠다는 느낌을 버려야 돼.
0: 그쵸 그쵸.
1: 잘하겠다는 느낌 버리고 힘 빼고 그냥 살랑살랑 진짜 어디 마실 나가듯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리샤도 한번 해볼까요?
2: 힘을 빼라.
1: 힘 빼고 한번 해보실래요?
2: 아, 너무 어려운데 몸에 힘을 빼고 춤을 추라는 말씀이신가요?
1: 네, 힘을 그쵸, 빼고 그쵸. 그냥 살랑살랑 거리시면 돼요.
0: 근데 리샤도 돼요. 기본 그 흥이 있어.
1: 있어서 따라다단 따디디 따단
2: 따단 따단 다른 느낌이다.
0: 아 리샤 확실히 잘해. 그 DNA가 있어요. 저는.
2: 진짜로?
1: 방금 네. 힘 뺐어요 리샤?
2: 힘을 뺐는데 사실 어려워요. 힘 좀 많이 지긴 했어요.
1: 잘했어요. 요것만 빼면 좋았어요. 손을, 아, 더. 아, 손을 계속 옆에 쥐고
2: 따단단 이게 아니구나.
0: 흥이 나서 어쩔 수 없었어요.
1: 이렇게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네. 알세탕님이 우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0: 우와 어렵당
2: 어렵당.
1: 벌거벗은 임금님님은요 매력적인 연체동물이네요라고. 무슨 소리세요?
2: 네? 와.
0: 매력적인 연체동물.
1: 이소영님은 몸치는 그저 부러울 따름. 근데 몸치도 몸치인데 저는 몸치여도 자신감 있게 추는 사람이 참 매력적이에요.
0: 저도요.
1: 그쵸?
0: 기세죠. 그쵸?
1: 기세로 네. 추는 사람들
0: 참 기백으로 그냥.
1: 네. 이하로님이 세 번 유닛으로 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0: 뭐 한번 할까요?
1: 재밌죠 뭐.
2: 좋아요. 네.
0: 이거 200회 특집으로.
1: 좋다. 템해 줄까요? 우리 네,
0: 저희 템해 줄까요?
2: 좋아요. 좋아요.
0: 아유 2시간만 했어야 돼요.
3: 우리가 정해도 되는 거죠?
0: 아, 당연하죠.
3: 좋아요.
0: 리샤가 센터일 거예요.
3: 아니요. 가비 언니가 센터
1: 리샤가 맞죠. 센터에 있어야 돼요.
0: 네, 맞아. 그게 딱 재밌어요.
1: 그리고 되게 이제 좋은 댄서들이 옆에서 받쳐줘야지 그쵸, 그게 재밌겠죠.
0: 그렇죠. 포인트예요.
3: 감사해요. 네.
1: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 퀸즈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번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오늘도 평소랑 비슷하게 하고 갔어요. 달라진 거라면 평소에 안 하던 볼터치 정도 했는데 뭐 이따 저녁 많이 먹으려고 그냥 원피스 같은 거 입은 정도 뭐 이 정도만 했는데 이 뭐 하나만 달라진 날에 의심의 눈초리로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좋은 데가? 네, 어디 좋은 데가예요. 일단 두 분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볼게요. 먼저 리정 씨 준비됐나요?
0: 아, 준비됐습니다.
1: 네, 갈게요. 리선!
4: 아, 부장님 안녕하세요.
5: 오늘 평소랑 뭔가 좀 다른데? 이따 좋은 데 가나 봐.
4: 왜요? 제가 오늘 좀 예쁜가요?
1: 와우! 추운데?
0: 그냥 면모로다가 그냥.
1: 왜요? 오늘 제가 좀 유단히 예쁜가요?
4: 제가 오늘 유단히 예쁜가요?
1: 유달리
4: 예쁜가요?
1: 유단히. 오케이. 괜찮았어요. 약간 퀸의 마인드로.
0: 땡큐.
1: 다음 파트리시 한번 가볼게요.
6: 네네. 좋겠습니다.
1: 파사원!
7: 안녕하세요. 부장님 잘 지내셨어요?
1: 그럼.
7: 네.
1: 근데 파사원 오늘 네네. 얼굴이 좋아 보이네.
7: 아니
1: 어디 좋은 데 가나?
7: 아니요. 이거 새로 샀는데 볼터치. 그래서 한번 오늘 써봤는데 좀 괜찮나요?
1: 그럼 괜찮네.
7: 아, 그래요?
0: 아, 역질문.
1: 괜찮나요?
7: 괜찮나요, 부장님?
1: 이거 원피스 오늘 많이 먹으려고 샀는데 괜찮나요?
7: 괜찮나요? 이렇게. 배 부각 안 되나요, 혹시?
1: 그렇게 해라. 네, 오늘 뭐 끝나고 어디 안 가는데 괜히 바로 집으로 직행할 건데 뭐 어디 좋은 데가? 이렇게 하는 민망한 질문. 살짝 민망하잖아요,
0: 그렇죠.
1: 여러분.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정 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0: 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 네, 사연 소개되는 분들께는 주유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네, 여러분들의 대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코르티스의 Red Red.

0: 가비의 Super Radio Queen's Day 리장 그리고 파트리샤와 함께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평소랑 똑같은 날이에요. 조금은 바꿨는데 뭐 이따가 어디 좋은 데가?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많은 아이디어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이 질문에 자매품이 있습니다. 오늘 끝나고 소개팅 가나 봐. 뭐 이런 거.
1: 아, 네. 루머를 생성해버려.
2: 진짜.
1: 진짜요.
0: 아. 그러다가 회사에서는 진짜 루머가 생성이 된대요.
1: 그러다가 이게 진짜 한 반나절 만에 리정 결혼한 데까지
0: 아, 그렇게 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1: 결혼 준비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요. 와,
0: 노래 나가는 동안 저랑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알바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 못하겠죠.
1: 알바세요.
0: 알바세요. 라고. 아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할 건데 상상 속에서는 항상 우리가 참 네. 나쁜 사람처럼 대답을 해야 되네요.
1: 아, 그럼요. 정말 빌런입니다.
2: 어쩔
1: 배드 빌런이에요.
2: 수 없어요. 진짜. 네.
0: 배소희님이요. 파사원 너무 귀엽다라고.
3: 파사원 저만 네. 쓰신 거죠?
1: 그쵸. 파사원.
0: 리사원.
3: Thank you. 네.
1: 가사원.
0: 가부장. 가부장이에요.
1: 가부장.
0: 파사원
1: 리사원.
0: 알바세요라고 얘기하는 가부장. 김은길님이 이게? 내가 평소에 어땠는데? 그리고 3329님은 그럼 그동안은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신종진님 읽어주세요.
3: 네, 신종진님께서 저는 회사 상사가 어디 좋은데 가냐길래 전 여친 오는 모임 간다고 했어요. 주머니 든든해야 한다고 상사분이 용돈도 주셨어요.
1: 와, 좋은 상사분이다. 근데.
0: 그러게 이렇게 챙겨주면서 얘기하면 사실 괜찮지.
1: 아, 너무 이건 괜찮다. 너무 감사하지 뭐.
0: 너무 감사하지. 박만수님 읽어주세요.
4: 네, 박만수님께서 응, 내 인생의 전성기 찾으러 가요.
0: 전성기 찾으러 가요. 네, 잃어버린 내 전성기 찾으러 간다고요. 부장님 알바세요?
1: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알바세요?
0: 알사탕님 읽어주세요.
3: 네, 알사탕님께서 티나요? 크 님이 못 가는 곳 가요.
0: 당신이 못 가는 곳을 나는 간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 3027님이요.
4: 3027님께서 매일이 좋은데요, 전.
0: 무슨 소리세요? 매일매일.
4: 전 매일매일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요.
0: 근데 나도 그냥 약간 사실 가볍게 얘기하자면은 저 맨날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것 같기는 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예. 괜찮아. 그래요? 오늘 똑같은데? 예. 이렇게 할 것 같기는 한데. 문은영 님이요.
3: 네. 문은영 님께서 좋은 일 생길 때까지 돌아다녀 보려고.
0: 좋은 일 생길 때까지 그냥 돌아다녀 보려고요.
1: 아, 이거 좋다.
0: 장영균 님이 네, 집에 갑니다. 라고.
1: 아, 깔끔하다 근데.
0: 제가 자주 하는 답변이에요.
1: 좋다. 아, 귀가가 빠르시죠.
0: 집에 갑니다.
3: 그러면 더 이상 안 여쭤보잖아요. 안 물어보잖아요.
1: 네. 집에 가니까.
0: 스케줄이 집 가느라 되게 바빠서 제가 집 가는 스케줄이 빡빡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좋다. 가는 거죠.
3: 좋다.
0: 박옥부 님이요.
4: 네, 박옥부 님께서 너한텐 비밀! 이라고 비밀. 하셨어요.
0: 김주연님도 김주연님이 어디 계셨죠?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김주연님이요. 응, 너 없는 곳. 3719님이요. 네, 자신감 충전하러 갑니다. 회사에서는 방전이 돼가지고. 0143님은요. 오늘 좀 괜찮아서.
1: 이것도 괜찮다.
3: 오늘 좀 괜찮아요.
1: 괜찮죠.
0: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1: 완전.
0: 오늘 좀 괜찮죠. 느낌 있죠, 저 오늘.
3: 괜찮은데 이거?
1: 오늘 느낌 좋죠.
3: 오늘 저 괜찮아요.
0: 오늘 느낌 좋죠. 약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약간 당황해서 말을 안 시키세요.
1: 그러니까 이런 게 기백이죠, 사실.
0: 맞아요.
3: 바로 런하시겠다고.
1: 그래요. 하면서 가실 때.
0: 그러니까. 김혜원님 재밌네요. 읽어주세요.
4: 아, 김혜원님께서. 아이고. 바람난 남편 잡으러 가려고요.
0: 네.
3: 그러면 진짜 질문 안 하죠. 이거는
1: 진짜 할 말 없다.
3: 진짜 할 말 없죠. 이거 암살이죠.
1: 네, 그렇죠.
3: 암살이죠. 이건 진짜 엄말 못해요. 넘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1: 아, 그러시구나 하고 넘어가야 돼요.
3: 아, 그러시구나.
0: 진짜 내가 근데 오늘 되게 예쁘다. 어디 가? 이러면 바람난 남편 잡으러 가려고 이러면 진짜 분위기 쌓이지.
3: 맞아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굿럭 해야 되나?
3: 그냥 굿럭이야.
0: 잘해봐라고 할 것 같긴 해요.
1: 그렇죠.
0: 네. 그럼 저희는 4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배보이,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매력성
1: 내가 반하겠성.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2: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1: 우리는 바로 윤정수
2: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가비의 슈퍼라디오 수요일 4부가 시작됐습니다. 퀸스데이 리전 그리고 파트리샤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나 그냥 평소처럼 하고 왔는데 어디 좋은 데가?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여러분 문자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문자 한번 더 소개해볼게요. 아 3027님이요. 진짜 우리 퀸디 싹퉁바가지 연기 넘버원이라고.
2: 싹퉁바가지.
1: 제일 자신 있는 연기 중에 하나가 싹퉁바가지 연기예요.
3: 굉장히 세비지하게.
1: 네. 6068님 읽어주세요.
4: 6068님께서 저는 부장님이 그러시면 아방하게 넵 불어오세요 이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1: 아. 불어오세요?
5: 네. 아 부러우시구나. 부장님은 그러고, 부장님 못 가시죠. 부러우시죠. 맞아요.
2: 그리고 도망?
5: 도망.
1: 아 8214님이요. 끝말만 따라하세요. 좋은 일 있나 봐 하면? 네, 네 좋은 일. 어디 가나 봐 하면?
4: 네 어디 가요.
1: 끝말만 대답을 안 하고.
3: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정말 죄송합니다 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1: 시정하겠습니다.
3: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거.
1: 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봐.
3: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봐.
1: 많이 먹었나 봐.
2: 그게 뭐야?
3: 이런 거죠. 아 그게 아니라 하면 그게 아니라.
1: 예. 끝말만 따라하셔라. 예.
3: 숨막혀.
1: 1547님 읽어주세요.
6: 네, 1547님께서 회사 다닐 때 자주 써먹은 방법이에요. 진짜 칼퇴해야 되는 날은 일부러 꾹꾹꾹 하고 가서 그런 질문 받고 네, 저 오늘 데이트하러 가요. 오늘 무조건 칼퇴해야 해요. 하면 어지간하면 퇴근 시간 되면 여기저기서 얼른 가라고 난리입니다. 이거 근데 이것도 좋아.
2: 이거 좋은 방법이다.
1: 정이 있다 그래도.
6: 이렇게 정말 응원해주는 거죠.
2: 야, 누가?
6: 빨리 와, 빨리.
2: 이렇게. 너 늦지 않았어?
1: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날은 좋은데 다음날에 엄청 질문 받잖아요.
3: 아, 어땠어?
6: 네, 이제 그 회사 그 어떤 게시판에다 이제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나의 그 소개팅이 확성기 어떻게 들고 됐는지.
6: 그렇죠.
2: 데이트 갔다니 뭐라니.
1: 확성기 들고 어제 어땠는지 뭐 먹었는지 그 사람 생김새 어땠는지 뭐 입고 나갔는지 어떤 대화 했는지 다 얘기해드려야 돼요.
6: 그래서 타임라인대로 쭉 말씀드려야지요.
1: 아, 나 그게 싫어서 사실 얘기하기 싫은 거거든.
2: 후폭풍이 있네요. 네. 이게
1: 김지원님이요. 오늘 얼굴에 봄이 왔거든요. 꽃구경은 제 볼로 대신하려고요. 완전 시인. 아!
6: 와, 와 완전 시인.
1: 지인님은 지원님은 완전 시인이시다.
6: 네, 작사하셔도 되겠어 진짜.
2: 제 볼로 대신하려고요.
1: 꽃구경 우와. 하지 마시고 제 볼 보세요.
6: 그러면 또 이제 부장님께서 예예 예.
2: 바로 도망.
6: 예.
1: 김지연님이요. 근데 여러분 부장님이 기존에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신 건가요?
2: 아니
6: 아, 그건 진짜 아니고
1: 아닌데 아, 그냥 몰라 그냥
6: 몰라 그냥 괜히
1: 장난치는 거예요.
6: 그치 그치
1: 부장님 사랑하거든요.
6: 네, 부장님 좋으신 분일 거예요.
1: 좋아, 너무 좋은 분이시고 재밌잖아요.
6: 그치 그치
1: 근데 이렇게 화가 나 있어 그쵸?
6: 왜 그럴까 우리 모르겠어. 항상
1: 알바세요? 막 이러고
6: 그러니까. 부장님 그냥 너무 예뻐서 궁금한 걸 수도 있는데
1: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그러지 맙시다.
6: 그래 예쁘게 얘기해줘.
1: 이번엔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지난주에는 우리 귀빈이들 플러팅 스킬 받아봤잖아요. 오늘 주제도 공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변 인기녀, 인기남들의 특징. 유독 머리를 자주 쓸어 넘긴다든가 나처럼 말이 많지 않다던가 언제나 어디선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내 주변 인기녀 인기남들의 특징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퀸이긴 해서
6: 아무래도 우리 얘기를 하면 되나
3: 우리의 특징을 얘기하면 되는 건가
6: 우리의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1: 우리의,
6: 되나
1: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6: 우리가
2: 무슨 차례인가?
1: 아, 그 인기남들의 특징은 우리가 좋아하는 남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6: 그렇죠 그렇죠.
1: 혹은
6: 그렇죠 뭔가 근데 뭔가 전반적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1: 맞아.
6: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1: 맞아 맞아.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인기남 취향이에요.
2: 그래요? 아, 인기남 네. 취향이세요?
1: 저는 인기 많은 남자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2: 저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6: 근데
1: 네.
6: 근데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인기 많으시긴 한데
2: 저는
1: 그 이제
2: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1: 장안의 화제 분들을 좋아하시잖아요.
2: 거의 처음인데 거의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모두가 왜
1: 아 진짜? 네. 그런 사람 좋아했어요?
2: 대반 예 네, 그런 사람을 좀 좋아했어요.
3: 그러셨구나.
1: 네네. 리정님은 인기 있는 사람이 좋아요?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3: 그러니까 아 저는
1: 평균적으로.
3: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인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도 좀 자체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사람 있죠.
1: 맞아.
3: 네, 사람 자체 호감인 사람 있잖아요.
1: 맞아, 맞아, 맞아.
3: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1: 두 분 주변에 약간 최고 인기냐 인기남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을까요?
3: 아 저는 왜 유독 이렇게 아이키 언니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야, 모두가 아, 좋아하잖아요 아이키 언니를.
1: 진짜 인기력 자체예요.
3: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매력이 있지만 그냥 남녀노소 되게 그 사람을 좋아해요.
1: 맞아요.
3: 모두가.
1: 맞아. 늘 호감이야 아이키 씨는.
3: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
1: 맞아. 그 뭘 해도 밉지가 않고 재밌고 아이키 씨가 하면
3: 진짜 아이키 언니가 말하면 네. 그냥 남이 하면 살짝 오 싶을 것도 언니가 하면 재밌어.
1: 맞아.
2: 아 진짜로?
3: 그런 게 있다니까요.
1: 언니가 하면 안 무례해요.
3: 맞아 맞아.
2: 아 진짜.
1: 그래서 그 언니 느낌 내고 싶어서 내가 했다가 욕먹어요 나는.
3: 그럴 수 아 역효과가 나오구나.
1: 네. 아이고,
3: 완전 가냐. 그럴 수 있는
1: 크나큰 역효과가 나버리죠.
3: 네네네.
1: 진짜
3: 소문납니다.
1: 있네요 있네요. 좋습니다. 네. 김병민 님이요. 오늘 저를 위한 코너네요.
3: 어머머머.
1: 그러니까요.
3: 이리 오세요.
1: 오늘 오세요, 약간 오세요, 인기냐 오세요. 인기남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코너예요. 저는요. 인기남의 특징 하나 좀 꼽자면
3: 네네.
1: 일단 그분들은 냄새가 좋아요.
2: 아, 아 중요하죠.
3: 맞다.
1: 향 중요하죠.
3: 향이 중요하다. 중요하죠.
1: 향이 좋아요. 아. 그냥 애초부터 인기 많으려고 태어난 살갗의 향이 있는지.
3: 아, 살갗.
1: 일단 기본적으로 향이 좋고 아하, 그런 맞아. 향이 좋은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말하긴 하는데 잘 씻어요.
3: 아, 잘 씻어요. 아, 향이 또 좋은 거니까 또.
1: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샤워를 하는 사람들.
3: 아하,
2: 중요해요.
1: 중요한 사람.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빨래 잘해요. 거.
2: 아 빨래 잘해요.
1: 빨래 열심히 해요.
2: 손빨래를 하신다는 건가요?
1: 인기녀 인기남들은
2: 어떤 말씀이에요?
1: 빨래를 자주 해요.
3: 아 빨래를 자주 돌린다.
1: 네.
3: 아,
1: 그렇죠.
3: 그치. 그러니까 정말 이제 위생관념이 굉장히 좋은 분들.
1: 위생관념이 아. 좋으신 분들.
2: 자기 관리인 거죠.
1: 네.
3: 그렇죠.
1: 그 너무 좋으면은 피곤해져요. 적당히.
3: 까다로우시다.
2: 너무 좋은 건 혹시 어떤 면이에요? 어떤 거예요?
1: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뭐 가는 곳마다 소독을 아, 뿌린다든지.
3: 그치, 그치.
1: 나 이거 못 먹어라든지.
2: 악수하기 전에 손 손자고.
1: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악수 후에
2: 손
1: 한다거나. 그런 거는 좀 곤란한데.
3: 그렇죠, 그렇죠.
1: 하여간 그런 기본적인 약간 깔끔함을 아. 유지하는 사람들이 깔끔한. 좀 기본 소양이지 않을까?
3: 그렇죠.
1: 그런 생각.
3: 저도 좀 덧붙이자면.
1: 네.
3: 되게 재밌는 사람 있죠. 웃긴 사람.
1: 아, 웃긴 사람 좋지.
3: 와 호감도가 그냥 완전 수직 상승한다.
2: 진짜 솟아 올라요.
1: 근데 그냥. 그게 좀 필요 이상으로 웃기면 친구가 돼버려요.
3: 아아 이게 또 애매하네요.
1: 적당한 우리가 텐션을 유지하면서 웃겨야 돼요.
3: 근데 아, 정말 근데 네. 내가 지금 어떤 코미디 어떤 쇼를 보는 듯한 느낌처럼까지 네. 웃겨버리면
1: 그렇게
3: 아~
1: 되면은
3: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냥 그런가요? 친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3: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 5610님 읽어주세요.
2: 5610님께서 유머 감각이 남달라요. 아주 센스 넘치는 개그감이 있어야 해요. 웃겨야 인기가 많더라고요.
1: 맞아.
3: 맞아.
2: 중요하죠.
3: 일단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 그러면.
1: 맞아. 맞아.
3: 재밌으니까.
2: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
1: 기본적으로 웃겨야 돼.
3: 맞아.
1: 너무 웃기면 안 돼.
3: 아.
2: 까다로워. 아, 너무 내 잇몸까지 보이면 안 된다.
1: 항시 인기녀. 항시 인기녀 인기남들의 그거는 적당히를 네. 알아야 돼요.
3: 와, 적당히 중요합니다.
1: 적당히를 아는 사람들만 인기가 많아질 수 있어요. 지현님 읽어주세요.
0: 네, 지현님께서 눈이 크고 피부가 맑은 사람들
3: 아~
0: 포커페이스.
1: 어~
3: 눈이 크고
1: 맞는 것 같아요. 눈이 크고 피부가 맑은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아, 피부 중요해요.
1: 자기한테 호감을 거죠. 주기 위해서는 3719님 읽어주세요.
7: 네, 3719님께서 제 주변에 유독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가 있는데요. 잘생긴 것도 아닌데 여자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머리 자르면 제일 먼저 알아봐 줍니다. 심지어 제가 3개월 전에 먹고 싶다고 했던 음식까지 기억하더라고요. 역시 인기남은 얼굴이 아니라 기억력인가 봅니다.
2: 이거 어떻게 봐요?
1: 다정하구나.
3: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센스의 네. 영역이라고 봅니다.
1: 센스죠.
3: 네.
2: 근데 이러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랑 사귀면 이런 거를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서
2: 그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3: 아, 되게 그냥
2: 친절한 거는 좋은데
1: 너무 다정한
2: 뭔가
1: 사람.
2: 너무 다정하면
1: 맞아요.
2: 경쟁사가 더 많아져요.
5: 경쟁사요?
2: 경쟁사.
5: 경쟁자가 너무 많아지고.
0: 경쟁자가
5: 그러니까
0: 많아지고.
5: 그러니까 다정한 사람은 좀 네.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한테만 다정한 게 아니다.
2: 그래서.
5: 라는 게 좀 문제죠. 이런 사람 근데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0: 맞아. 근데 맞아. 어쨌든 섬세하고 그죠? 이렇게 센스가 넘치면 맞아. 사람들이 좋아하죠.
5: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0: 맞아 맞아.
2: 몸에 뱀 거죠 그냥.
0: 그렇죠 그렇죠.
5: 맞아. 8580님. 같이 식당에 가면 서비스가 나와요. 사장님 단골은 저예요. 저 보이시죠?
2: 아, 이거 중요하죠. 아. 콜라 한 잔이라도 더 받아야죠.
5: 아니 근데 중요해요. 진짜 그래요? 인기녀 인기남이랑 아까 미남 미녀인 거죠 여기는.
0: 네.
5: 그런 것 같은데. 미남 그렇죠. 미녀랑 가면 서비스가 더 나와요?
2: 그러면 이제 어우 선남 선녀다 어머 예뻐라 이러면서 더 주세요.
5: 진짜?
2: 저 와.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저 옆 테이블이었어요.
0: 우와. 에이, 리샤 많이 받지. 나 리샤랑 샤브샤브 먹으러 왔을 때 서비스 많이 받았는데.
5: 그렇지. 아, 근데 대박이었죠. 그거는 이제 알아보시고 준 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2: 우린 다른 의미에서.
5: 아, 물론 우리 다 미녀긴 하지만 맞아. 퀸이고 미녀긴 하지만 예쁘다고 주는 거 되게 부럽네.
2: 나는 재밌다고 주시긴 하시던데. 어우 많이 봤어요. 재밌어 재밌다.
0: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좀 유명세를 얻기 전에는 한 번도 뭔가 어우 예뻐라 하고 받아본 적은 없네요. 아,
5: 그러니까요. 아, 유명세를 얻고 나서는
2: 아니. 있었을 거예요.
5: 유명세를 얻고 나서는 실제로 너무 예뻐 정도 하면서 주시는데 그쵸, 그 전에는 받아본 적 없어.
0: 아, 없네요. 생각해보니 없네요.
5: 맞아요. 미모가 너무 예뻐요 하면서 받아보고 싶네요.
0: 그러게요. 저도 그거 기다려요.
5: 박진경님 읽어주세요.
0: 네, 박진경님께서 연프 정복자로서 인기 많은 남성분들은 일단 경청 플러스 리액션 플러스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스. 특히 선을 지키면서 농담하는 분들. 근데 가벼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진지한 것도 안 돼. 중요한 건 여유 있는 스탠스. 약간 덱스님 같은.
5: 아, 덱스님은 잘생겼잖아요.
2: 덱스님은 잘생겼죠.
0: 네, 굉장히 힘든 예시를 갖고 오셨네요.
5: 아, 덱스님이
0: 덱스잖아요.
5: 덱스님이 왜 여유 있겠어요? 잘생겼으니까 맞아. 여유 있죠.
0: 아, 덱스님 진짜 잘생겼어요.
2: 아, 진짜 잘생겼어요.
5: 잘생겼어요.
0: 너무너무 진짜? 잘생기셨고. 네. 아, 근데 여유 있어야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5: 너무 중요해. 이건 여자한테도 중요해.

0: 중요해요.
1: 그렇습니다.
0: 항시 여유를 가져야 돼요.
1: 항시 항시.
0: 너 아니어도 괜찮아. 맞아.
1: 그렇죠. 그렇죠.
0: 같은 느낌으로서
1: 중요합니다.
0: 네, 진짜 중요해. 이거 여유 중요하고. 성진영 님이요. 오늘따라 세 분 왜 이렇게 자신감 없어 보여요?
2: 아니요. 아니야. 누가요? 저희요? 아,
0: 뭔 소리예요?
2: 아, 전혀요. 진짜. 아니요. 내 얘기 같아서 너무 듣기 좋은데.
1: 성진영 씨.
0: 아니, 나 그냥 예쁘냐고 아니요. 서비스 안 받아본 것밖에 없어요.
2: 에이, 전혀 아니거든요.
0: 그냥 자신감 있어요.
3: 자신감 뿜뿜해요.
0: 7312님 읽어주세요.
4: 네, 7312님께서 현장일 보고 들어가는 길에 방송 듣는데요. 식사 시간에 티슈 깔고 숟가락, 젓가락, 물컵까지 세팅해 놓는 저희 김호진 부장님 인기짱이시고 최고세요.
1: 아, 지금 부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같이 계시나요? 부장님.
3: 나 읽다가 버벅거렸네. 그러니까. 부장님.
0: 이건 100% 같이 있을 확률이 높죠.
1: 아, 굉장히 높고. 호진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0: 김호진 부장님 축하드려요. 너무 좋은 후배를 주셨네요.
1: 아, 그리고 우리 7312님 성공하시겠어.
0: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 세팅은 진짜 잘해주셨나 보다.
0: 네, 허상우님 읽어주세요.
5: 네, 허상우님께서 우리 동아리 인기녀는 특별히 예쁘지는 않은데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 눈 마주치면 잘 들어줘요. 게다가 얼마나 잘 웃는지 눈웃음이 장난 아니에요.
0: 아, 우리 잘 웃는 거. 동아리 인기녀는 네. 특별히 예쁜 거 아니지만 호응 잘해주고 아하. 잘 들어주고 눈 마주치면서 끄덕끄덕 잘해주고
1: 리액션이.
5: 그렇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마 예쁘신 분일 거예요.
0: 예뻐요.
5: 진짜.
0: 특별히 그치. 예쁘지 않다고요?
1: 그러면 이거 쓸 수 없지.
5: 특별히 아니. 예쁘지가 않아.
1: 예뻐서 쓴 거예요.
0: 미안한데.
1: 아, 진짜로.
0: 특별히 예쁘지 않아도 예쁘실 거예요.
1: 맞아.
3: 예뻐요.
0: 아니 우리가 뭐 대단히 예뻐야지 예쁘다고 해요?
1: 아니요.
0: 각자만의 그 아름다움이 있단 맞아. 말이에요.
5: 달려가죠. 달려가죠.
0: 본인 스타일이 아닌데 호응 잘하고 눈 잘 마주치면서 잘 들어주면 그냥 호응 잘하고 눈 잘 마주치면서 들어주는 여자고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 특별히 예쁘지는 않은데라는 어떤 부사 받는 거죠.
0: 그렇죠.
1: 맞아.
0: 그렇죠. 아. 김경태님이요. 저희 부서 인기남을 잘 살펴봤더니 얘기 잘 들어주고 리액션 좋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해.
1: 맞아. 잘 들어주는 것. 경청 자세.
3: 공통적으로 다 잘 들어주고 맞아. 리액션 좋고 맞아. 끄덕끄덕.
1: 그렇지, 그렇지.
5: 이 공감을 맞아. 정말 잘해주시는 분들이죠.
3: 중요한 거.
5: 그랬구나. 이렇게.
0: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겠다. 뭐 이런. 근데 인기남 잘생겼을 거예요. 이분도.
1: 웃기다.
3: 오늘 아니, 정말 웃겨.
0: 근데 기본적으로 성격이 좋은 거는 100% 인기남들은 성격이 그렇죠. 좋아야 돼.
1: 맞아,
0: 인기녀
1: 맞아,
0: 인기남들은.
1: 맞아.
3: 기본적으로.
0: 그 위에 항상 있어야 하는 전제조건.
3: 그죠. 잘생김.
0: 깔끔하고 아. 호감형의 외모야.
5: 아. 그래. 막 미남이 아니더라도 호감형의 이제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그래. 있다니까.
0: 아,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 이거는. 아, 당연하죠. 그죠. 이제 시각이 먼저 무언가를 이렇게 자료를 딱 접수하니까.
0: 맞아.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러신 분들.
5: 그렇죠.
0: 0992님이요. 듣다가 웃겨서 보네요. 재미있으면 좋다더니 아무리 웃겨도 얼굴이 잘생기면 그게 유잼이더라. 라고.
5: 아, 이것도 네. 일리가 없는
3: 맞아.
5: 말은 아닙니다.
3: 이거 맞는 거야.
0: 일리가 없다를 넘어서 정답이고
1: 진리일까요?
2: 퍼펙트.
0: 얼굴 잘생기면
1: 그렇죠.
0: 정말 그냥 맞아요. 그저 그런 유머를 하는데도 맞아요. 그냥 빵빵 터져요.
3: 그냥 웃음이 나요. 미소가 나요. 미소가 아니, 절로 나요.
1: 우리 리샤 소개팅한 거 보세요.
3: 아, 진짜. 진짜로. 저 지금 거의 취하기 직전이에요. 너무 아.
0: 네, 너무 재밌고.
3: 진짜 종이 볼펜 이제 갖고 와가지고 받아 적을 걸 그랬나 봐요. 진짜 오늘 무슨 수업 듣는 강의 시간이야.
0: 아, 가나미님이요. 이 누나들 티키타카 왜 이리 좋아요? 흐뭇하게 듣고 있어요. 아주 난리도 아니야. 라면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박준성님 읽어주세요.
6: 네, 박준성님께서 인기남 인기녀 특징 중 하나, 순간순간 오는 빈구미가 있어요. 허점 하나 터지면 그게 더 매력 터지면서 안 그래도 인기남 인기녀인데 더 호감을 싹쓸이 하더라고요.
0: 아, 약간 바보 같은 거.
3: 약간 반전 매력인 건가요?
0: 인간미.
6: 맞아.
0: 아, 인간미.
3: 야, 가다가 한 번씩 이제 한번 절뚝 한번 해주고 약간.
0: 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호감형 외모면은 뭘 해도 그냥 귀엽고 그치, 예쁘다는 거잖아요.
1: 맞지. 어떤 실수와 허점도 그냥 인간미로 받아들여지면서.
3: 아, 너무
1: 그런 거죠.
0: 문은영님 읽어주세요.
7: 네, 문은영님께서 선을 잘 지켜요.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아무에게나

0: 휘둘리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1: 이것도 호감형 외모이잖아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때 선도 잘 지키네. 저 사람은. 이 사람 좀 봐.
0: 선까지 잘 지켜.
1: 근데 자기 스타일 아니면 싸가지.
0: 맞아. 아니 맞긴 해.
1: 이 사람 좀 봐.
0: 아, 진짜.
1: 노래한 싸가지. 하지만 잘생겼다면 선을 잘 지키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0: 그렇죠. 아 웃겨.
1: 아, 3637님이 옷차림이 깔끔하고 정장은 아닌데도 어느 자리에든 어울리는 차림이에요. 게다가 손이 항상 깨끗해요.
2: 와우.
1: 아, 손 깨끗한 것도 진짜 중요해.
3: 너무너무 맞아.
0: 손 깨끗한 거 중요하죠.
1: 손톱 너무 막 이렇게 다 뭐 땡겨 있고 뭔지 알죠?
3: 너무 이렇게 물어 뜯으시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0: 손톱 없고
1: 막 아니 손톱이 없는 거는 그 안타까운 일이죠.
0: 근데 아니 너무 물어 뜯어. 아니 그게
1: 아 너무 물어 뜯어서
0: 물어 뜯어서 이게 막 살까지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거는 좀 힘들죠.
1: 막 물어 뜯는 거 티나고 막 나는 사실 물어 뜯는 것도 그 오케이인데 너무. 까마면
0: 아 때가
1: 그리고 이제 남성분이 관리 안 된 채로 너무 길러 놓으면 오늘 네일 아트 받으시러 갈 건가 봐요.
0: 거의 뭐 인유하셔죠. 예. 거의 인유하셔죠.
3: 오늘 둘 다
1: 진짜.
2: 근데 이게 여자도 솔직히 똑같아요.
0: 맞아 이거
2: 여자도 손톱 관리하셔야 되고
0: 이거 남녀가 똑같은 거예요.
2: 진짜 아 위생
0: 맞아요.
2: 관리는 그냥 양측 모두에게
1: 맞아요. 진짜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2: 진짜 맞아요. 여자 남자 다 잘 들으세요.
0: 다 하셔야 정말. 돼요.
1: 8580 님이 아 너무 웃다가 잇몸 마를 것 같아요. 내 잇몸습은 어쩔이라고.
0: 저도 일주일 중 이 시간 정말 좋아합니다.
1: 아, 재밌는 웃겨. 시간이긴 해요. 그렇죠? 2252님 읽어주세요.
0: 네네. 2252님께서 카페 일할 때 매니저 두 명이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1번이 호감형 외모였지만 2번이 인기가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2번이 훨씬 좋았거든요. 하지만 사귀고 싶은 건
1: 이라고
0: 하시네요.
1: 그러니까 2252님이 누구랑 사귀고 싶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2번 분에게 내가 1번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이제 고민 상담을 합니다.
1: 정답이지.
0: 그러네.
1: 그렇죠? 2번아 나 진짜 너랑 너무 친해서 좋아. 근데 1번 여자친구 있어?
2: 아 내가 요즘 1번이 괜찮더라고.
1: 1번 어디서 알아? 둘이 친해?
2: 그렇지 그렇지.
1: 아 근데 성격이 좋은 남성분들 분명히 인기가 있어요.
2: 아 저는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2번을 훨씬 더 좋아해요. 진짜.
1: 성격 좋고 재밌는 남성분들 되게 다가가기가 뭔가 편하고 해가지고
2: 그렇죠.
1: 확실히 수요가 있습니다.
2: 완전히 에이. 완전히.
1: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머 감각을 키우시는 게 인기남이 되는
2: 비결이라고
1: 할 수 있죠. 아, 그렇죠. 리셔씨 어떻게 왜
0: 유머 감각 아 네. 그 너무 재밌으면 네. 약간 네. 진짜 아까 언니가 초반에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렇게 개그맨처럼
1: 보일 수 있다. 네,
0: 그리고 좀 더 그 이성적인 호감보다는 네. 아 진짜 저 사람 너무 재밌어서 저 사람이 계속 있고 싶다. 그렇게 느껴져요.
1: 그러니까 계속 있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면서 사랑이 싹
0: 트지는 못한다니까요. 사랑이 트는 거군요.
1: 네.
2: 아. 그렇지 그렇지.
1: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더 웃음에 약하다라는
2: 굉장히 약합니다.
0: 완전히
1: 그런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0: 완전. 네. 항상 웃겨요.
1: 또 이렇게 유머 감각을 키우자로 마무리해야죠.
0: 네.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자.
2: 좋습니다.
0: 소통 관리 잘하자.
1: 네.
2: 좋죠 좋죠.
1: 좋아요. 아 이렇게 또 웃다 보니까 두 분 보내드릴 응? 시간이에요.
3: 아 안 돼. 네?
0: 아 네. 끝났어요.
1: 네 다 끝났어요.
3: 안 돼.
1: 아, 너무 재밌는데 두 분 이렇게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벌써. 하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보니까요.
2: 네. 맞아요.
1: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랑 인사하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뭐야 뭐야 요즘

0: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함께합니다.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가비의 슈퍼 라디오.
6: 가비의 슈퍼 라디오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구단 올인원 마사지건,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귀빈이들, 가을이에요. 10월에도 푸짐하게 선물 준비해뒀으니까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꼭 챙겨 들으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수요일 마칠 시간입니다. 3203님이요. 가비 언니, 취준생이자 집에 얹혀 사는 백수입니다. 다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듣고 있다가 오프닝 때 오늘 같은 날 산책이라도 하라고 한 말이 계속 맴돌아서 동네 놀이터 왔어요. 아침부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바람 쐬니까 기분이 한결 괜찮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3203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마음이 좀 괜찮아졌다니 다행이에요. 그쵸? 밖에 나가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또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취업 준비도 화이팅 하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후이의 내일의 나에게 들려드리면서 내일 다시 올게요. 그럼 바이.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부터 정릉터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구리 암사대교에서 천호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이 노래에서 How you want 제 이름이 들렸다면 당신은 상하 가족. 아침 5시 가장 먼저 만나는 이야기,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How you want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자, 수요일 라이브로 상대합니다. 수라상 맛있게 차려왔고요. 자, 지금 졸리신 분들 잠 깨시라고 한번 외쳐드립니다. 전국의 김부장님들 놀라지 마시고요. 시작합니다. 김부장! 최고의 1분.
0: 진짜 아픈 날에 정말.
1: 최고의 1분. 어제 우리가 야심차게 시작한 코너였죠. 그런데 제가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하루 만에 이 코너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제작진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린 최고의 1분 코너. 이렇게 막을 내리기가 아쉽죠.
1: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 전에 윤정수 씨의 요즘 최애 캐릭터 윤노민 형님께 이 내용을 요청해봅니다. 어제 제가 잠깐 했던 NRG 랩 부분.
0: 왜?
1: NRG 음악 딱 깔고 감독님이 에코 좀 넣어주시고 정식으로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브로 제대로 해주십시오. 노민 형님.
2: 저는 유민이에요.
0: 전 윤노민이에요. 제가 그 갈비를 처음 먹은 건 LA의 어느 새벽 갈비집이었어요. 다른 형들은 모트들 갈비는 쳐다보지도 마라고 했지만 전 임플란트 2로 갈비를 뜯었어요. 또 뜯고 또 뜯고 그걸 뜯은 갈비가 제 식도를 만나는 경험 행복할 거예요.
1: 네, 이렇게 최고의 1분 코너는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저 뒤편으로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3: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0: 저희 좋아하는 것.
1: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네.
0: 자, 우리는 아직 오프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신속하게 오늘의 랜덤 박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려야 하니까요. 오픈.
1: 이게 무슨 일입니까? 파리 빵집에서 빵을 바꿔 드실 수 있는 빵 쿠폰 10장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자,
0: 네.
1: 이 빵집 쿠폰 받을 수 있는 방법,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스터 라디오, 그들이 왜 미라를 좋아하는가, 미라클 여러분이 미라의 매력을 마음껏 어필해 주십시오.

0: 이 팀 중에 누구 후배 개그맨이 하나 들어왔나? 잔잔한 개그가 많이 들어갔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라에만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라에만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터뜨려
2: 샴페인. 어제 뭐 간단하게 한잔했지. 터치는 스파클링. 아니, 내가 살이 찐 게 아니고. 행복이 찐 거지. 잔들어 봄이 up. 오늘 하루도 공쳤어. 뭐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넌 뭐가 해가 뉘엿 뉘엿 산채로 뉘엿 뉘엿 머릿속 질리기 필요해. 지금은 기포가 필요해. 붉은 뒤로 나무 위로 해.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1: 수요일 생방송입니다. 수라상 첫 곡은요, 우리 10시의 DJ 한해 샴페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정설련님께서 윤종수 남창의 1등 가자 70대 청취자입니다. 매일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설련누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
0: 설려 정말 네 설렙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름 자체가
1: 예.
0: 아니 나는 설려 씨를 만나면 마음이 참 설려.
1: 겨울에 태어나실 것 같아요.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설려는 자
0: 70대여도 이름 개그는 계속됩니다.
1: 네. 예. 자 우리
0: 남자님 씨 마무리 해 설려 누님한테 이거 마무리 해야죠.
1: 뭐라고요?
0: 이거요.
1: 70년 동안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셔보시죠.
0: 네.
1: 자, 아니 여러분들 이거 도전 이제 음문체 도전 문자는 첫 번째 노래 끝났으니까 첫 곡 나갔으니까 이제 끝내주셔도 됩니다.
0: 이미 2,000개가 넘어갔습니다. 891번째 문자가 뽑히는 거죠?
1: 3,000개예요 벌써. 이제. 네.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 자 박근혜님께서 윤노민 또 등장이다. 아 좋아. 근데 오늘 아까 그 NRG 그거까지 해가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 윤노민이에요. LA 뭐라고요? LA 나 그거 너무 웃기던데.
0: 몰라.
1: LA 갈비를 제가 그 갈비를 처음 먹은 건 LA의 어느 새벽 그 갈비집에서였어요. 다른 형들은 못 뜯을 갈비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지만 전 결국 튼튼한 임플란트로 갈비를 뜯었어요. 저는 또 갈비를 뜯을 거예요. 제 식도도 갈비를 만나서 행복할 거예요. 라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형 이거 다음에 또 하시게 되면 이 노래 깔고 하세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0: 근데 매출은 완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아니, 전노민 씨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허락 받고 하세요.
0: 맞아요. 예.
1: 자, 엄진주님께서 깜짝이야, 진짜 닮았다. 맞습니다. 진짜 닮았어요. 자, 우리

0: 박근혜니까 청취자랑 티키타카가 너무 좋대요. 우리 설련우님과 또 우리가 티키타카를 하니까. 네, 좋아요. 자, 우리 9366님. 미스터 라디오에는 유부남 DJ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빠질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이게 미스터 라디오만의 매력이에요. 아니, 작년에도 안 그랬잖아요. 어차피 저희 총각일 때도 안 그래놓고 뭐 이제 유부남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1: 되게 얇으신가 봐요. 마음이 이렇게 하면 금방 넘어가시나 봐.
0: 예. 자, 저희는 유부남입니다. 예.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엄진주님, 미라의 매력은 정신없음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래도 정신없음 중에서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0: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그 안에 또 우리가 질서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아, 우리가 빵 쿠폰을 드리고 했지? 그럼 빵 쿠폰을 드려야지. 예. 빵 쿠폰은 우리 9366님께도 좀 드리고, 엄진주님께도 빵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미운정 아니고 고운정님. 미라에만 있는 것. 주부들의 육아 탈출 웃음 대통령 두 분이 있지요. 하루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두 분이 깨알 재미를 줘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육아하시면서 진짜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우리 뭐 작가분들도, 네, 같이 방송의 작가분들도 지금 육아하시는 작가분들 많이 계시는데,
1: 맞아요.
0: 뭐 이 방송 잘 듣고 있다, 뭐 아빠들도 잘 듣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남창 씨도 내년부터는 육아하면서 방송을 하게 되시겠네요.
0: 그렇죠. 이제 육아하면서 진행하고 육아하면서 방송하고.
1: 남창이가, 예. 야, 이제 더 졸겠네. 네, 그 저 수유 하느라고
0: 밤 새야죠. 네.
1: 아유, 뭐 설마 아내를 깨우진 않을 거잖아요.
0: 아니 근데 또,
1: 예, 깨울 거예요?
0: 그게 또 형, 그게 있습니다. 또
1: 그게 뭐가 있습니까?
0: 아니 당연히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하겠지만,
1: 네네네,
0: 그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또 아내가 또 일어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저는 사실 30 하루 몇 시간이요? 하루 24시간 그냥 아내가 푹 편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1: 저님이 뭐 그것입니다. 아내랑 얘기했어요. 낮엔 아내가 돌보고, 예, 밤에는 아예, 예, 옆방 가서 내가 재우겠다.
0: 예. 예.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예. 예.
1: 아니, 신경 쓰지 말라고.
0: 네네. 좋습니다.
1: 내가 없다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0: 아, 뭐 대단하시네요, 형 진짜. 정말 최고의 남편입니다.
1: 글쎄, 뭐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0: 네. 네네. 자, 우리 고은정님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89825님 미라에만 있는 거 때묻지 않은 청순함이라고 할 수 있죠. 푸하하하라고 하셨는데,
1: 때묻지 않은 청순함.
0: 아하, 저희 그렇죠. 때가 묻지 않았어요. 네. 정수영도 보면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 그대로 있고요. 맞습니다. 우리 청순하게 방송해 볼게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자, 우리 두 분께 또 빵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1: 네,
0: 가을 축제 중이에요. 이렇게 매일 선물이 팡팡 터집니다. 오늘은 빵 쿠폰이 계속 나오고 있죠. 내일은 또 어떤 선물이 나올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
1: 지금 다 문자들을 잘 보내주셨잖아요. 모든 선물 받으시는 미라의 사연 한두 개 정도는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
0: 네.
1: 문자를 딱 쓰시고 글을 쓰시고 콩에다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샵8910이라는 문자,
0: 네,
1: 저 번호를 딱 찍으면, 네, 오게 가게 돼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미라의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올게요. 아이스트로,
1: 고향 가구박람회,
0: DS 대성하우징,
1: 녹십자,
0: 메드힐 토너패드,
1: 한국도로공사,
0: 카페앤베이커리페어,
1: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0: 이카운트,
1: 고려기프트가 도와줍니다.
2: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0: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가구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박람회.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3: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4: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3: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미라클 반 친구들 주목. 자,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윤시릴로 콩 깔았나요?
2: 콩? 콩이 뭐예요? 호아 키나야 너도 콩 깔았니? 완두콩? 강낭콩? 콩이 뭐지?
1: 선생님이 말하는 콩은 KBS 라디오 어플 콩이에요. 콩을 깔면 전 세계 어디서든 미스터 라디오를 들을 수 있어요. 사연도 보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랍니다. 굉장하죠?
2: 우와, 그럼 나도 당장 콩 깔아야지 선생님. 콩콩콩.
1: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콩깔기 노래를 불러볼까요? 자, 하나 둘 셋.

0: 쌤 가세요.
1: 네.
0: 네, 깔으세요, 여러분.
2: 깔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예. 여러분들. KBS 라디오 어플, 콩 꼭 까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왜요?
2: 손흥민 씨는 참 관심이 많아, 네. 여러 가지. 예.
1: 자, 황희경님께서 이번 청취율이 대폭 상승할 거예요. 왜냐고요? 네네. 제가 관악산 연주대에서 기도드렸거든요. 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대폭 상승할 거예요. 우리 믿습니다. 7월에도, 4월에도, 1월에도 믿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10월에도 믿겠습니다. 정치율은 10월부터 청바시. 자, 우리 감사드리고요. 백수빈님께서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걔 오늘 계속 흥얼거리듯.
3: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1: 사실 저는 이 노래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대사로 맨날 읊조렸거든.
2: 이번이 진성 씨인가요 지금? 네. 이게
1: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2: 아, 맞아요.
1: 네. 어찌 간디셨어. 이렇게 해서 나 혼자 했던 거였는데 노래가 이렇게 딱 제대로 있는 줄 몰랐네.
2: 네.
1: 예.
2: 아무튼 그리고 그게
1: 예.
2: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1: 아, 그 노래요? 예, 예. 아, 이거 저기 진성의 보릿고개. 맞아.
2: 예, 그

0: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나.
1: 안 아이야 우지 마라.
2: 배 꺼질라.
1: 요거를 이제 거기 동원 군이 불러가지고 네. 아주 인기가 많았었지.
0: 완전 애기한데 지금 군대까지 갔죠?
1: 지금 군대 해병대 갔어요.
0: 좋습니다.
1: 예. 자, 0209님 미라 듣고 있으면 동네 찜질방에서 달걀 까먹고 식혜 마시면서 수다 떠는 기분이에요. 편안한 즐거움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로. 제가 또 최고로 좋아하는 게 또 찜질방 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저기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나서 다 앉아가지고 시원한 거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 게 나 너무 좋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소금방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예. 뭔가 왠지 소금방에 들어가면 몸에 있는 어떤 그런 나쁜 균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살균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 전생에, 기분 탓인데.
0: 전생에 뭐 배추였을까요? 절여지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1: 제가 또 원래 배추 친구이지 않았습니까?
0: 네. 예. 양배추. 야, 새우는 예. 이제 양배추 이름 진짜 없어졌다.
1: 기억 안 나시죠? 오, 예. 자.
0: 새우는 양배추란 이름이 이렇게 없어지는데.
1: 예.
0: 나는 왜 태능인 뭐 그런 게
1: 아니에요. 양배추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많아요.
0: 그래요?
1: 그럼요.
0: 조세호로
1: 형도 오히려 태능인 이런 거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게
0: 조세호
1: 사랑의 총알 이런 거 지금 뭐
0: 사랑의 총알 그렇죠.
1: 그건. 저는 기억하지만 또
0: 그건 뭐 없는 거죠.
1: 예. 자, 황연주님께서 연주대요? 저 부르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안 불렀습니다.
0: 관악산 연주대.
1: 예.
0: 엄청 높습니다 거기.
1: 연주님 연주 좀 하고 계세요. 아셨죠?
0: 본인들이 본인 이름을 예.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연명숙 씨. 제 생명을 연명해 주시는 고마운 방송.
1: 네. 1위 타란 과자인데 저희는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0: 네.
1: 예, 1위를 했던 사람이 다시 못 됐을 때 1위 타란을 가는 거고요. 저희는 예, 아직 1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자, 김대현님께서 미라에만 있는 건 청취자 의견 엄청 들어주는 것.
0: 난 뭐 그거 없으면 우린 방송 못해요.
1: 예, 그럼요. 예, 청취자 의견을 들어요. 청취자 의견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우리 항상 예, 항상 우리 그렇게 또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작은 사연도 감사히 여기죠. 조금 저희 머리 위에도 써 있죠. 예, 요거 항상 여러분들의 작은 사연도 감사히 여기면서 네. 작은 의견마저도 다 우리 귀담아 듣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신경민님께서 진성 씨의 보리 고개를 듣더니 우리 진성이 보고 싶다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진성이 아 지금 어디가 있죠? 대학교 거 기숙사가 있죠? 예, 고생 많이 하겠네요. 예. 아니야 혹시 아니다 사실 대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면 제일 재밌지. 그게 최고지.
0: 재밌지 학생 때는.
1: 아, 친구들이랑 자취할 때가 최고 재밌지 사실은.
0: 그렇죠.
1: 아, 예. 그래요 맞아요. 진성아 그래도 엄마한테는 힘들다고 얘기하고 항상 예.
0: 그 KBS를 예. KBS를 또 견학 온
1: 예.
0: 우리 어린 학생들의
1: 예.
0: 기운 여러분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진짜 오리지널 생기운 한번 받아보시죠. 네. 마이크 열어주시면 얘들아 소리 질러!
1: 안녕
0: 우리들은 잘한다.
1: 안녕하세요 어디 초등학교?
3: 용마
1: 용마 용마 용마 용 무슨 소리예요 형이.
0: 네 알겠습니다.
1: 그래,
0: 고마워.
1: 네 그래요 화이팅.
0: 누가 더 좋은지 인기 투표 한번 해볼까요?
1: 그래요.
0: 여러분 남창이 좋아하는 사람 소리 질러.
1: 윤정수 좋아하는 사람 소리 질러. 그래 너희들이 이겼다.
0: 그래.
1: 자, 예.
0: 너희들 참 나를 잔잔히 좋아하는.
1: 네, 자 다시 한번 저희
0: 다시 한번
1: 아니 아니 어. 그거 말고 그거 말고
0: 그러면
1: 말 걸어주시고 말... 너희들 혹시 미스터 라디오를 아니?
3: 네.
1: 어떻게 알아?
4: 라디오로 들었어요.
1: 어디서 누가 들어 들려줬어?
4: 아빠요.
0: 아빠가.
1: 메가헤르츠 몇인지 알아? 주파수가 몇이야?
4: 89.1.
0: 와.
1: 진짜로?
0: 애들 진짜 똑똑해.
1: 진짜 들은 사람, 솔직히 진짜 들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0: 우와, 한 절반은 들었습니다.
1: 오, 진짜?
0: 아, 본인들이 나오니까 열광하고 있습니다.
1: 나 놀랐어.
0: 얘들아, 너희들 나왔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1: 그래, 오케이.
0: 그래, 그만 질러. 이제 엄마,
1: 그래, 이제. 용마 초등학교 학생들 즐겁게 보다 가요.
3: 네!
1: 네 사랑해요. 네.
0: 우리 어린이 여러분 문자 보내면 아이스크림 줄게요. 샵8910으로 문자 보내보세요.
1: 네. 네.
0: 우리 라디오에 관해서 좋아하는 마음 담아서 문자 보내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에요.
1: 예.
0: 네.
1: 예.
0: 그래요. 아유, 참 어린이들.
1: 자.
0: 네. 이 생 기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졸리다 갑자기 잠 깨.

0: 죠.
1: 네. 자, 모지연님께서 오늘 처음이라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0: 아, 그래요?
1: 뭔가 친정집 와서 편하게 듣는 기분입니다. 두 분이 친근한 이미지여서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들으러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0: 감사합니다.
1: 뭐지?
0: 너무 당연하잖아.
1: 아니, 제가 코빅 할 때 또 유행어가 하나 있었어요.
0: 있었죠,
1: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네. 몇 분에 또 유행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뭐지? 라고 했던 그 유행어를 우리 모지연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해드렸습니다.
0: 그래요.
1: 자, 모지연님께는요, 저희는 새싹에게 새로 오신 분께는 껌을 드리거든요. 예. 우리 모지연님, 껌 드립니다. 휘발, 휘발!
2: 휘발, 휘발!
0: 오늘 새싹들이 이제 많아질 예정이니까
1: 예.
0: 껌 모질하지 않도록 예. 많이 좀 모아놔요.
1: 네. 자, 아우, 성.
0: 뭔데?
1: 성 끊지 마. 이런 영화 있었죠. 네. 초록 물고기.
0: 네. 아, 그래? 태극기 휘날리면 거 아니고?
1: 아, 그거 말고.
0: 나 좀 원빈 씨 한 줄.
1: 아, 그거. 아니, 나 그거 말고 나는 그거였어. 저 초록 물고기에서 한석규 씨가 전화 이렇게 공중전화 받고 있으면서 성 네. 전화 끊지 마 이러면서 했던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저 김성 씨가 네. 또 문자 주셨습니다. 미라에만 있는 건 휘바휘바 껌이에요. 네. 다른 어디에서도 껌을 선물로 주지는 않아요. 근데 저 아직 못 받았어요. 전 껌 새싹이었을 때 못 받았는데 보내주세요. 휘바휘바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성. 껌 못 받았다고 전화 끊지 마. 성. 우리 성님께 껌 보내드리죠.
0: 네.
1: 휘바휘바!
2: 휘바! 휘바!
1: 자, 우리 저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한테 딱 붙어있으라고 껌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이거 싸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껌 이거 비싸요. 껌도 1,000원 넘어요. 예.
0: 5776님 안녕하세요. 윤정수 남창현님 솔직하게 예. 사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들으면 항상 옆집 방송 듣는 고3학년 학생이에요.
1: 오.
0: 어제 우연히 미스터라디오를 들었는데 방송이 즐겁고 선곡이 취향 저격이어서 오늘 이곳으로 처음 출첵합니다. 잘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5776님 고3 학생인데
1: 고3이 또 우리 이렇게 노래를 네. 듣고 지금 잠깐만 우리
0: 라디오를 또 좋아하는군요.
1: 수능은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달이죠?
0: 이제 한 20일 남았을까?
1: 제가 봤을 때는 5776 우리 이 친구는
0: 네.
1: 이미 다 수능을 정리한 것 같아요. 수시를 했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다
0: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저 공부 말고
1: 다른 또
0: 뭐라 그래 취업으로 가거나
1: 본인의 진로를 찾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맞아요.
0: 아니면 공부하면서 들을 수도 있죠.
1: 예. 뭐 만약에 공부하고 든다면 저희가 대학에 딱 붙으라고 껌 드리겠습니다. 해봐 해봐
2: 해봐 해봐
1: 진짜 어디든 다 붙어 있자 그냥.
0: 대학에 딱 붙으라 그래서 대학 가고는 거기서 직장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1: 네.
0: 네.
1: 자, 좋습니다. 그럼 직장에 딱 붙으면 되죠, 뭐.
0: 네.
1: 자, 우리 이하이의 1 2 3 4 지금 흐르고 있죠. 이 노래 함께 듣고 2부에 분노할 준비해서 저희 돌아올게요.

0: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기업 구매도 니퍼연구소.
1: 생활용품 브랜드 스톰.
2: 생활용품은 스톰.
1: 착한 가격, 좋은 품질의 놀라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생활 속 스토리의 즐거움.
2: 생활용품은 스톰.
1: 스토리다움 스톰.
3: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튄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대.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 대행진.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연애하면 다 저렇게 됩니까? 아우 나 진짜 짜증. 또 사랑 앞에서 왜 그래 들어봅시다.

0: 안녕하세요. 제 단톡방 중에 회사 다니면서 만난 친구들 8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나이가 엇비슷해서 어울리게 됐어요. 같이 밥도 먹고 시간 맞으면 영화도 보고요. 그 중에서 지난달에 결혼한 친구가 있어서 집들이 날짜를 정하게 됐는데요. 8명 의견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더군다나 저런 애가 있으면 아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피곤해요. 날짜 투표했지? 1번 다음주 토요일 3시, 2번 다음주 일요일 3시. 지난번에 투표한 거 보니까 1번이 많거든. 어차피 다다음주 토요일은 2명이 안되고 그 다음주 일요일은 누가 약속 있다고 해서 안되거든. 투표한 대로 다음주 토요일 3시 가능.
1: 카톡.
2: 나도 가능.
1: 카톡.
0: 넵 가능요.
1: 카톡.
2: 오케이 오케이.
1: 카톡.
3: 토요일 3시에 간다.
0: 몇 분 만에 다 가능하다고 답이 왔는데 정순이만 답장이 없더라고요.
4: 정순.
0: 아 얼른 케이크 주문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톡을 보냈습니다. 정순 다음 주 토요일 3시 가능? 답장 줘. 케이크 주문해야 돼서 빨리 날짜 정해야 돼. 하지만 여전히 정순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근데 정순이도 토요일에 투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대개건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 11시에 정순이한테 톡이 오더라고요.
1: 카톡.
2: 저기 다음 주 토요일에 정해진 거야? 아 정신없다. 아니 오늘 남친이랑 데이트하느라고 톡을 못 봐가지고.
0: 너도 토요일이 된다고 투표했잖아. 그날 맞춰서 케이크 주문할게. 수제 케이크는 내일 주문해야 돼. 근데 제 톡에 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정순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순아 너 톡 답장은 왜 안 해?
2: 야야야야 톡이고 뭐고. 야 스톱해.
0: 뭐야
2: 케이크 주문했어? 안 했지? 벌써 했으면 일단 취소해봐. 나 남친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0: 뭔 소리야? 뭘 물어봐? 혹시 집들이 가는 날짜에 남친

0: 약속 잡았어?
1: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오빠가 요즘 바빠가지고 데이트를 많이 못했거든 나랑. 그래서 나한테 엄청 서운해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너네 만나러 가냐고 먼저 남친한테 물어보고 허락 맡아야지. 그래서 내일 알려주든지 할게.
2: 아 알았어. 그럼 내일 꼭 알려줘. 안 그러면 케이크 날짜 못 맞춘단 말이야. 내일은 꼭 알려줘야 돼.
1: 아우 케이크 그러면 케이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다고 미국에서 왔니? 케이크 안 되면 다른 선물 하면 되잖아. 융통성 없게 뭐 하는 거야. 어쨌든 내일 남친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네가 연애를 많이 못해봐서 내 상황 공감 못할 거야. 이해해. 네 연인들 사이에 그런 게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더 싸운단 말이야. 미안하기도 하고. 일단 집들이 날짜 확정 아니라고 네가 톡에 좀 남겨. 아우 졸려. 잔다 끊어.
2: 아니 지 남친이 뭔데. 혼자 누워서 열네다섯 보니까 지난번 모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아, 야 고기 타잖아. 얼른 뒤집어봐.
2: 야 윤정순 너도 고기 좀 구워. 아까부터 폰만 붙잡고 뭐하는데.
1: 아 굴 수 있는 사람이 굽자. 나 지금 중요한 연락하고 있잖아. 야 쌈무도 다 떨어졌네. 쌈무 좀 더 시켜줘봐.
3: 아 또
1: 오빠 나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2: 아 남친한테 카톡 보내는 게 중요한 일이냐?
1: 에이씨 얘들아 근데 이거 좀 봐봐. 우리 오빠 이거 이모티콘이랑 말하는 것 좀 봐봐. 귀엽지 않아?
2: 어 그래 귀엽다 귀여워. 나이가 마흔 다 됐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도 귀여울 수가 있구나.
1: 맞아 귀여워 죽겠어. 깨물어주고 싶고. 야 그나저나 쌈무 시켰어? 쌈무 시킬 때 콜라도 하나 시켜줘. 제로다.
3: 까또.
2: 야 윤정순 너는 톡 그만하고 우리 이제 슬슬 자리를 옮길까? 2차 콜?
1: 잠깐만 2차 가도 되냐고 물어봐야 돼. 이따 나 데리러 오기로 했단 말이야. 아 영상통화 그냥 걸어야겠다. 아 오빠 정순이 삼겹살 먹었어. 나 또 살쪄서 오빠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쌈무 싸서 한 입에 이렇게 먹었죠요. 콜라는 안 먹었죠요. 애들이 안 시켜줘서. 잘했지? 아 누구 맞느냐고? 오빠 뭐야 왜 맨날 의심해. 오빠밖에 없는데 여기 다 여자애들이야. 야 인사해. 인사해.
2: 안녕하세요.
1: 아이, 그봐 오빠 얘기했잖아. 남친 없이 외로운 애들 바글바글 모여있다고. 인사 한번 더해.
2: 안녕하세요.
1: 야 너 우리 오빠랑 눈 마주치지 마. 이렇게 오래 쳐다봐. 오빠 이제 고기 다 먹고 2차 갈 건데 2차나 가도 돼요? 혹시 몇 시에 올 거예요? 2차 가지 마요? 가요? 어떻게 해? 2차도 가고 싶고 오빠도 빨리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 말아. 오빠 올 거야? 올 거면 빨리 와.
2: 오우 역해라. 어우 아 먹은 게 다 올라오려고 하네 진짜. 어우 야 너는 그냥 여기서 가라. 가세요. 어? 가. 아니다 그냥 이참에 우리 모임에서 그냥 아예 빠져. 야 우리도 다 바쁜 사람들이야. 어? 누구는 뭐 연애 안 해봤어? 무슨 초딩이 엄마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남친이 네 엄마야 뭐 아빠야 뭐야. 아주 진짜 유난해. 아유 유난이다 진짜. 너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가기로 그냥 빨리 나가. 알았지? 시끄럽게 나가지 말고 조용히 그냥 나가!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연애하면 다 저렇게 됩니까? 아우 짜증 짜증 사연에 이어서 자 우리는 21의 Go Away 듣고 왔습니다. 주유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야 김구라님께서 그놈의 오빠 아우 웩이다
1: 웩이다 웩이다
0: 웩. 7960님 정수영님 밉선 연기 왜 이렇게 잘하시죠? 찰떡 연기예요. 구진경님 긍디 연기는 연기로만 해줘요. 너무 진심이어서 얄미워요. 견디 열받아서 패딩 벗으심. 맞아요. 더워졌어요. 화내고라니까. 서진님 다른 라디오에 없는 건 정수 오빠의 진상 밉상 연기죠. 아주 배꼽 빠져요. 김경태님 그러다 너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겠다. 아주 그냥. 김태건님 도대체 정수인은 연애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걸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소영님 진짜 이런 친구 한 명쯤 있어요.
1: 네.
0: 6137님은 소름. 나도 너 물어도 되니? 콱 그냥. 오렌지님 차이면 대성통곡하면서 제일 먼저 연락와요. 맞지. 정민서님 저 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 뜰채로 떠내 버려라. 미꾸라지는 네 오빠랑 둘이만 놀아라. 이양섭님은 공포물인가요? 왜 소름이. 박옥부님 정순이 오빠 정순이 우수 연기상 주세요. 별명군님 정순아 축하해. 너도 유엔에 가입했구나. 유난. 예. 5347님 그놈의 오빠는 무슨 네 행동은 오바다. 모지 우리 모지연님은 이름은 정순인데 성격이 정뚝이네요. 정이 뚝 떨어져요 아주. 유석형님 고마 빠지라 빠져 빠져 남친이랑 빠지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께 사이다 드릴까. 오늘의 사이다는요 김근아님 드릴게요. 그놈의 오빠는 진짜 웩이다. 웩
1: 웩 진짜 오랜만.
0: 이렇게. 자 여러분들 분노 쌓이시면 저희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나나.
0: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7092님 안녕하세요. 초딩 6학년 3학년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인데요. 분노가 콸콸콸만 기다리는 초딩 저희 딸이 4시 30분만 되면 학원을 안 가겠다고 합니다. 저희 딸을 위해 앞으로 더 재밌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0: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안 가겠다라는 것을 가게 하려면 재미없게 해야 되는데.
1: 네.
0: 학원 안 가더라도 딸을 위해서 더 재밌는 방송 많이 해달라.
1: 그래요.
0: 학원 안 가겠다.
1: 얼마나 재밌으면 학원
0: 방송이 안... 너무 재밌어서 학원 안 가겠다.
1: 잠시만요. 아이들이 그냥 좀 머리를 쓰는 거 아닐까요? 이게 너무 재밌다고 거짓말을 해야 조금이라도 늦게 가니까. 근데 너희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 얘들아, 분노가 컬컬할 모음집이 너튜브에 있어. 그래서 시간 관계 없이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들으렴. 오케이? 학원 가자. 출발! 자,
0: 그래 가라. 그 돈이 아깝다.
1: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또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그냥 학원 이제 다음 달부터 끊으세요.
0: 네.
1: 저희 미스터라디오 학원이라 생각하세요. 예, 웃음학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학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렌지님이 아 학원 앞에서 안 들어간다고 그런다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유, 학원 시간을 좀 늦게 하면 안 되나? 학원 몇 시에 시작하는데 수업을? 5시에 시작하겠지. 뭐 4시 반에 수업 시작한 데가 어딨어. 잘 없지. 아닌가? 요즘은 또 다른가? 예. 자,
0: 안재영님, 초딩들이 진짜 좋아하긴 합니다.
1: 좋아하더라고. 초딩들이 좋아해. 분노가 콸콸콸 막 따라하더라고. 막
0: 애들 열받는 것도 한번 해줘야겠어.
1: 예?
0: 애들 열받는 거.
1: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들어가라 그래요. 분노가 콸콸콸. 학원에 들어가기 싫은데 자꾸 엄마가 4시 반 되면 나 이거 들어야 돼 자꾸 들어가라고 그래요. 분노가 콸콸콸.
0: 차에서 라디오 듣다 들어가라 그러면 시무룩해져요.
1: 예. 아, 우리 오렌지님 정확히 알려주셨네요. 4시 30분인데 피아노 수업이라서 듣고 아. 들어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피아노. 아, 피아노라서 그래, 다 같이 듣는 수업이 아니라 이제 피아노는 1대1 수업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들려주고 가나 보다.
0: 학원 선생님이 또 좀 너무 강 다니는 선생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아아아아아 접아 시작.
1: 아아아아아
0: 저쪽 음을 새로 잡아가지고 해.
1: 아니 무슨 모차르트 가르쳐요? 베토벤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0: 네.
1: 그렇게 하면요 요즘에는 학원 다 망해요 형. 학원 다 망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근데 우리 옛날에는 학원에서도 체벌이 있었는데.
0: 꼼.
1: 우리 어릴 때는 학원에서도 맞았는데. 아. 자.
0: 학원 선생님 때리면 약간 반항하죠.
1: 학원
0: 다니고. 같은 선생님인데도 약간 좀 뭔가. 근데 좀 그래도 예, 예. 거기엔 좀 뭔가 버티고 싶은 네. 느낌. 네.
1: 자, 7433님 모음집 어디서 들어요? 70대 우리 엄마 팬인데
0: 설명해주세요. 남창희씨
1: 너튜브 가셔서요. 미스터 라디오 분노가 칼칼칼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0: 매돌치 매돌치
1: 예,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7523님
0: 네네.
1: 저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0: 예.
1: 완전 기분이 짱 좋아요.
0: 아우, 저희도 좋은데요.
1: 전화가 진짜 오네요.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코너도 물어보셔서 쇼미더뮤직 좋아한다고 했어요. 화이팅 청취율 조사 1등 응원할게요 라고 저에게 인증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022056으로 전화 온. 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해요. 자, 우리 치료의사님 불고기 버거 선물로 드립니다. 자, 우리 치료의사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우리 이렇게 022056으로 전화 오면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서 청취율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라디오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네. 022056으로 전화 왔는데 이현우의 음악 앨범 얘기해 놓고 저희한테 이렇게 받았어요 이러면서 전화 인증사진 보내시면 안 됩니다.
0: 그 하필이면
1: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두 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청취율 조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두 개까지 얘기할 수 있으니까 현우 형님의 음악 앨범 그리고 네. 미스터 라디오 이렇게 두 개 얘기해 주셔도 좋고 뭐든 예? 오마이걸의 어? 뭐예요? 볼륨을 높여요. 예? 그러든 뭐 한 해의 키스터 라디오든 하지만 두 개 하고 하나 이렇게 두 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하나 하고 우리 것까지 그렇게 두 번째라도 좋으니까 쭉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100님 미라클 좋은 점 물으셨나요? 편해요. 방바닥에 새우 과자 놓고 맥주 한 캔 하며 신세 한탄하는 것 같은 편안함. 털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맞아. 진짜 우리가 사실 이런 고민 걱정들이

0: 뭐 사실 뭐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냥 얘기하면 좀 뭔가 다 속이 후련해. 그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해서 정확한 뭐 솔루션이 나오는 것도 해결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네. 그냥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그 인근인기는 당나귀기 그분 네. 네? 네. 그분이 그거 얘기 안 하고 있을까 얼마나 속병이 났어요. 근데 거기 대나무 숲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사람이 그 살만하지 이제. 해결책은 없어도 다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다 그렇게 조상 대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문자로 콩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작은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참 그 세월 다 어찌 그리 사셨소?
1: 어찌 사셨소?
2: 조상들 다 지금 대나무 숲에서
0: 예 어찌 그 세월을 견디셨소 진짜. 그 죄송한데 그 제가 멘트 하고 음악 틀어주세요. 음악이 먼저 나오니까 제가 멘트가 좀 꼬여요. 예, 알겠습니다. 자, 로이킴의 노래, 아 신곡인데 크게 울어라. 이것도 참 마음에 와닿네요, 여러분들. 울고 싶을 때 한번 크게 울고 다 털어버리십시오. 3572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함께 듣고 올게요.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0: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 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 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뉴젠
3: TS푸드
2: 서울사이버대학교
3: 코끼리베이글닷컴
2: 법무법인 대류가주
3: 기적같은 선물 TK통상
2: 조정래 장편소설 서리꽃
3: 베스트슬립
2: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킨
3: 셀로맥스
2: 오토링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우리 네. 제이슨님께서 전 윤정수씨 어른다운 감동 한마디가 매일 와서 출첵하게 돼요. 덕분에 늘 즐겁습니다. 아, 라고 하셨거든요.
2: 아유 부끄럽습니다.
3: 아유 우리 정수형.
2: 네.
3: 진짜 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 진짜. 그
2: 세월을 어찌 장이야. 사셨어. 너 이번에
3: 시간이 없어 형.
2: 아 그래?
3: 3부 첫 곡이야 돼요.
2: 예. 빨리 할게 10초 안에. 장이야 예. 너 이번에 비싼 차 하나 샀다며?
3: 예 차 샀습니다.
2: 아유 어찌 사셨어.
3: 자 여러분들이 개그에 안 샀어요. 예, 형이 시킨 거예요. 자 3부 첫 곡 할게요.
2: 네, 자 예. 3부 첫 곡 남창이 왔어요.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스타트.
3: 널 좋아한다 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2: 조남지 사운드.
3: 자 이 노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갑니다.
4: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으로 구리 나들목부터 하월곡까지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고요. 또 동부간선도로 을산 쪽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더 지나 영동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속도 줄여 지나고 있고요. 또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잠시 후 5시에는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3부 첫 곡은 조지의
1: 네.
0: 좋아해. 좋아한다고.
1: George.
0: 좋아해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예, 네. 좋아해 듣고 왔는데요. 어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조지 씨 좀 섭외 좀 하자고. 왜냐면 조지 씨가 제 노래를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급조한 코너 네 노래 내 노래 해가지고 바꿔 부르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조지 씨 좀 저기 섭외 좀 빨리 하세요. 예, 연락 좀 넣어 보세요. 예.
1: 조지 씨.
0: 예, 이분이 조지예요, 형 노래 들었죠?
1: 네네. 예, 예, 아시죠? 감미롭고 예, 정말 여지껏 그런 좋은 노래들.
0: 예.
1: 어찌 그리 마시하셨쇼.
0: 형 자꾸 왜 내 걸 뺏어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우님 견디 긍디 좋아해. 양태성님 제철 전어회 좋아해. 아, 전어회 맛있죠. 박옥분님 윤노민 좋아해. 5040님 견디 긍디가 청취를 1위하면 얼마나 좋아해. 김상영님 미스터라디오라고 외쳐야 해. 유현일님 정수오빠 어찌 사신 그 세월을 존경해.
1: 유현일씨도 뺏어갔다.
0: 예. 김경민님 난 마누라를 사랑해.
1: 알았어요.
0: 어휴, 예. 이혜원님 조지가 나는 어떤 리메이크 좀 해. 아,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일이고요. 정승현님 미라는 언제나 제 뒤에 서 있을 거야. 장세정님 긍디견디 6순 7순 지나도 DJ 해야 해. 박은하님 나는 수요일 코너 소진님만 좋아해.
1: 와,
0: 라고 하셨습니다. 어, 좋습니다.
1: 물어봐야겠다. 소진이 오면 누 어떤 분인지 친구겠지 뭐.
0: 아니요. 많아요. 수요일. 아,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도 수요일 코너 제일 좋아해요. 소진님 나올 때 가장 좋아한단 말이죠.
1: 알겠습니다. 예. 예.
0: 최애입니다. 자, 어떤 분께 오답 드릴 거예요?
1: 저요. 어, 그래도 장세정 씨.
0: 예.
1: 예.
0: 장세정님 아주 장이 깨끗하시죠?
1: 네,
0: 예, 그렇습니다.
1: 긍디견디 6순 7순 지나도 DJ 해야 해. 감사합니다.
0: 저는 그러면 오늘 박은하님 드릴게요. 나는 수요일의 코너 소진님만 좋아해. 자, 바나나우유 초콜릿 받으실 정답 세 분 발표해 주시죠.
1: 네, 9633-5719 이선영 세 분입니다.
0: 자, 5시 콩 게시판 1등 맛밤 받으실 분은요 바로 정정호님. 정정호님
1: 있잖아요.
0: 웬열?
1: 우리 제작진이 다 체크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빙수부터 맛방까지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0: 예.
1: 그렇게 수없이 이름을 불러줘도 네. 저희가 정확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라클이 선물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됩니다. 정정호님
0: 정정당당하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라에만 있는 것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빵 쿠폰 받으실 분 방송 끝나고 미라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 내 이름이 있나, 내 아이디가 있나, 내 전화번호가 있나 보고 확인하시고 빵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빵빵. 자, 저희는요 광고 듣고 수요일의 날씨 요정 송소진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미스터 도움 주시는 분들은 동국제약 회라민큐,
1: 메드힐 터너패드,
0: 100년 전통 스프링 에어,
1: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0: 아이스트로,
1: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0: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코,
1: 스피드랙,
0: 메디카 코리아,
1: 고려 기프트가 도와줍니다.
0: 나.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0: 100년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1: 에어.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깨끗한 얼음 아이스트로 좋아.

글로벌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2: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2: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2: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좀 전문 휴 에버그린 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
2: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1: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캐비아 캡슐 앰플.
2: 탄력 케어 전문 브랜드 엘렌실라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선물이 콸콸콸.

0: 정수 마음은 코가 쾅합니다.
1: 오늘 정창의 마음은 아주 맑습니다.
2: 어찌 맑게 사셨죠?
3: 오늘 소진이의 마음은 화창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라클 마음은 저 송소진이 책임질게요. 오늘 날씨 어때요?
1: 네, KBS 라디오 기상캐스터 라기캐 겸 여행 작가 우리 송소진 씨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곳곳에서 날씨를 전하고 있고 여행 작가이기도 한 송소진입니다.
1: 네, 소진 씨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안진홍 님께서 저도 미라 요일 코너 중에 소진 씨 코너 제일 좋아해요. 가끔 식디 라디오에 소진 씨 나오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라고
3: 감사합니다.
1: 문자 주셨어요.
2: 네.
1: 네. 자, 우리 윤정우 님은 소진핑.
3: 네.
1: 만약에 소진님한테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어요. 라디오 프로그램 두 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뭐 말할 거예요? 라고.
3: 네. 당연히 1번으로 미스터 라디오로 얘기하고 네. 두 번째로 FM 대행진 얘기할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3: 당연하죠.
1: 본인이 발을 담근 프로그램만 얘기를 하는군요.
3: 네, 네, 네.
1: 역시 그렇죠. 발이 안으로 굽죠.
3: 그럼요. 예, 그럼요.
1: 맞습니다. 1번으로 저희를 해주시고 2번은 씩씩.
3: 네.
1: 예, 그렇습니다. 거긴 좀 짧게 나오죠?
3: 네, 짧게 나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이죠.
2: 흘러간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정도의 분량이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가 좀 잘 되시는.
1: 좋습니다. 그리고 소진 씨. 네. 지금 바깥 날씨가 딱 좋은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3: 아, 맞아요.
1: 이제 더 추워지나요?
3: 그런데 오늘 날씨가 그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1도 정도 낮은 거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막 갑자기 늦더위가 다시 찾아오면서 30도 안팎까지 엊그저께만 해도 그렇죠. 기온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막 10도 이상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춥게 느껴지는 건데 예. 오늘 기온이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말까지 기온이 한 1, 2도 정도씩 다시 조금씩 올라서 이제 좀 낮에는 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일요일에 비가 온 뒤에 다음 주는 다시 또 기온이 떨어져서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이렇게 기온이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1: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름이 사실은 많이 더웠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게 사실 더 추운 것도 아닌데 더 느껴지는군요.
3: 그렇죠.
1: 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이 더운 여름을 어찌 그리 견디셨어.
3: 맞아요.
1: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진짜
3: 정말 여름에는 황태됐다가 예. 겨울에는 예. 동태됐다가
1: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로 우리가 네. 이건 뭐예요? 뭐라고 하죠? 이거 과메기예요 진짜. 얼렸다 녹았다 얼렸다 녹았다.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우리 윤정수 씨처럼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2: 네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날씨 어때요? 어떤 시간이죠, 소진 씨?
3: 네, 미라클 여러분의 한 주간 마음 날씨를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요즘 미라클의 마음 날씨 상태를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커피와 조각 케이크 세트를 보내. 드립니다.
1: 좋습니다.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 문자 기다려 볼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B2B의 노래입니다. 그리워하다.

0: 보여요 저.
1: 네,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를 우리 송소진 씨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진 씨,
0: 네.
1: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 소개해 주시죠.
0: 네, 김미영님께서는요, 지금 저의 마음 날씨는 따뜻하고 가을 낙엽처럼 고소한 향이 나요. 네. 치즈 돈가스 공동구매에서 오늘 찾아왔어요. 저녁에 쭉쭉 치즈가 늘어나는 치즈 돈가스 만들어 먹을 예정에 너무너무 좋아요.
1: 오호.
0: 우와, 오늘 날씨에 딱인데요. 바삭바삭한 데다가 쭉 늘어나는 치즈. 아, 너무 맛있겠다.
1: 좋습니다. 좋아요.
2: 좋네.
1: 아, 맛있겠다.
0: 예. 예.
2: 치즈 돈가스를 공동 구매해서
0: 얼마나 맛있으면
2: 찾아왔으니
0: 공동 구매를
2: 예. 신났죠.
0: 네. 네. 네.
2: 맛있게 네. 식구들이 얼마나인지 몰라도 식구들의 입맛을 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자, 다음이요.
0: 네, 5161님께서는요, 오늘 저의 마음 날씨는 슬퍼요. 한 달도 안 된 제 스마트폰을 떨어뜨려서 아유. 박살이 났어요. 수리도 불가라서 오늘 보험 처리했네요.
2: 아이고.
0: 어머, 세상에. 요즘 스마트폰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2: 네.
0: 세상에, 냉장고 TV보다 더 비싼 게 스마트폰인데 맞아요. 어쩌면 좋아요. 맞아요.
1: 저는 핸드폰 저도 지금 깨졌거든요.
0: 오, 네.
1: 깨진 지 오래됐어요. 그냥 씁니다.
2: 예.
1: 예.
2: 제 아내도 저랑 이제 산발이를 놓고
1: 예.
2: 사진 찍겠다고.
1: 아, 산발이. 예. 네.
2: 산발이가 뭐라 그래 그거는.
0: 삼각대요.
2: 삼각대요. 아, 예. 예. 삼각대요. 그 삼각발리를 놓고
1: 예.
2: 멀리다가 세워놓고
1: 사진
2: 리모컨 갖고 와서
0: 네.
2: 하나 둘 하는데 둘 반쯤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0: 바람이.
2: 와 가더니 그냥 밑으로 고꾸라졌어요.
0: 아이고.
2: 근데 안 깨졌어요.
0: 오, 다행입니다.
1: 다행이네요.
2: 네.
1: 예.
2: 그러면서 사진은 하늘을 찍었어요. 넘어지는.
1: 네. 네. 알겠습니다. 순간 포착이었네요.
2: 예.
1: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2: 정말 그 핸드폰 예. 어찌 그리 찍으셨소?
1: 자꾸 그거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막 남발하지 마세요. 자, 다음이요.
0: 네, 5347님께서는요, 이번 주 마음 날씨 화창입니다. 날씨는 쌀쌀해지지만 이번에 PT를 등록해 제대로 다이어트 해보려고 해요. 뜨거운 열정 식지 않게 응원 부탁드려요.
1: 열정, 열정, 열정.
0: 와,
1: 예,
2: 와, 한번 확 해보세요.
1: 그래,
0: 네네.
1: 저도 지금 엄청나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운동합시다.
0: 네,
1: 예. 우리 소진 씨도 운동 좋아하세요?
0: 안 좋아합니다.
1: 그래요?
0: 운동은 이렇게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운동은 이렇게 결제는 해놨는데 예. 시스러만 가요.
1: 아, 그렇죠.
2: 어찌 그리 시스러? 그만할게요.
1: 예, 자,
2: 장식을 너무 제가 써먹었네요.
1: 5347님
2: 그만하겠소.
1: 예, PT 등록했으니까 제대로
0: 네 열심히
1: 다이어트 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그렇게 가야 돼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0: 네, 김대성님의 마음 날씨 흐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초등학교 마지막 체육대회라 친구들과 재미있게 뛰며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요.
2: 근데.
0: 감기에 걸려 열이 38도가
2: 아,
0: 넘더라고요. 학교 못 가서 너무 속상하다며 심부름해 있는데 감기라도 빨리 나아서 기운 차렸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정말 기대 많이 했을 텐데 너무 속상하겠어요.
1: 그러게요.
0: 그래도
2: 야, 네. 아니 저도 지금 코감기에 목감기가 좀 섞였는데 네. 열이 막 나진 않는데 이 감기도 이제는 각각마다 막 형태가 달라가지고 근데 너무 어지러웠겠어요.
0: 네, 아이고. 38도면 진짜 독감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1: 네. 독감 주사 맞으셨습니까?
0: 네, 맞았습니다.
1: 아이고, 또 맞으셨네요.
0: 네, 그럼요. 전 부지런하게 빨리 네. 맞았습니다.
1: 네.
0: 두 분은 맞으셨나요?
1: 저는 맞았습니다.
2: 안 맞았습니다.
0: 아이고.
1: 어찌 버티시려고 그러소.
2: 어찌 그리 차 샀다면서 어찌 그리 사셨소.
1: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붙이려고 해가지고 본인 개그하려고 저번에 뭐 차 샀다 그러라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2: 최근에 텀블러 뭐나 뭐 좋아하는 캐릭터 뭐 산 거 있어요?
0: 네, 있어요.
2: 뭐
0: 있어요.
2: 샀어요?
0: 저 가방.
2: 가방?
0: 네.
2: 아이고, 그 가방 어찌 그리 사셨소.
1: 그만하세요.
2: 백이명 씨가 계속 해달래요.
1: 전 노민이에요.
2: 알겠습니다.
1: 자, 우리 전노민 씨 그만하시고요.
2: 네. 네.
1: 자, 다음이요.
0: 네, 해적선님께서는 오늘 마음 날씨 흐리고 먹구름입니다. 1년째 도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결과가 계속 아슬아슬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계속 도전을 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져 우울합니다.
2: 이게 제일 고민스럽죠.
0: 네.
2: 떨어지거나 뭐 되거나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정말 이거 근데 해적선님 이게 이런 선택을 다들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0: 네.
2: 근데 뭔지를 몰라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일에 관해서 또 얘기했겠지만 이건 정말 정말 죄송한데 해적선님이 오롯이 혼자 결정하셔야 돼요.
1: 네. 맞아.
2: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1: 무슨, 제가 또
2: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예, 네, 근데
1: 제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2: 네.
1: 제가 한식 조리사 자격증
0: 네.
1: 여섯 번 시험 보고 일곱 번째부터 안 했습니다.
0: 아슬아슬 하셨나요?
1: 그건 몰라요. 점수 잘 모르고 뭐
2: 일곱 번째는 붙을 수도 있겠죠.
1: 예,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당선돼도 이렇게 해서
2: 당첨
1: 뭐예요? 뭐 당첨도 아니죠. 이거는 합격이 돼도
0: 네.
1: 뭐 뿌듯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2: 아, 열 화났네 이미.
1: 네, 어쨌든 해적선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면 꼭 하시는 게 맞고. 저는 사실 그렇게 노력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랬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0: 네.
1: 후회하면 안 됩니다. 저는 후회를 안 합니다. 예. 자, 다음이요.
0: 네, 신귀부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기분? 날씨 맑음입니다. 네. 가을가을해서 좋아요. 나무들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걷고 딱 좋고 조금 있음 20일부터 과메기도 판매한다고
2: 과메기.
0: 단골집에서 문자가 왔어요. 오, 너무 좋아요.
2: 벌써 시작이야?
0: 아, 이제 시작되는군요.
2: 추워야 되지 않나?
1: 아니 뭐 저기 냉동실에서 얼릴 수도 있으니까. 형, 이분 뭐라고요?
2: 신나는 기분, 신기분.
1: 날바날바 기분, 날바날바 기분, 날바날바 기분. 네.
2: 어찌 그리 살쪘어.
1: 기분 좋으시네. 신나는 네. 기분이 맞으시네.
0: 네, 네.
1: 예, 아, 과메기 저도 항상 그 포항에 사는 동생이 항상 매년 저기 오. 과메기를 보내줘요.
0: 네.
1: 아. 허영조라는 개그맨 출신 지금 두바이 가이드 하고 있는 우리 동생이 있는데
0: 네.
1: 항상 그 집이 저기 물회집을 보내주는데 오. 우리 부모님이 참 그렇게 잘 드세요.
2: 아.
1: 아유 참 그 과메기를 항상 얼리고 녹이고
0: 그렇죠. 손이 정말 많이 가는데
1: 어찌 그리 하셨소 진짜.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예. 자 그리고요
0: 0119님께서는요 오늘 제 마음 날씨 슬픔이에요.
2: 네.
0: 음력 9월 4일 오늘 생일인데 신랑이 몰라요.
1: 아직까지 오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 그렇습니다.
1: 예, 신랑은 서프라이즈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0: 그래요 우리 기대해 봅시다.
1: 0119님
2: 아직도 모른다면 내일 오늘 아예 몰랐다면 내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1: 예, 예. 그거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궁금합니다.
2: 그래요.
1: 자 저희는요 잠시 후에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0: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1: 하나, 둘, 셋.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네. 네, 라디오 기상캐스터가 미영 작가 송소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잠깐 마지막에 네. 또 남편이 생일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많은 분들께서 좀 같이 좀 화가 나셨어요.
2: 네.
3: 우리 동네 고양이님 남편분은 어찌 그리 간이 부으셨어. 모지연님 생일을 잊고 어찌 집에 들어가려 하오. 뭐 여러분.
4: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2: 우리 자. 동네 고양이님 네. 어찌 그리 살이 찌셨소.
5: 네?
3: 그건 엮지 말라고요. 왜 갑자기 형 자기 웃으려고 자꾸 그런 거 읽지 말고 저 이야기에 연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남편분 아마 좀 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5: 네. 저,
2: 우리 동네 고양이님은 센 거만 하네. 네. 어찌 이혼하지 않고 사셨소.
5: 아이고.
3: 자, 여러분들 4부에서는 이 코너를 시작해봐야 됩니다. 쪽지 상담소 오픈.
6: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빨리 확인해 주세요.
3: 네, 이 목소리는 송소진 씨의 20대 시절 목소리입니다. 네. 자, 어떤 코너죠, 소진 씨?
5: 일상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고민을 보내주세요. 미라클 여러분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요. 고민 싹 씻어내시라고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예.
5: 또 고민 사연을 듣고 현명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3: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소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5: 앵무새 님의 고민입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친구가 있어요. 분명 저번에도 대답했고 한참이나 즐겁게 얘기까지 나눴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내 얘기에 관심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매번 처음처럼 대답해줘야 할까요? 이것만 빼면 참 괜찮은 친구인데 고민입니다. 아이고.
2: 이것만 빼면
5: 네.
2: 괜찮은 친구는 뭐 참아야지 뭐.
3: 맞죠.
2: 네.
5: 친구가 기억력이 좀 없는 듯해요. 떨어지는 듯. 그렇죠.
3: 그렇죠.
5: 네. 예.
3: 좀 이런 거
5: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반복하는 친구들 있는데 자기가 했던 말 또 즐겁게 또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니까
3: 예.
5: 너 저번에 했어라는 말 못하고 그냥 끝까지 또 들어주거든요.
3: 그래. 그런 친구도 있고. 네. 맞아. 그냥 뭐 어떡해요? 저는
2: 그냥 얘기해요. 예, 전에 얘기했고 그거는.
3: 그래.
2: 얘기하는 사람.
3: 얘기했던 거
2: 그러거든요.
3: 예. 얘기하고.
2: 야, 너 참 창이야 너 뭐 샀다며 뭐 이런 또 물어보고
3: 예.
2: 또 샀다
3: 안 샀다
2: 차 남편이 차 안 샀습니다
3: 예.
2: 안 샀는데
3: 예.
2: 자꾸 이렇게 물어보니까
3: 예. 예.
2: 그걸 또 물어보는 거야 안 샀다고 얘기했는데
5: 네
3: 아 참 안현신님께서 내 얘기에 집중 안 하셨어 여러분들
2: 그럼 뭐 짜증이나 내시죠 뭐 어디 짜증내도 아 얘기했잖아 안 샀다고 그다음 녹음해놓고 뭐 녹음도 들려주고
5: 아.
2: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놀림, 예. 놀림이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3: 김창래님께서
5: 네.
3: 친구에게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을까라고 퀴즈. 물어봐주는 건 어떨까요?
2: 퀴즈.

0: 지난번에 과연 내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1: 당황 당황. 네.
0: 아니 근데 네. 뭐 관심 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래. 아.
1: 대화 방식이 그럴 수도 있고.
0: 그냥 잘 넘어가는 네. 스타일이고 좀 막. 그리고 저도 사실 좀 약간 멀티가 안 되는 편이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뭐 운전하다가 가면서 얘기하면 듣고 이런 거 잘 까먹고. 아. 예, 뭐 전화기 보다가 이렇게 같이 뭐 얘기하면 막 자꾸 까먹고 막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그게 전혀 뭐 관심이 없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면 어떨까? 다 이거 빼면 다 괜찮다면서요.
1: 네, 네.
0: 괜찮은 점을 보자고요.
2: 네. 예. 윤상훈 씨는 되게 이상.
0: 윤상훈 씨요? 예.
2: 향이나 자극이 오래 남아요. 예. 같은 얘기를 하면 같은 향을 뿌리거나 자극을 줘.
0: 영화 같네요.
2: 그렇다면은 예. 부조밖에 없네요. 네. 내가 한 얘기를 만약에 준비가 되면 얘기해 주시죠. 내가 한 얘기를 예. 야, 내가 지난번에 너 차 샀다 그랬는데 차 샀어? 안 샀다고 했지. 안 샀다고 했잖아. 예. 같은 거 물어볼 때마다 지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예. 뭐 이런 자극. 네. 기억에 남는 자극.
0: 그래요. 예.
2: 그다음에 같은 향을 뿌리라 그러는데 그
0: 그래.
2: 향을 뿌리라니까 자꾸 뭐 하나가 떠오르긴 하는데
0: 이런 전기 자극이 있으면 기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2: 그렇죠. 네.
0: 근데 우리 김세정님이 제가 그래요. 책 읽고 덮으면 주인공 이름도 잊어버려요.
2: 아니 그건 좀 달라요. 그래. 그건 뭐
0: 그래. 뭐 그렇긴 한데
2: 그건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의 뭐 지칭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까먹을 수 있죠. 그럼 뭐 두뇌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IQ가 뭐 IQ 떨어져서 뭐 이럴 수도 있지. IQ 떨어졌다고 뭐 잘못된 사람입니다.
0: 중요한 건 이거 보세요. 우리가 미스터라도 진행하면서 저희 막 방금 전에 얘기했다가도 노래 듣고 오면 그 까먹어요 막.
2: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많이 하잖아요.
2: 전 뭐 아예 뭐 사람 이름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려요. 네. 예, 뭐 남창이면 남창 후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틀려요. 송소천 근데 진이에요 뭐 이런 하나씩 무조건 틀려.
1: 네. 네. 정소희님도 괜찮은 친구라면 이해해 주는 건 어떨까요 하셨고요.
0: 예, 그래요.
1: 조희영님은 너 내 얘기 듣긴 들은 거야? 라고 썩소로 얘기해 보세요. 앵무새님이 말해달라 할 때 다 말해주니까 더 귀담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모지연님은 한 개만 단점이고 다 장점인 친구라면 이해해 주세요.
2: 그래요.
1: 하셨네요.
2: 네. 네. 뭐 그냥 이해해 주라고.
0: 그래요. 네. 그래요. 자, 다음 또 사연 보겠습니다.
1: 네, 6604님의 고민입니다. 회사에 저를 참 예뻐해주는 상사분이 계신데요. 자꾸 소개팅을 주선해주십니다. 몇 번 거절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또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대놓고 싫다고 하기도 어렵고 이럴 땐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2: 대놓고 싫다고 해야지. 대놓고 싫다고 하기 어려우면 어떡해. 대놓고 싫다고 아니라 잘 돌려서 싫다고 얘기를 해야지.
1: 네, 네. 네.
2: 한 세 번 했는데 실패했어. 계속 뭐 내 스타일 아닌 사람만 됐구나. 그럼 뭐.
0: 근데 이게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절을 하고 계속 소개팅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1: 네, 네. 안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0: 그럼 안 한다고 해야죠. 저는 저 나름의 어떤 사연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소개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 몇 번 거절을 했는데 한 것도 아니구나. 에이, 안 한다고 했는데도 에이, 계속 하라고.
0: 그러니까
2: 계속 안 한다 해야지 뭐 힘든가요?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1: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되는 이유를 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바빠서 안 만나고 싶어 이러면은 바쁘지 않을 때 소개해줄게 막 이러면서 바빠도 사람은 만나야지 막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맞아요. 이유를 대지 말고 그냥 저는 지금 소개팅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은 감사한데요 이러면서 예.
0: 그러면 또 야 너 지금 해줄 때 해라. 너 지금 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이야? 지금 할 때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연애를 하고 빨리 그래갖고 그래 결혼도 하고 뭐 저거 잔소리 다 블라블라 할 거 아니에요?
2: 어떻게 본인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1: 네? 본 모습.
2: 예. 네. 아 싫다고!
1: 아이고.
0: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2: 한번 충격을 줘야지.
0: 안 돼요, 형. 예, 그건 아니고.
2: 맞습니다. 예.
0: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약간 네. 허구 남친 생겼다. 그냥 남친 있다 거짓말을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그러면 또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폭격이 계속 쏟아집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뭐 하는 사람이야? 몇 살이야? 뭐 하는데? 어떤데? 아, 이거는 매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걸?
2: 1621님 것도 좀 너무 좀 안 맞는 느낌인데 예.
1: 그냥 집안에 정해준 정혼자가 있다고 하시오.
0: 그래요. 예.
2: 그럼 뭐 갔다 왔다 그럴까?
0: 예?
2: 갔다 왔다 그럴까?
0: 그럼 그때 갔다 왔다 그러면 또 갔다
2: 왔네. 얘기 커지나 그러면?
0: 갔다 온 얘기하면서
1: 일이 커집니다.
0: 회사에 소문 다 나요.
1: 네네.
0: 쟤 갔다 왔대 이러면서 또.
1: 조이 형님은 저 눈 높아요.
2: 아이,
1: 하라고
2: 그거는,
1: 하셨는데
2: 그거는 제일
0: 그거야말로 네. 상대방을 무시하는 얘기가 돼요.
2: 그러니까
0: 네. 내가 그럼 뭐 이상한 사람들만 소개시켜 놓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1: 네.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이게
2: 좀 싫다고 그거보다 더 안 좋아.
0: 5108님 그거 왜 자꾸 소개하려 아오. 어찌 자꾸 이걸로 하지 마세요.
2: 어찌 그리 소개만 하려
0: 합시다 러브. 자, 아니 소개팅 하, 그냥
1: 그냥 깔끔하게 저는 지금 소개팅할 마음이
0: 그래요.
1: 없어요. 그냥 딱 그렇게 네. 말하는 게 제일 좋을 듯해요.
0: 네.
1: 7772님께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향수를 뿌리세요. 저 소개팅 하고 싶어요.
2: 아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은 예, 예.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요. 아는 거네요. 그 뭘 예. 전기 충격 같은 거. 아이고, 어이 저기 김 대리. 아 이번에 소개팅 한번 해. 어? 아 왜 이래? 그래서 못 다니겠네요.
0: 네, 네. 힘들어요. 네. 예. 자, 좋습니다. 우리 또 이제 또 고민을 마무리할게요.
2: 죄송한데 뭐 하기 싫으시.
0: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시간을 본 거예요. 시간을
2: 아,
0: 좀
2: 시간
0: 보는데 예, 시간이 다른 고민을 하나 더 듣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2: 네, 알겠습니다.
0: 예.
2: 네.
0: 좋습니다. 우리 정민선님께서 소진님 저번에 남산 한국숲정원 소개시켜줘 다녀왔는데 오, 한적하고 네. 너무 좋았어요. 또 좋은 곳 많이 소개시켜줘요라고 문자 보내셨거든요. 노래 듣고 와서 소진핑 나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곳도 많이 소개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거미의 노래 어른 아이 함께 듣고 올게요.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이 코너 시작해 봐야 됩니다. 소진 씨가 외쳐주시죠.
1: 소진픽 나들이 상담소.
0: 네, 소진 씨가 추천한 2주의 나들이 명소,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지난주에 제가 군산 짬뽕 축제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축제 다녀왔다는 미라클님이 계셨어요. 네. 아무래도 천고마비의 계절이어서인지 10월은 맛있는 축제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열리는 먹거리 축제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강원도 양양에서 열리는 양양 송이 연어 축제입니다.
2: 송이.
1: 가을 산에서 나는 귀한 버섯과 바다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 이 두 가지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인데요. 10월 16일 모레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4일간 양양 남대천 둔치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연어의 특별한 습성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어는 넓은 바다에서 생활을 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후각입니다. 어린 시절 강에서 익힌 냄새 정보를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자신이 태어난 강을 찾는데 활용을 한다고 해요. 양양의 남대천은 동해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연어가 산란을 위해 돌아오는 곳인데요. 축제에서는 연어의 이런 회귀 과정을 알아보는 생태 투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에는 연어 못지않게 유명한 주인공이 또 있는데요. 바로 송이버섯입니다.
2: 맛있지.
1: 송이버섯은 소나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자라는 버섯이잖아요. 특유의 진한 향과 쫄깃한 식감 덕분에 가을철 별미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특히 자연산 송이는 날씨와 생육 환경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고 인공 재배도 쉽지 않아서 귀한 버섯으로 꼽히는데요. 양양은 이런 자연산 송이로도 잘 알려진 지역입니다. 축제에서는 물속에서 힘차게 움직이는 연어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체험과 송이를 직접 찾아보는 체험이 열리고요. 또 송이와 연어를 활용한 쿠킹쇼와 송이 담금주 만들기 체험, 지역 먹거리와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판매장도 마련됩니다. 자연 속에서 특별한 체험도 하고 가을철 별미도 맛보고 싶다면 이번 주말에 강원도 양양에서 열리는 송이 연어 축제를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0: 아, 좋네요. 벌써부터 와. 송이 향이 착 나는 것 같고 네. 어떤 연어의 어떤 그 아, 야.
2: 야, 향으로 돌아온다는 연어, 건
0: 그러니까
2: 야,
0: 연어
2: 연기를 아까, 어떻게 아 연기가 아니라 연구를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걸
0: 그러니까 알았는지. 아까 얘기한 게 맞네요. 기, 향이 다 기억하고.
2: 뭘 뿌렸나 보네.
0: 우리 윤상훈 씨 얘기가 맞아요.
1: 그렇네요. 예.
0: 자, 좋습니다. 다음 먹거리 축제는요?
1: 네, 다음 축제는 밥도둑을 만날 수 있는 충남 논산의 강경 젓갈 축제입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나흘간 강경 금강둔치 일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강경이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강경이 어떻게 젓갈의 고장이 됐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금강에 있습니다. 강경은 금강 하류에 자리한 폭우로 조선시대에는 평양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시장으로 꼽힐 만큼 상업이 발달했던 곳인데요. 서해에서 배를 타고 올라온 수산물과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충청도 내륙의 물자까지 모여들면서 전국 각지의 물자가 오가는 중요한 교역 중심지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냉장 시설이 없던 과거에는 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오래 보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 바로 젓갈이고요. 강경이 수산물이 모이는 지리적 이점 젓갈을 만들고 유통하는 문화가 더해지면서 젓갈의 고장이 된 겁니다. 와우. 그런데 이번 축제에 주인공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상월 고구마입니다. 상월 고구마는 논산시 상월면 계룡산 인근의 붉은 황토에서 재배하는 논산의 또 다른 지역 특산물인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강경 젓갈과 상월 고구마를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2: 네.
1: 먹거리는 젓갈 비빔밥과 젓갈 수육, 고구마 국수 등이 있고요. 고구마를 활용한 피자 만들기와 강경 젓갈로 김치를 직접 담가보는 체험도 열립니다. 축제 입장은 무료지만 먹거리와 일부 체험은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0: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즐길거리가 넘쳐나는데요. 네. 자, 마지막 축제는 어딘가요?
0: 네, 마지막은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이천 쌀 문화 축제입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닷새간 경기도 이천 복하천 수변공원 일대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천은 예로부터 임금님께 올리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축제에서는 임금님 진상 행렬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전통 의상을 입은 행렬을 통해서 옛날 임금님께 지역의 특산물을 올리던 모습을 축제 현장에서 재현한다고 합니다. 또 축제에서 매년 눈길을 끄는 행사 중 하나는 초대형 가마솥에 밥을 짓는 건데요. 무려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밥을 한꺼번에 짓습니다. 와우. 가마솥 뚜껑도 기계로 들어올릴 만큼 솥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2,000원만 내면 갓 지은 2,000 쌀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반찬으로는 겉절이와 고추장이 제공되고요. 가마솥밥 짓기 행사는 축제 기간 중 매일 정오와 오후 2시에 야. 진행됩니다. 예, 이와 함께 600m 무지개 가래떡 뽑기 행사도 열리는데요. 네. 600m라면 100m 달리기를 6번 해야 하는 거니 정말 긴 가래떡이겠죠. 네. 흰 가래떡뿐만 아니라 백년초와 단호박, 녹차, 흑미 등을 활용한 5가지 색의 가래떡이 끊기지 않고 600m나 이어질 수 있을지 와우.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대박, 대박.
0: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맛있는 축제 즐기고 싶다면 이천 쌀 문화축제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대단합니다 진짜.
2: 2천 와.
1: 2천이라서 2천인분 가마솥 쌀을 드시는 네. 거군요.
0: 2천원의 밥을 예. 맛볼 수 있어요.
1: 다 된 밥에 누가 재뿌리면 큰일 나겠죠?
0: 아이고 큰일 나죠.
1: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우리
2: 무슨 아이디어예요? 우리?
1: 그냥 들으셔.
3: 이천 행사에 이천 밥 행사에 누가 재를 뿌리다니.
1: 다된 밥에 다된 밥에 재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자 소진 씨 이제 네. 가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3: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7: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6: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7: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6: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0: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 관절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네, 윤정수 학창의 미스터라도 도와주신 분들 이젠어도
3: 경기주택도시공사
2: 화요성 어찌 그래 또 광고를 하셨어 화요성 캠페인
3: 서진올카
2: 셀레나제
3: 베스트슬립
2: 카페앤베이커리페어
3: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2: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미라클분들 정혜영님 김지연님 신민수님 박혜진님 장진숙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네, 3329님께서 미라에만 있는 거 클로징 멘트에 소중한 추억 일자가 쌓여가는 것이죠.
2: 소중합니다. 우리의 다이어리 소중한 한 장 한 장이 잘 쌓여가고 있습니다.
3: 자, 오늘은 며칠 쌓였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오늘 끝곡은요 박혜원의 차가워진 이 바람엔 우리가 써있어. 맞습니다 여러분들.
2: 어찌 그리 써있었어.
3: 예, 우리는 며칠을 함께 했는지 알려주시죠.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2: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여러분과 함께 2782일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허.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본격 퇴근 정체 시작이 되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 양방향으로 차간격 좁혀 지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종암분기점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쭉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다시 올림픽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구리 쪽도 방화대교부터 강동대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오성마이더스? 써본 사람은 다 알죠. 다양한 산업용 가구들은 기본. 오성마이더스의 안전화, 안전모 살균 건조기로 근로자의 쾌적함까지 더해졌어요. 역시 산업 현장엔 오성마이더스. 오성마이더스! 오성마이더스!

0: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6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가만히 잘 있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걱정 안겨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그런 말 들으면 신경 쓰입니다. 오늘 내 얼굴이 그렇게 별론가?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름 신경 써서 꾸민 건데 그런 말 들으면 더 속상합니다. 꾸몄는데 티가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건 알겠지만 기왕이면 상대 기분을 나아지게 해주는 게 좋겠죠. 스스로 못나 보이는 날에도 예쁘다 멋있다 한마디에 웃게 되는 게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It's gonna be rolling 이소라 박효신 10월 14일 수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딱 그 얘기 들었는데 저 어제 컨실러까지 하고 간 거였거든요. 손진여 씨가 속상하셨군요. 어제 눈치 없는 상대 때문에. 최현우 씨 상대의 말에 상처도 받고 그날 감정이 좌우되기도 해서 저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좋은 거죠. 우리 노력하도록 해요. 최윤우 씨 같은 분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 특히 사랑하기 좋은 날 청취자 중에는 99.99999%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나 사연 읽다 보면 아, 참 배려하는 분들이구나 느낄 수가 있거든요. 손진여 씨, 최윤우 씨, 오늘 바람 좀 쌀쌀했죠? 따뜻하게 드세요. 금이 코코아. 받으실 겁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출석 이벤트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첫 곡 나가는 동안 이런 분들이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김현정 씨 방글방글 출석합니다. 웃으면서 출석하셨고요. 1313 웃음이 가득한 사랑하기 좋은 날에 출첵하겠습니다. 2시간 좋은 음악과 사연 잘 부탁해요. 그러셨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합니다. 김현정 씨 1313 그리고 아, 제가 좀 서운했던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 요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는지 개인 SNS에 글을 올리셔서 오, 반가운 마음에 열어봤더니 모처럼 사랑하기 좋은 날 생방송 이라고 쓰신 거예요. 모처럼이라뇨. 저희는 오늘도 생방송, 어제도 생방송, 그제도 생방송, 내일도 생방송, 모레도 생방송, 거의 대부분 평일에는 생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보이는 라디오였겠죠.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매일 보지는 못하지만 거의 매일 생방송입니다. 자, 생방송에 참여하신 김범수 씨, 3936, 8898, 3542, 김진 씨, 김명아 씨, 5243, 방성미 씨, 정승원 씨 이분들에게도 모두 드릴게요. 따끈한 금이 코코아. 소개되지 않아 아쉬웠던 분들 3부 시작할 때도 중간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기억했다가 꼭 참여하십시오. 수요일 저녁 잠시 후 금이네 맛집 열려요. 어떤 맛집 열릴지는 금방 공개하겠습니다. 샵 8910으로 그러니까 뭐든 어떻게든 참여해보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메디힐 모두 투어 코끼리 베이글 강원도청 아이르웍스 한국도로공사 해냄 출판사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제공입니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6: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7: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6: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8: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6: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9: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0: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의 특집 천고마비 이벤트 금인의 맛집. 오늘은 고깃집 문 열었어요. 만난 사람, 있었던 일,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 보내주세요. 연애일기 전까지 문자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두 작고 귀여운 한우 불고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8910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러분, 작고 귀여운 한우 불고기 쿠폰 받아가세요. 클릭비 보랏빛 향기.

기분이 저기압일 땐 모두 고기압으로. 어서 오세요. 여기는 금인의 고깃집이에요. 0295 사랑합니다. 출첵합니다. 가로수에 알록달록한 잎들이 퇴근길 설레게 하네요. 단풍 구경 멀리 가지 말고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아봐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오늘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 공원에 나뭇잎들을 눈에 좀 담아왔는데요. 아직은 알록달록 직전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정말 알록달록해질 것 같거든요. 우리 집 앞, 회사 앞, 아무튼 내가 있는 이 근처라도 올가을에는 꼭 눈에 담기로 해요. 공이고. 1009 사랑하기 좋은 날과 함께한 지 두 달 정도 된 새내기입니다. 퇴근 중인데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저녁 메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점액추 단순하죠.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한우 불고기. 1707 파견 근무 나온 팀원들끼리 팀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올린 이름 사랑하기 좋은 팀이 선정됐습니다. 덕분에 한 건 했습니다. 감사. 와, 이렇게 또 사랑하기 좋은 날이 확장되어 가는 건가요? 사랑하기 좋은 날을 들으며 일하는 사랑하기 좋은 팀 팍팍 응원할게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작고 소중한 한우 불고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니온, A2Light, 사랑하기, 좋은 날. 5255, 스테이크 파스타 파는 식당에 설거지 보조로 취직한 지 2주차. 드라마처럼 멋진 셰프는 없습니다만 메뉴 확인하는 목소리는 쩌렁, 전투입니다. 저는요, 주방에서 고기 냄새만 맡고 있어요. 아, 그렇죠. 2주밖에 안 됐고 그것도 설거지 보조로 지금 주방에 계시기 때문에 고기 냄새라도 맡는 게 어딥니까? 그나저나 진짜 주방이라는 게 위계질서 철저하고 그죠? 아무래도 사람들의 밥을 다루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칼 같은 그런 도구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불, 화기를 다루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셔야 하고 또 오이오 이분은 열심히 설거지를 하셔야 하죠. 저기요, 고기 냄새만 맡으니까 너무 알바 끝나고 나면, 일 끝나고 나면 배고프죠? 작고 소중한 한우 불고기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525 9655 언니, 저는 자취생인데요. 옥상에 벤치가 있거든요. 오늘 날도 좋고 해서 오랜만에 옥상 올라와서 콩으로 라디오 들으며 토스트 먹어요. 평온한 하루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에 아주 단순하지만 평온이 숨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사는 공간에서 어딘가 이렇게 숨 쉴 구멍 하나쯤 있으면 참 좋죠. 그게 바로 옥상 벤치. 9655 이분에게도 작고 소중한 한우 불고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186, 오늘은 휴무입니다. 아내는 출근했고요. 저는 딸아이들 저녁 준비하며 집에서 들어요. 김치찌개와 도라지 무침 장만하려고요. 메뉴를 보니까 김치찌개와 도라지 무침, 김치찌개까지는 사실 자취생의 이건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요 정도지만 도라지 무침? 요 무침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요거 요리의 고수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1186 메뉴 하나 추가하실래요? 작고 소중한 한우 불고기 보내드릴게요. 쿠폰으로 다비치 타임캡슐

0: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안녕하세요.
7: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6: 아는 줄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7: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6: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7: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1: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일부 의원은 후보자의 검사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여권 내 반대를 따져 물었습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호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까지 편유이었습니다.

0: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단풍이 물들고 바람 시원했던 그해 가을 나는 처음으로 수학학원의 강사로 취직했고 부모님은 동네 큰 사거리에 짜장면 가게를 여셨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두 분 장사도 그럭저럭 잘 되고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는데 어느 날 수업 중에 휴대전화가 불안할 만큼 계속 울렸다. 전화를 받았는데 수학이 넘어 울먹이시던 부모님의 목소리. 불행은 누가 떠밀듯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보증을 서셨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가게도 잃게 됐고 큰 빚까지 지게 된 것. 뒤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업무에 집중하지도 못했고 결국 나까지 일터에서 해고되고 말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루하루 삶이 힘겨워서 마음이 낙엽처럼 버석거렸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툭하면 혼자 울었다. 주저앉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었다. 어디든 취업하자는 마음으로 우선 토익 점수부터 갱신하러 종로에 있는 영어학원에 등록부터 했다. 첫 수업, 수강생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역시나 눈물은 체면 같은 건 생각지도 않고 왈칵 쏟아져 버렸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던 그때
1: 제가 정한 영어 이름은 딘입니다. 회사 승진시험 전에 토익 점수 제출하라고 해서 급히 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0: 딘이라는 남자가 능숙하게 자기소개를 해서 덕분에 조용히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도망치듯 나가려는데
1: 저기요.
0: 그 남자가 나를 불러

0: 혹시 화곡동 사시지 않나요?
1: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0: 놀란 나를 보며 그는 말했다. 아, 저 지하철 5호선 라인에서 근무해요. 그 근처 살기도 하고 퇴근할 때 종종 봐서 기억해요. 그게 울고 계셔서 기억에 남았어요. 영어학원에서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우는 모습을 보고 바로 나를 알아봤다고 했다. 창피하고 속상해서 또 눈물이 났다. 아이고, 또 우시네. 이러면 남들이 오해해요. 제가 여자 울리는 인기 많고 나쁜 남자 같잖아요. 그의 실없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났다.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사람의 미소가 어쩐지 특별하게 다가왔다.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린 연애를 시작했다. 고달파 흘렸던 눈물이 사랑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와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다. 혹시 우리 결혼하는 건 어때? 나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 집도 벗어나고 싶고.
2: 아직 형편도 좀 그렇고 부모님도 조금만 더 있다가 하라고 하시는데.
0: 나는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뭐가 없이 시작해도 괜찮잖아.
2: 막무가내로 굴지 말고. 그나저나 이력서는 쓰고 있어?
0: 쓰고는 있는데 사실 그냥 다 하기 싫어. 우린 만나기만 하면 결혼으로 언쟁을 벌였다. 게다가 양가 부모님도 결혼을 반대하셨다. 그의 부모님은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자친구를 원하셨고 우리 부모님도 나만큼은 좀 더 여유 있는 짝을 만났으면 하셨다. 계속 다투고 서로를 원망하는 이 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나아지기는 할까? 어쩌면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그를 놓아버린다면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모든 게 두렵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결국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만남과 이별 사이에서 나의 선택은
3: 1, 2

이게 아닌데 존박. 박민정 씨, 연애 소설 같은 얘기네요. 책을 놓고 라디오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구창순 씨, 설마 헤어지는 건 아니죠? 불안해요. 황지원 씨, 마음이 힘들 때 도망치듯 하는 결혼은 하지 말랬는데 이 인연 어찌 되었을까요? 1189,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못 헤어지셨을 것 같아요. 어려움 잘 극복하고 예쁜 사랑하고 계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김정명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후기 있습니다. 힘겨웠던 우리 가족의 후기부터 들려드리자면 저는 다시 취직해서 작은 학원으로 강의를 나가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빚을 거의 다 갚아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저, 우리의 선택, 그건 서로를 놓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지금도 삼교대를 하면서 일하고 있고 가끔은 저를 위해 맛있는 브런치를 만들어주는 좋은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제주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남과 여, 박선주, 김범수,

0: 박선주, 김범수, 남과여, 포맨, 유였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이카운트, TS푸드, 서울사이버대학교, 엠비코, 관절보호궁, 동국제약,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We zero. So
3: popular. Zero, zero. We zero.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일양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6528 아내랑 딸이랑 집에 들어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보았는데 노을이 너무 예뻤어요. 얇은 초승달과 노랗게 물드는 노을을 한동안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구리 나들목부터 하월곡 사이로 차간격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동에서 군자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났고요. 성수 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는 쭉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 한남 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은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현재 4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또 강남 순환도로 성산 쪽 봉천터널 내 4차로에서도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우리 집에는 렉, 렉, 스피드, 렉. 사무실에도 렉.

0: 매일 저녁 8시 태양도
1: 저 고경표도 함께 들을게요.
2: 대성도 듣고 있을게요.
1: 오마이걸 효정의
0: 볼륨을 높여요.
2: 볼륨을 높여요.
1: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나잇.
3: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어땠을까? 싸이 박정현, 김지영 씨.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를 들을 때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은 그 친구의 45살 생일입니다. 직접 연락해서 축하는 못해주지만 라디오로 축하해주고 싶네요. 늘 행복하기를. 그 마음이 가 닿았으면 좋겠네요. 싸이 박정현 어땠을까 들으면서 지영 씨의 그 친구도 어쩌면 생일을 맞아 지영 씨를 생각할 수도.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만반잘부.

0: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중간 출석 체크입니다. 2851 소통 맛집 음악 맛집 6시가 기다려지는 이유 미소가 지어지는 사랑하기 좋은 날 맛집 맞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맛집으로요. 그리고 어정인 씨 금이의 맛 맞추러 들어왔어요. 출근에 육아에 바빠서 채팅은 자주 못하지만 늘 듣는 애청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외에도 권현진 씨, 원현민 씨, 이법성 씨, 정윤희 씨, 최은지 씨, 4179-0995-8443, 0890-1032 이분들 모두 금이 코코아 한 잔씩 만반잘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맛있는 음식 퀴즈 금이의 맛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정답 진짜 듣기만 해도 괴로워지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선물로 준비해뒀습니다. 뭐냐면 금이의 맛 맞히는 분 가운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에게 배달 음식 교환권 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도전하셔야겠죠?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녹십자 DS 대성하우징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쇼리실라!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육감을 깨우는 낭독 퀴즈 금의 맛. 내레이션을 듣고 연상되는 음식을 보내주세요. 직감적으로 떠오른 그것이 바로 정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가을을 제대로 느끼는지 알아? 은행을 지려 밟을 때, 트렌치코트 꺼내 입을 때, 바로 널 파는 가게 안이 북적거릴 때. 생각해보면 너만큼 가을 냄새 진한 음식도 아마 또 없을 거야. 따뜻한 온도도 그렇지만 이름 첫 글자부터가 가을이잖아. 그런데 너의 주재료를 말하면 꼭 이런 속담이 따라온다. 이거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 괜히 억울하지. 이렇게 좋은 식재료인데. 너로 재탄생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진한 갈색의 국물. 구수하고 얼큰한 향이 먼저 코를 자극해. 불어서 한 숟갈 맛보면 입안에서 삼중주가 펼쳐진다. 들깨의 고소함, 된장의 깊은 맛, 산초의 알싸한향. 푹 익은 시래기는 또 어떻고. 국물을 잔뜩 머금어서 부드럽게 후루룩 넘어가잖아. 반쯤 먹으면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막 맺히는데 이때 밥 한 공기 턱 말아먹으면 또 다른 맛을 즐길 수가 있지. 이제 저녁엔 꽤나 쌀쌀하잖아. 좀 좋다 싶은 날 한 그릇 어때?

이브의 러버였습니다. 어? 이거 방금 전에 먹었는데 완전 신기해요. 0888 이럴 때가 있죠? 아니면 먹고 있는데 이걸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찡 통했나 봅니다. 0888 이어서 이선아 씨. 아 이거 오늘 저녁 메뉴로 참고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전 이걸 못 먹어요. 유유. 그럴 수 있죠. 오늘의 정답인 이 음식은 약간 진입장벽이 있달까? 주 재료부터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죠. 9100 이거 어릴 땐 못 먹었지만 애들 낳고선 이제 완뚝배기 합니다. 기력 회복에 좋거든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8026 남원의 이것이 유명하죠. 아 맞습니다. 남원 이걸로 유명한 고장이죠. 저는 지금 홍어 애탕 먹고 있는데 진짜 맞나요? 얘기 안 하셨어도 되는데 그냥 남원에 이게 유명하다 이것만 말씀하시고 정답만 맞히셔도 되는데 또 이 홍어 애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음식 떠올리다가 홍어 애탕 떠올리다가 와 왜 이분들을 자극하신 거예요. 아무튼 맛있게 드십시오. 8026 한지원 씨 자주 가는 이것 식당이 있어요. 반찬으로 오징어젓이 나오는데요.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제대로 하는 집인 것 같은데요. 이걸로 유명한 집인데 맛집인데 자주 가시니까 맛집 맞겠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좋아하고 이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니까 자주 가시겠죠. 그 맛집에서 반찬으로 오징어 젓갈을 또 내놓는다고 합니다. 맛있게 잘 드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이 식당은요. 한번 하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전문으로 하는 식당 중에 빨리 문 닫고 이런 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만큼 자신 있는 분들이 이 식당을 차리시는 것 같고 그 자신감만큼 가게가 좀 오래 가지 않나. 그냥 제 관찰로는 그렇습니다. 한지원 씨 이어서 8602 1억이 이깁니까? 정답 이거. 감긴 몸살로 몸져 누웠는데 해롱되고 있는데 저 몸보신 시켜주세요. 아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감기 몸살인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몸져 눕지 않습니다. 일어나야죠. 잘 먹어야죠. 약 먹으려면 밥 먹어야죠. 왜 몸져 눕니까? 일어납시다. 에? 맛있게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강경호 씨. 요거 한 그릇에 밥 말아서 방금 담근 겉절이 김치랑 같이 먹으면 행복 가득 그러셨습니다. 고윤정 씨. 고운정 씨.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산초가루 넣고 들깨가루 넣고 진짜 맛있어요. 겨울에 최고입니다. 맞아요. 이름엔 가을이 들어가지만 겨울에도 이거 몸보신에 좋죠. 자 오늘 정답 세 글자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노래 듣는 동안에요. 시아 여인의 향기

시야 여인의 향기였습니다. 정답 추어탕. 같이 퇴근 중인 우리 집 강아지가 추어탕이래요. 에? 4467 뭐라고요? 이런 천재견이 있나? 얘가 옆에서 그래요? 추어탕! 추어탕! 추어탕! 이야, 덕분에 또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4467 박선미 씨, 추어탕 인기 많아서 당첨되기 힘든데 오늘은 약간의 기대를 걸어도 될까요? 됐네요. 됐어요. 인기 많지만 오늘도 정답 많이 보내주셨지만 박선미 씨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추어탕. 1052 내일 점심은 추어탕으로 점심 고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단박에 해결이 됐네요. 아, 떠오르니까 먹고 싶다. 내일 점심까지 참아야지. 그럼 내일 점심까지 약간의 기대와 희망을 걸고 내일 오전 근무 열심히 하고 점심 추어탕 먹어야지 하고 계십니다. 1052 5116 들깨가루 뿌려 먹으면 맛있는 추어탕. 아우, 침 나와. 단골 식당에 가면 추어 튀김도 같이 주시는데요. 고소하니 별미랍니다. 그쵸, 그쵸. 추어탕 잘하는 집은 이렇게 튀김도 잘해주시잖아요. 단골 식당 또 한번 가시겠네요. 조만간에. 5116 이어서 6623 추어탕. 저는 총총 썬 청양고추랑 소면을 넣어서 먹습니다. 가을에는 꼭 먹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거 한 그릇 먹어줘야 내가 이 가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 거뜬하게 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아마 올가을에는 아직 안 드신 것 같은데요. 한 그릇 또 맛있게 드십시오. 6623 최유리 씨 추어탕 제가 가는 추어탕

콩으로 들어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지만 보드랍게 사르르 입에서 녹아내립니다. 통추어 튀김도 야 이거 발음 진짜 어렵다. 통추어 튀김도 매운 간장에 찍어 먹으면 끝내줍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통추어 튀김까지 알려주셨고요. 최유리씨 9719 금이의 맛 정답 추어탕. 이건 제가 평생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할 때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음식이에요. 아 그런 게 있죠. 맞아요. 가끔 이런 거 왜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이런 데서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돼. 딴 거 먹을 수 없어. 뭐 먹을래? 그럴 때 저는 떡볶이를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떡볶이를 평생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추어탕이군요. 9719 이분은요. 7548 어금니에 금이 가서 임플란트 하거든요. 중국 먹은 지 일주일 되어가요. 이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어탕. 아 많이 아팠죠. 어금니에 금이 가면 아 어떻게 달리 살려낼 방도는 없고 임플란트를 하셔야만 하는데 아 죽만 먹은 지 일주일 그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군요. 아무튼지간에 잘하시고 예 추어탕 꼭 맛있게 드십시오. 이것도 부드러운 음식이니까 왠지 괜찮을 것 같네요. 507548 이어서 5055 추워서 추어탕 먹고 싶어요. 예 귀여워서 뽑았습니다. 귀여워서.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김혜영 씨 추어탕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요. 기운 없을 땐 최고의 음식. 언니 덕분에 내일 점심은 추어탕으로 초이스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내일 점심 걱정을 덜어드렸네요. 자, 정답은 추어탕 세 글자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가운데 제가 방송에 사연 소개해드린 분들 모두 배달 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지 응급실.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10월 14일 수요일 이성실 씨의 보통 날. 몇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미술 수업을 다니고 있다. 수업이 끝날 즈음 옆자리 아저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오늘도 밭에 못 가서 어쩌나. 고추 다 버리게 생겼네. 그 말에 뒤에 앉아있던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어머나 진짜요? 너무나 아깝겠다. 그거 혹시 우리가 따면 안 돼요? 아저씨는 순간 당황하셨지만 안 될 거야 없다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언니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저기 다들 시간 괜찮지? 한 30분이면 다 딸 거 아니야? 응? 가자, 응? 가자. 시골까지 차로 30분? 차가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고 다른 동생들까지 합류해서 우르르 출발했다. 아저씨네 밭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어느덧 수다의 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같이 차 타고 가니까 꼭 놀러 가는 것 같다. 부모님 밭에서 일 많이 도와드렸는데 옛날 생각나고 좋다. 시골에서도 한참 더 들어간 마을 끝자락 너른 배추밭이 보이는 거기서 우리는 밀짚 모자를 쓰고 일을 시작했다. 먹을 만큼만 조금 따자던 말은 금세 사라졌고 다들 빠르게 손을 움직였다. 이건 장아찌 만들어야겠다. 이건 동치미용으로 써야겠다. 신나는 대화가 이어졌다. 호캉스도

아니고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었지만 우리에겐 최고의 소풍이었다. 고추 수확이 끝나갈 무렵 약속 하나를 했다. 다음에 이런 시간을 또 갖자고. 그날 저녁 모두의 밥상엔 아마 웃음 가득한 요리가 올라왔을 것이다.

가을은 참 예쁘다. 박강수. 드넓고 높고 푸른 하늘에 노란 들판이 연상되네요. 박찬열 씨 느낌이었고요. 7692. 저도 어렸을 때 양파, 마늘, 고추 참 많이 따곤 했습니다. 그때는 부모님 도와드리는 게 왜 그렇게 싫었던지. 지금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시간들인데요. 장영순 씨. 시골에 겨울에 시금치 캐러 5명이 일손 도와드리러 가요. 그리고 한 부대씩 가져와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일손 도와드리러 가는 건지 우리 시금치 얻으러 가는 건지 아무튼 일손 도와드리는 건 좋은 거죠.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수요일 생방송 4부 김동률 옛 얘기지만

0: 가래진 기억의 박지윤, 그 앞에는 김동률, 옛 얘기지만 들으셨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사랑하기 좋은 날이 아니라 오늘은 사과해야만 하는 날인가요? 1275, 누나, 헤어지자고 말한 애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심장이 너무 떨려요. 어떡하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애인한테 헤어지자고 말한 것 같죠? 왜요? 근데 이분이 먼저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하는 것 같죠? 왜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참아보지 그랬어요. 그게 감정이 격해서 나왔든 아니면 진짜, 근데 진짜 속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사과의 편지를 금세 쓰는 걸 보면 그냥 이대로 쓰셔야죠. 뭐 사과의 편지를 쓰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심장이 떨린다.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그리고 진짜 상처받았을 거거든요. 쉽게 마음이 풀리거나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각오는 돼 있어요? 원래 사과는 내가 됐다 할 때까지가 아니라 상대가 알았어 됐어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이든 열 번이든 혹은 그 이상이든 진짜 다시 잘해볼 생각이 있으면 완전히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 입 밖에 먼저 꺼내지 마십시오. 아유, 잘 돼야 될 텐데. 스킨케어 세트 127로 보내드릴게요. 1058,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나, 이런 사연 너무 좋아요. 점심때쯤 02-2056으로 시작되는 번호로요. 당연히 사랑하기 좋은 날 듣는다고 했어요. 어플 아니면 라디오로 듣는지 물어봐서 퇴근길 차에서 라디오로 듣는다고 했어요. 같이 식사하던 직원들도 이런 전화 오긴 오는구나 신기하더라고요. 흑 자랑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그 여러분은,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저도 청취자하고 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제작진도 한 번도 못 받아봤죠? 저도요. 저 진짜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받아봐서 이건 누구한테 가는 건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나한테 전화가 오면 당연히 하나는 사랑하기 좋은 날을 얘기하고 또 한 프로그램은 뭘 얘기하지? 한 프로그램 더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두 가지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 쿨 FM 앞뒤 DJ들도 막 생각하고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은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받으셨습니다. 1058. 와, 진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분이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뭘로 듣는지, 어플로 듣는지, 라디오로 듣는지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듣는지 얘기하시고,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얘기하시고, 이렇게 게시판에도 올려주십시오. 1058, 감사의 마음 담아 금이코코아 보내드리죠.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백조싱크, 아일웍스, 티싸게, 강원도청, 제공입니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금 깐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깐뽀르테.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단체 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0: 특히 싸게.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사랑하기 좋은 날 10월 선물입니다.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조끼 아기띠.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 한국 A&D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영광에서 빚은 특별한 맛 영광 천년마을 모시떡 선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 땅끝 햇살 수쌀. 김 전문기업 다인 GT 나는 김 갯벌 돌김 세트. 당신을 위한 클린 뷰티 As of Today 뉴욕 핸드 립밤 듀오 세트.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 바닥 클리너. 원칙과 정성으로 만든 김치나무 캔 김치 세트. 매일 쓰는 수분 선케어 위아 스킨핏 선크림. 특별해지는 한 방울 엘리존도 올리브 오일.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 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10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3: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2: 오늘 끝곡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빠르게 풀리면서 이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위주로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로 차간격 좁혀 지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군자교에서 월릉분기점 다시 월계일교에서 상계교 사이로만 주춤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마포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 났고요. 반대 하남 쪽은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주춤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일직 쪽 진입로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2: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럭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3: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잠시 후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마음을 쏟을 대상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나타나면 그동안 쌓여있던 사랑을 마음껏 쏟아낸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정답은 아니어도 꽤 맞는 얘기 같아요. 생각보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에게 줄 사랑이 많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에 높여요. CN블루의 사랑빛으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진짜 북항의 인기가 대단하다. 120만 명이 가셔서 보셨다고. 근데 난 아직도 왜 못 본 걸까. 아, 너무 보고 싶어. 실제로 보면 3m가 넘고 엄청 크다 그러던데요. 가까이 보면 진짜 되게 멋지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류건아님께서 침착맨이 한 말이네요. 역시 통찰맨 해주셨는데 우리가 근데 진짜로 줄 사랑이 너무 넘치나 봐요. 생각나는 게 진짜 푸바오 인기 정말 대단했고 푸바오는 직캠도 있었잖아요. 직캠도 찍으셨고 그 좀 사랑을 저한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 앨범이 내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사랑이 조금 있으시면 그 사랑을 저에게 좀 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최경란님, 북항이가 피곤할까봐 저는 가까이 살아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북항이가 약간 즐기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사랑을 느끼면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가

0: 저 안 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경라님도 너무 보고 싶으시면은 슬쩍 한번 근처 한번 가보세요. 예. 김성형님, 줄사랑도 있고 사랑을 받을 자리도 모두 준비되었죠? 여보, 수염 깎을게. 나 좀 사랑했죠? 아, 수염 때문에 좀 피하시나요? 아, 너무 따가워서 피하시나 봐. 그러면 이번에 그 미용실이라고 하죠. 어디라고 해야 되나? 그 남성분들 가는 이렇게 수염 정리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셔가지고 멋지게 한번 싹 정리하시고, 여보, 나왔어? 나 수염 깎았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서진이님, 저는 요즘 말차 라떼에 사랑해, 말차 라떼랑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뒤늦게 말차가 너무 맛있어서요. 말차 라떼 먹을 때마다 사랑이 뿜뿜 솟아요. 역시 사랑은 참 좋나봐요. 해주셨는데요. 이게 뭔가 좋아하는 게 생겼을 때 오는 에너지가 있죠. 확실히. 그래서 저도 제가 좀 빠진 음식이 있으면 확실히 좀 초롱초롱해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먹게 되고, 요즘에 그 불닭쌈이라고 해가지고 그 라이스페이퍼에다가 불닭 라면을 끓여서 넣고 체다치즈 넣고 어떤 소스 같은 거 발라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몇 번 봤더니 제 알고리즘을 점령해가지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붓기도 부을 거고 하니까 월남쌈으로 대처했거든요 오늘. 하, 그 느낌이 안 나요. 그 느낌이 너무 안 나서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불닭 소스랑 그 라이스페이퍼랑 체다치즈랑 이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쫀득쫀득하고 맛있대요 그게. 예.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이야기와 사진 기다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볼륨의 특별 아이템, 젓가락 또 들고 왔어요. 가을에 선물을 하겠어요.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과연 짠! 1! 와, 잘 뽑았다. 1! 숫자 1과 관련된 사연 더더욱 환영합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에게 커피앤도넛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1: 에어.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6: 위제로
5: 과식에도 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6: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언니 본너 깜짝 입었구나.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947님, 정디 볼륨에만 슬쩍 말해봐요. 저 회사에 관심 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요즘 도파민이 부족해서 지독한 짝사랑이라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덕분에 너무 괴롭던 출근이 요즘은 조금 기대되는 것 같아요. 볼륨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이 점점 더 설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관심 가는 정도가 이렇게 문자 보낼 정도면 조금 많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설레신다고 그분한테 조금 같이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커피 앤 도넛 쿠폰 보내드릴게요. 8797님 혼자 듣고 있어요. 끼야. 제가 1회 뽑는 바람에 혼자 듣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신이 많이 나셨는데 라디오 사진까지 남겨주셨네. 공부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커피 앤 도넛 쿠폰 보내드려요. 4282님 1 하니까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22살에 풋풋했던 정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했던 아름다웠던 추억입니다. 찬이 오빠 잘 살고 있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잘? 찬이 오빠 어떡해. 몇 년 전이에요. 나의 첫사랑 살고 있니? 저희가 커피 앤 도넛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엔 빵나왔정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수요일, 일주일 중 가장 피곤한 날이죠. 달콤한 입방 드시면서 수트레스 싹 날려버리세요. 초코 마들렌 준비했어요. 빵야! 집 주변에서 공사를 하나 봐요. 소란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합니다. 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아이와 한바탕 전쟁했습니다. 아휴, 밥 먹이기 정말 힘들다 등등등.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에게 수다를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듣겠습니다. 북항이 하면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오마이걸의 샤크.

쩡디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큼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빵은 초코 마들렌이에요. 사연 소개할게요. 9506님, 정하, 이제 알바 끝나기까지 30분 남았네요. 오늘따라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라면을 많이들 쏟아서 굉장히 힘든 하루였고요. 잠시 쉬는 시간에는 다음 주에 볼 대학교 시험 공부도 틈틈이 하며 열심히 하루를 보냈답니다. 해주셨어요. 이게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일이 생각보다 일이 많잖아요. 높은데도 막 뭐 넣어야 되고. 9506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30분만 참아다니까 좀만 우리 힘내봅시다. 화이팅! 이사일리님, 딸이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군산에 놀러 가는데요. 엄마인 저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어쩌다 보니 결국 같이 가게 됐네요. 즐기고 올게요. 어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어머님이랑? 어머님 어떡해요. 에너지 괜찮으시죠? 일단은 그 비타민C 좀 많이 챙겨 드시고 요즘 날씨가 좀 추우니까 겉옷 꼭 챙기시고요.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오세요. 파리사모님, 아기가 알러지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는 잠시 시댁에 맡기고 일하러 갔고요.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다가 이제 퇴근이네요.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위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파리사모님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게 알러지 증상이 또 친구들마다 되게 다르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고 일도 가셨고, 이제는 좀 마음 놓으시고 잘 좀 퇴근하셨으니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이브의 I am입니다. 1250님, 예전에 오픈 스튜디오에 왔다가 효정 이모한테 홀딱 반해서 또 보러 왔어요. 이제 오마이걸 노래도 많이 알아요. 리나야 안녕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리나야 안녕. 아까 저한테 계속 하트 해주더라고요. 리나야 몇 살이야? 6살이구나. 이모 알아? 오와 곰. 효정이 이모 알아? 오와 오마이걸 리더 효정이 이모 너무 고마워. 리나야 감기 걸리지 말고 고마워. 사랑해요. 진짜 사랑 넘친다. 그쵸? 너무 사랑스럽다. 이름도 너무 예쁘고.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아버님 꼭 리나가 먹게 해주세요. 수아님께서 저 혼자 고베에서 고로케랑 맥주 마시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혼자 여행 왔습니다. 와 좋겠다. 고로케 맥주 조합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배부르지 않고 딱 적당하게 디저트 느낌이 나면서. 고베에서는 어떤 여행을 또 계획 중이신지 궁금하네요. 커피앤 도넛 쿠폰 보내드리고요. 여행 가셔가지고 좋은 걸 또 많이 느끼고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너는 어땠을까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대한간악회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사 박사.
1: 오성마이더스? 써본 사람은 다 알죠. 다양한 산업용 가구들은 기본. 오성마이더스의 안전화, 안전모 살균 건조기로 근로자의 쾌적함까지 더해졌어요. 역시 산업 현장엔 오성마이더스.
2: 오성마이더스.
1: 오성마이더스.
3: 가을 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아톰 스매.

앞머리 자르셨죠? 주말에 뽀얌하셨네요. 다들 디자이너라서 그럴까? 우리 회사 팀원들은 눈썰미가 있다. 굳이 말하지 않는 작은 변화도 바로 알아차린다. 심지어 예전에 팀원들 몰래 다이어트를 해서 2kg 정도 뺀 적이 있는데 팀원들 모두 이미 눈치채고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에 비해 우리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무던한 성격을 가진 남편이랑 살아서 마음 편한 점도 많지만 가끔은 진짜 이것도 몰라? 놀랄 때도 많다. 며칠 전 안경테를 바꿨다. 검정 뿔테가 지겨워져서 따뜻한 갈색 뿔테로 장만했다. 안경 너무 예쁜데요? 잘 어울려요. 역시나 팀원들은 바로 알아보고 칭찬해줬다. 그런데 우리 남편, 내가 남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힌트를 줬지만 여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말만 한다. 그리곤 식탁 위에 영수증을 보고 난 뒤에 알아챘다. 에휴,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내 마음 날씨, 남편의 눈썰미만큼이나 흐릿한 하늘. 다음엔 확 빨갛게 염색을 해? 이건 알아채겠지?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잇지의 달라달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0048 번호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근데 진짜 너무 두 분의 성향이 딱 달라서 좀 더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안경이 좀 티가 안 나는 경우가 살짝 있기는 한데 완전 검정불태에서 따뜻한 갈색 톤으로 간 거면 약간 티날 것 같기도 한데, 그쵸? 계속 근데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은지님, 쩡디 뿌염했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바로 라디오 오기 전에 뿌염을 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정수리 쪽만 지금 너무 갈색이야. 한나는 원래 이렇습니다. 이혜성님, 저는 친구가 한 5kg는 빼야 알아볼까 말까인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조금 이렇게 얼굴살 조금 빠지면은 좀 캐치를 조금 잘하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닌가? 조금 캐치를 하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보는 것 같고 이제 뭔가 없었던 악세사리가 생기면 제가 잘 못 봅니다. 악세사리까지는 제 관심 분야까지는 아니라서 잘 모르고 머리 스타일이나 다이어트를 했거나 약간 요 정도까지는 제가 조금 알아차리지 않나. 최원성님, 2kg 눈치채는 거 보면은 직장 동료분들도 보통은 아니신 듯. 아이고, 너무너무 관심이 서로 많으신가 봐요. 2kg 정도면 근데 티가 살짝 나기 시작하는 무렵이기는 해요. 2kg부터는. 약간 살짝 얄쌍한데 약간 이 정도 있잖아요. 정민수님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민수님도 그러죠. 거의 막 단발머리로 싹둑 자르고 오면 아는 정도. 진짜 이 정도만 아시는 걸 수도 있고 진짜 조금 머리 이제 살짝만 다듬는 정도는 이제 모르실 수도 있죠.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쩡피, 9와 숫자들의 숨바꼭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랑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요? 여러분의 센스 있는 선곡 기다릴게요. 책대 떼신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9와 숫자들의 숨바꼭질.

9와 숫자들의 숨바꼭질에 이어서 조남지대의 거기 지금 어디야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4585님께서 3일 연속 야근하고 버스 아니에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이게 또 너무 힘들고 이러면 툭 치면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를 선곡해주신 5300님, 정재의 테니스 선배 창희님 노래 들려주세요. 조남지대의 거기 지금 어디야. 아, 네, 창희님 이 노래를 제가 그때 한혜 오빠랑 저랑 창희 선배님이랑 같이 라바콘이라고 노래하는 거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창희 선배님이 이거를 이제 풀로 다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을 이제 한혜 오빠한테 부탁해서 같이 부르시고.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도 창희 선배님 목소리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코딩된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다. 진짜 브릿지 부분 딱 들어갈 때 그 약간 몽글몽글한 목소리가 또 있으시네요. 선물 챙겨드릴게요. 김성영님, 노을, 붙잡고도 잡고 말 테다! 송강호님, SES 달리기, 빨리 달려서 잘 숨어야죠. 송현우님, 김범수의 나타나, 이제 못 찾겠으니까 제발 나타나주라,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차상분들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사연 소개할게요. 7679님, 쩡디 오늘 제 생일인데요.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편이 미역국을 끓여놓고 아들이 케이크를 사왔네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저녁이에요 해주셨는데요. 아우, 두 남자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분담을 또 잘하셨죠? 미역국과 케이크로 행복하게 생일 파티 하시고요. 저희가 커피앤도넛 쿠폰 보내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노래 듣겠습니다.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1: 설정되었습니다.
0: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3107님, 오늘 남자친구랑 3주년입니다. 남자친구가 소방공무원 준비 중이거든요. 스터디 카페에 몰래 가서 저녁 사주고 오려고요. 남은 기간까지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좋은 기념일에도 같이 못 잊고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도 엄청 믿음직스럽네. 그쵸? 3107님,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남자친구분 이렇게 열심히 시간 내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앤도넛 쿠폰 보내드려요. 잠시 후 3, 4분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장들레님, 진돌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받아볼게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예비체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표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0: 노래도 한 축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2: 잠시 후 9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으로 이하이의 홀로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돌님, 장들레님과 함께 할게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어뒀으니까 어플 콩으로 놀러오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8: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닦고차.
7: 메디힐 토너패드.
9: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류가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류가주를 검색하세요.
1: 우리.

0: 디지털 냉동식품 기기 전문 기업 제빙기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인간관계, 진로상담, 기타 등등 장르 구분 없이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주의할 점 하나, 이곳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0: 서로에 대해서 반쯤 전문가가 됐다고 해도 우리 이제 과언이 아니잖아요. 어색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히려 이제 조금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오셨습니다. 진돌님, 들레님.
1: 안녕하세요.
2: 뭐야, 반박자 늦었어요.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3: 좋았습니다.
0: 딱 들어맞았고. 어떻게 들레님은 이제 오늘 모자를 45도로 딱 쓰시는 게 컨셉이신 거죠?
2: 네, 그래야지 우리 아름다우신 분들 네. 볼 수 있으니까.
0: 아, 그렇구나. 언니 얼굴을 더 볼 수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
2: 저도요.
0: 너무 귀여워요. 진도님은 안경을 또 새로 바꾸셨고.
3: 네, 안경을 원래 쓰던 거를 못 찾아갖고 그냥 대체 안경, 예비 안경을 또 끼고 왔습니다.
0: 안경이 몇 개 있으세요?
3: 굉장히 많아요. 안경이 한 7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날그날 다르게 그냥 골라서 끼신 거예요?
3: 그날그날 눈에 보이는 거를 집어서 오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2: 너무 예뻐요.
0: 오늘 안경 같아. 되게... 같대.
3: 마법을 쓸
0: 마법.
2: 네,
0: 여기 윙가르디움레오사.
3: 아, 윙가르디움에스 레비오사. 오늘 좋네요.
0: 좋다.
3: 컨디션이 나쁘지 않네요.
0: 오늘 컨디션 좋네요. 오칠오사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2: 진돌님 쿨톤이시네요.
3: 아이고.
0: 쿨톤. 아, 파란색이 잘 어울려서 쿨톤이라고. 잘
3: 어울려. 많은 분들이 약간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쿨톤 맞는 것 같아요. 네, 진돌님 다음 문자 읽어주세요.
3: 송명근님, 진돌님 유명해져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안 유명해져서 우리끼리만 알고 싶어요.
0: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분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0: 그럼 안 돼요.
3: 근데 그게 제일 약간 멋진 삶이라는 거를 제가 어디서 또 주워들었거든요. 돈이 많았지만 아무도 날 몰랐으면 좋겠다.
2: 그게 최고의 삶이죠.
0: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우리 뭐 해야 돼요?
3: 뭘 해야 할까요?
0: 우리 AI 그쪽으로 가야 되나?
2: AI 드라마 만들어.
0: AI 쪽으로 가야 네. 되나? 응. 이혜성님께서 진돌님 악뮤 여러분들과도 사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드드.
2: 그니까요.
0: 아, 근데 그 콘서트에 두 분 히디님이랑 진돌님이 되게 그 컨셉에 맞춰서 입고 가셨더라고요.
3: 아, 맞아요.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 컨셉이 있더라고요. 그 드레스 코드가 있어갖고.
0: 그랬구나.
3: 아, 그러면은 요거를 딱 입고 가면은 맞겠다.
0: 너무 예뻤어요, 두 분.
3: 아, 진짜
0: 요정들 같았어.
3: 감사합니다.
0: 그 소문의 낙원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부 중에 한 팀 같다.
2: 맞아.
0: 가장 좋았던 무대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못 갔거든요, 이번에.
3: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진짜 저는 정말 꽉 차있다라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0: 영화 같았다는 얘기가.
3: 네, 정말 진짜 제가 거기에 정말 소문의 낙원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0: 진짜?
3: 굉장히 받아서 되게 신기하고 또 재밌었어요.
0: 너무 근데 저도 연출하는 거를 사진에 SNS 많이 따서 보니까 네. 진짜 찬영님 대단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정말 네.
0: 찬영님의 손길이 안 들어간 구석이 없다고 수현님이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 진짜로요? 네.
0: 그래서 그거 보고 와, 대단하시다 싶었거든요. 이혜성님, 들레님 죄송한데 배달업체가 생겼네요. 배달의 틀레.
2: 주문 들어가 주세요.
0: 오늘은 어떤 주문 들어갈까요, 언니?
2: 오늘 약간 버블티가 먹고 싶어.
0: 버블티. 뭐 타로 쪽인가요? 아니면 어느 쪽인가요?
2: 저는 우롱을 참 좋아해요.
0: 우롱 스티.
2: 네, 오늘 좀 이따 우롱 먹어야 되겠어.
0: 우롱에다가 검정 버블티요?
2: 아니요, 코코넛 젤리를 넣어서.
0: 남다르다 언니.
2: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네. 맛있습니다.
0: 우리가 아는 그 발로차 거기요?
2: 예, 맞습니다.
0: 아, 발로차.

0: 거기 알겠습니다. 우롱에다가 코코넛.
1: 네, 당도 0%.
0: 네. 구력이님.
2: 들레님 신곡 언제인가요? 딱 대기할게요.
0: 지금 이제 예정이 나왔을 거예요.
1: 11월 달에 중순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1: 네, 맞아요.
0: 그 노래가 다 나왔겠네요.
1: 다 나왔어요.
0: 이야,
1: 다 했고요.
0: 네. 몇 곡입니까?
1: 다섯 곡입니다.
0: 녹음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까?
1: 80% 완료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 언니 그럼 여기서 라이브 해줄 거예요? 노래 나오면?
1: 그럼요.
0: 나 웬일이야.
1: 근데 너무 이번에 너무 좀 우울한 노래여가지고 민망할 정도 우울해서.
0: 괜찮아요 언니.
1: 괜찮을까요?
0: 밤에 이제 퇴근하면서 조금 눈물 좀 흘리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내가 불 좀 좀 꺼드리고 하면 되니까.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아니면 언니 근데 선글라스 끄시 보실래요?
1: 뛰고 갈게요.
0: 네, 뭐 그렇게라도 방법이 있다면.
1: 네.
0: 아, 제가 두 분 들어오시자마자 제 미니 앨범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1: 당연히 알죠. 그렇죠. 티저도 다 봤습니다.
0: 진짜 감동이야. 제 노래 나오는 것도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2: 물론이죠.
1: 홍보도 해야죠.
0: 홍보도? 진짜요?
1: 그럼요.
0: 어떻게 그럼 두 분이랑 같이 챌린지 찍어야 되겠다. 네? 아, 근데 이번 근데 그거예요. 노래 챌린지 아니고. 네. 이번에는 약간 이제 같이 움직이는 뭔가가 있는 액션이 있는 그런 챌린지인데 되게 좋은데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만나는 하루 한번 찍어보자고요.
1: 너무 좋아요.
0: 네. 네, 제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1: 네.
0: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떤 코너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탄탄한 팬층을 자랑하는 고민상담 시간입니다. 주의할 점은 저희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적당히 걸러들어도 됩니다.
1: 저희에게 고민을 의뢰해주세요. 선물로요. 이거 실화인가요? 치킨 한 마리 거기에 콜라까지 세트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돼요.
0: 아, 그 언니가 항상 그 선물 말하기 전에 살짝 숨 이렇게 고를 때. 네. 저도 너무 궁금해요.
2: 그러니까 저도 긴장돼요. 막 오늘은 뭘까 하면서.
1: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0: 우리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이런 관계성이 또 중요하니까.
1: 맞아요.
0: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고민사연 기다리면서 짧은 의뢰를 좀 해결해 볼게요. 0238님 야구에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가을 잔치엔 큰 흥미가 생기질 않네요. 근데 이제 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심심하고 적적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하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는 진돌님이 좀 잘 아는 분야잖아요. 아무래도.
2: 제가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도 올해 야구팀 하나를 잡고 이제 응원을 해왔던 입장으로서 안타깝게도 제가 응원하던 팀도 가을 야구를 못 갔거든요.
0: 그랬구나.
2: 네, 그래서 약간 좀 삶이 공허하고.
0: 그래요? 진짜.
2: 네,
0: 헛헛하구나.
2: 네, 헛헛하고. 네. 그냥 무슨 삶의 낚시 있을까 약간 이런 기분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0: 네.
2: 다른 팀이 경기하는 걸 보면서 그걸 봐도 그냥 또 헛헛해져요. 왜 우리 팀이 여기 있었어야 했는데 이러지 못했을까.
0: 그렇구나. 이거는 완전 공감하는 사연이군요.
2: 네, 그냥 공감이 되네요.
0: 진짜 이 적적하고 심심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될까요? 한번 들레님이 살짝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1: 저 같으면은. 네. 다른 스포츠 종목으로 잠깐 눈을 돌릴 것 같아요.
0: 축구 쪽이나.
1: 네, 축구라든지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배드민턴은
2: 맞아요. 배구 농구
0: 있어요. 배구 농구도
2: 배구.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겨울이 또 농구 시즌이라고
2: 맞아요,
0: 하니까
2: 맞아요.
0: 농구 쪽도
2: 맞아요.
0: 괜찮네요. 하나를 다시 이제 뭔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다른. 네. 스포츠를 하나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스포츠가 없으면 직접 스포츠를 하시는 건 어떠세요? 보러 가는 재미가 지금 없으시니까 직접 야구를 하시는 건 어떠신지.
1: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야구를 직접 한다고요?
0: 네, 직접 어디 그 야구단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2: 저는 야구를 하는 것보다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게 좀 다른가요? 달라요?
2: 하는 걸 좋아하는 것과 보는 걸 좋아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0: 하는 거 싫어하십니까?
2: 하는 거는 그렇게 딱히 선호하지 않는 듯한.
0: 진짜요?
2: 네, 그냥 저는 야구를 보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약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약간 그런.
0: 그렇구나. 과정. 그러면은. 네. 야구를 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먹으면요?
2: 야구를 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뭘 먹는다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거라서.
0: 아,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저는 근데 테니스를 하거든요.
2: 네.
0: 근데 테니스를 보는 것과 하는 것과 둘 다 좋아서.
1: 오, 그래요.
0: 전 되게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르네요.
1: 아니 그러면 혹시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네. 스트레스 막 받아서 여주인공이나 남주인공이 아. 막 하면서 막 야구 빠따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2: 막 이제 연습장 가서 막 치고
1: 아, 네,
2: 막 하면서
0: 네, 네, 네. 그거 그거? 네.
1: 그거 되게 해본 적 있으세요?
2: 해봤는데요. 한 두 번 휘두르니까 정말 온몸이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1: 어, 그래요.
2: 쉽지 않다 그래서.
0: 전 10개 중에 2개 맞던데요. 8개는 다 그냥 공사위로 막가였어요.
2: 어,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추기도 진짜 힘들어요, 생각보다.
0: 들레 언니 해본 적 없어요?
1: 없어요.
0: 오. 언니 잘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님께서 가보시면 또 어떨까 싶어요.
0: 그런 식으로 좀 풀어보는 것도.
1: 네.
0: 아그대님은 9년째 가을 야구 못 가면 익숙해집니다. 아. 라고. 아. 응원하는 팀이 또
2: 파이팅.
0: 네, 이래경님.
2: 제가 응원하는 팀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떨어질 것 같아서 슬프네요.
1: 아.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2: 아이고, 위로가 아, 위로가 쉽지 아니, 않네요. 이거
0: 이거 약간 스포츠는 우리 완전 제 패밀리잖아요. 아,
1: 그러니까
0: 그래서 약간 우리 완전 공감.
2: 아.
0: 고윤아 님.
1: 배구 농구를 보세요. 1년이 바쁘네요. 배구 농구 야구 배구 농구 야구. 저희 집 거실 TV는 스포츠 채널 고정입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좀 스포츠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네.
0: 고상원 님은 드라마를 너무 보셨어요. 직접 야구를 하라니 몸 상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 하면서 우리 그 야구단 분들이 왜 가을 야구에 못 올라가셨는지 마음으로 네. 느끼고 좀 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1: 그럴 것 같아요.
0: 이게 이렇게까지 힘든 스포츠구나.
1: 맞아.
0: 우리 팀들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렇게 됐구나. 너무 막 마음 막 아프고 막 그러지 않나?
1: 서글플 것 같아요.
2: 어렵긴 하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야구를 해서 우리 팀이 가을 야구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야구가 정말 전 국민의 대표적인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내가 야구를 하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에 간다? 그럼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0: 무조건 다 같이 하는 거지 진짜. 아, 0238님의 고민은 저희가 의뢰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해결을 못해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는 진짜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화이팅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라조의 9MR 투아웃.

0: 노라조의 QMR 투아오 듣고 왔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함께하고 있어요. 김대웅님, 제가 그래가지고 볼륨에 빠졌잖아요. 야구가 없어서 먹먹한 마음을 쩡돌레가 채워주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안정수님.
2: 야구 이야기 그만해주세요. 제가 응원하는 팀도 시즌 끝입니다.
0: 죄송합니다. 혹시 시즌 올라가신 그 응원팀 없나요?
3: 근데 네. 저도 보면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부러울 거 알아서 또 얘기 안 해주시나 봐요.
3: 그러니까요.
0: 송명근님.
1: 치킨 선물 들레님이 배달해 주시나요? 정말 여건만 된다면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0: 언니 오토바이 네. 탈 수 있어요?
1: 차로 가겠습니다. 와.
0: 언니가 근데 진짜 배달을 지금 완전 이벤트다. 어쨌든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첫 번째 의뢰 해결해 볼게요. 들레님이 읽어주세요.
1: 2884 번호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같이 사우나를 가자고 하세요. 딸이 없으셔서 그런지 저를 살갑게 대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우나는 너무 부끄럽거든요. 같이 못 가겠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도 괜히 죄송하고 부끄럽고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뭐 저희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들레 언니 의견을 제일 들어보고 싶어요. 시어머님과 같이 사우나를 가게 된다면
1: 네.
0: 어떠세요?
1: 저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0: 쑥스러워서?
1: 예, 약간 시어머니랑 상상이 안 가는데요?
0: 진짜 조금 상상 안 가긴 한데.
1: 네, 제가 뭐 친구랑은 잘 가는데.
0: 친구랑 가세요?
1: 네, 친구들이랑은 잘 가요. 근데 시어머니 쉽지 않아요.
0: 아, 진짜요? 진돌님은 그러면 시아버님과 같이
2: 저는
0: 뭐...
2: 그러네. 그럼 장인어른이랑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근데 뭐 저도 그냥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제가 사우나를 안 간 지 좀 너무 오래돼갖고
1: 그래요?
0: 아 이거 어렵다.
1: 쩡디는 만약에 결혼하면 할 수 네. 있나요?
0: 아 저는 저희 멤버들이랑도 샤워를 같이 안 해가지고요. 근데 정말 한 몇 년 전에 같이 여행 간 친구랑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샤워를 같이 했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서로 등 돌린 채로 샤워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쑥스러워서 멤버들이랑 12년을 같이 했는데도 쑥스러운데 어떻게 어머님께.
1: 아 그렇긴 해요.
0: 전 어머님께 저 문신이 큰 게 있어가지고 어머니 놀라실까 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3: 근데 어머니가 어머 뭐 나도 보고 싶다 야.
1: 괜찮아.
3: 나도 있어.
1: 나도 있어.
0: 아, 그럼 진짜 사고다. 진짜 그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1: 아, 아니면 어머니 제가
0: 사우나 알러지?
1: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사우나에서.
3: 그럼 고쳐줄게 내가.
0: 내가 다 막아줘?
3: 응. 고쳐줄게. 나도 있었다. 애니야 나도 있었는데
1: 저 완전 생각났어.
3: 나도 있었는데 나도 시어머니한테 사우나 가서 고쳤다.
0: 고쳤다. 너도 고칠 수 있다.
1: 어머니 저 저혈압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0: 아 혈압이
1: 네.
0: 나도 저혈압인데 사우나 갖고 다 냈다.
3: 세상에 나도 저혈압이야. 내가 좋은 사우나 알아뒀다.
1: 어머니
0: 거긴 냉탕이 좋아. 이러면서 그러시면 어떡해.
1: 아, 진짜 어렵네요.
0: 아, 나 진짜 어렵다. 0038님 저는 친한 친구랑도 못 가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좀 그래서. 이한일님.
2: 아 시어머님과 사우나 아직은 좀
0: 조금 쑥스럽긴 해요.
2: 어렵기는 할 것 같긴 해요.
0: 류건아님.
1: 저는 다른 사람 있는 곳에선 샤워 못해요 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0: 좀 약간 예민해 보이지 않아요?
2: 어려울 것 같긴 해요.
0: 아니면 제가 몸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사우나 갔다 오면 늘 감기에 걸리더라고요. 거기 이제 감기가 많이 이렇게 돌잖아요. 요즘 어머니
1: 네.
0: 제가 감기 걸리면 우리 서방님 어떡해 아드님 어떡해요 감기 걸리면.
1: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괜찮죠?
1: 네
0: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이혜성님?
2: 저 만약 장인어른이 생긴다면 같이 찜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녀 차이일까요?
0: 아무래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2: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뭐 가면 가지 약간 이런 생각이기는 한데 쑥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사우나 끝나고 식혜 먹으면 되니까.
0: 아, 그렇죠.
2: 그런 생각으로 좀 버티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0: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제 군대 썰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보게 된다면서요.
2: 아, 그래서 그때 면역이 약간 조금 약간 돼 있을 수 있겠군요.
0: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뭐 우리가 뭐 같이 대학교로 나왔다고 뭐 무조건 샤워를 같이 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2: 그렇죠.
0: 뭔가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화영님께서는 어머님 저 몸에 흉터가 많아서 좀 부끄러워요. 같이 못 가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해주셨는데 흉터가 뭐 어땠어?
3: 나도 있다. 애미야 이거 봐라 여기에 흉터가 세 개가 있지요 하면서
2: 그러면 또 약간 곤란해질
0: 그러니까요.
2: 수도 있겠네요.
0: 더 곤란해져. 아니면 흉터 치료해라 갑자기 이러면서
2: 흉터썰 이제 막 들려주시면서
0: 흉터썰 그러면서 아니면 흉터 치료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막 돈도 지원해주시고 이러면 진짜 큰일 나. 안돼 안돼 그쵸? 아 이거 좀 어렵긴 하다.
4: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0: 그럼 저희 4부에서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2: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가 시작됐고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장들레님, 진돌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싸운 날을 가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2: 박숙향님, 고혈압이라 열 오르고 뜨거운 곳은 안 좋다고 해서 안 간다고 얘기하세요.
1: 아, 근데 어느 정도 근데 거절하나 알았다 하시지 않을까요?
3: 네, 알았다 하실 것 같아요.
1: 1691님,
3: 피부 알러지 있다고 안 가기.
1: 아, 이제 다들 비슷하네요 근데, 그쵸?
3: 그러네요.
1: 이소라님, 진짜 근데 저는 때밀면 두드러기처럼 온몸에 닭살이 돋거든요. 언젠가부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 두드러기 나요 어머니 이러면, 그럼 때밀지 말고 우리 스크럽 할까?
2: 피누로만 살살 물면 괜찮아. 피누로만 살살 해줄게 내가. 아, 어렵네요.
1: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가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떠한 성향인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2: 의지가 너무 강하시면은 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1: 않을 것 같아요. 저희의 의견이 도움됐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의뢰 해결해 볼게요.
2: 493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랑꾼 두 분께 문의합니다. 여자친구랑 사귄 지 100일이 다가오거든요. 감동적인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100일 가까이 사귀는 건 처음이라서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 사랑꾼 두 분께 들어온 의뢰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정보를 더 남겨주셨는데요. 20대 중반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여자친구분은 최근에 취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100일 이제 앞두고 계시니까 뭐 네. 감동적인 이벤트를 하고 싶대요.
3: 아. 근데 제가 100일 이벤트는
1: 네?
3: 100일 이벤트가 약간 생소하긴 한데 청취자님께서는 처음 맞이하는 100일이다
1: 그럼요.
3: 보니까 더 챙기고 싶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언니 보는 100일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3: 네, 그런 것 같은데요.
2: 진짜요?
3: 네.
2: 투투도 안 챙기셨어요?
3: 아, 그런 건 뭐 초등학교 때.
1: 투투 220원 내놔라.
2: 220원 내놓는지 2200원 주든지 22000원 주든지 네. 다 했었던 것 같은데?
1: 근데 100일 챙겨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2: 100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좀 뭔가 100일 단위는 좀 축하하고 싶긴 하잖아요.
1: 그렇죠. 100일 단위는 근데 대부분 하지 않나요? 초반에?
3: 그래요? 히디님한테 어떤 거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2: 100일 전으로 해서 한번 싸웠나?
1: 원래, 싸우는 게 이벤트.
2: 아, 원래 딱 그 사귀고 나서 100일째가 위기가 한번 와요.
3: 그래요?
2: 네, 그때가 약간 헤어질 수 있는 위기.
1: 아, 그런가?
2: 네. 100일이 지나면은 그거 다음에가 이제 1년일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1: 100일, 200일, 300일, 400일, 500일 다 챙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길게 보면은 네. 100일 챙기고 그 다음에 연 단위로 챙기시는 게
1: 그쵸,
2: 만약에 좀 오래 사귀고 좋아요. 싶다라는 생각 그렇게 챙기면 네, 힘들거든요.
1: 200일 챙기는 순간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300일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3: 맞아요.
1: 일단 저도 100일을 그렇게 비싼 선물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진짜 감동적인 거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러니까 첫 만남의 기억을 가진 음악을 싹 틀면서 우리 어떻게 만났고 뭐 어떻게 뭐 어디 놀러 갔었고 이런 거를 다 엮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약간 이 정도의 감동 영상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3: 너무 좋아요. 네.
1: 부담스럽나?
3: 근데 약간 솔직히 부담스럽긴 한데.
1: 부담스러워요?
3: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쁠 것 같긴 해요.
1: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한 영상 만들어주면.
2: 영상 편지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영상 편지? 영상 편지도 괜찮다. 이현일님, 100일이면 100원 수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22만 원으로 뭔가 선물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2: 22만 원?
1: 아, 20만 원. 100일이니까 100만 원 너무
2: 많은데. 100만 원?
1: 아, 10만 원으로 합시다.
2: 10만 원.
3: 10만 원.
1: 20대 중반이니까
3: 만 원.
1: 만 원. 아, 만 원은 너무.
4: 어, 만 원 충분히.
3: 아, 아니면 그냥 담백하게 장미꽃 한 송이만 딱 줘도.
1: 그건 그래요, 멋있어요.
3: 좋을 것 같아.
1: 장미꽃 하나 주면서 우리 오늘 100일이잖아. 앞으로 잘 부탁해. 뭐 이렇게 요 정도 담백한 것도 괜찮고요. 김경태님.
4: 100원 주면서 100일을 축하하세요.
1: 진짜 그러면 위기입니다.
4: 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요.
1: 진짜 위기예요. 이면철님.
3: 학 100마리를 접어보세요.
1: 어. 언니 어떨 것 같아요? 100일 선물로 학 100마리.
3: 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 진짜요?
3: 저 진짜 진심으로
4: 진짜요?
3: 감동이 몰려올 것 같은데요?
4: 정말요?
1: 학? 네. 아, 진짜?
4: 진짜?
3: 네.
1: 학 100마리요?
3: 학도 좋고요. 별도 좋고요.
1: 근데 학이랑 그 진짜 종이만 줘요.
3: 너, 저 괜찮아요.
4: 아, 진짜요?
1: 진짜?
4: 그냥 네. 종이, 구겨진 종이들이잖아요.
3: 어? 구겨진 종이라니요. 마음을 접은 건데.
1: 아, 그래요? 마음을 접은 거예요?
3: 네.
1: 아, 저는 솔직히 학이나 종이별 할 거면은
4: 구겨진 종이지.
1: 차라리 햄버거 집 가서 같이 데이트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4: 구겨진 종이.
3: 아, 그건 당연하죠.
1: 그쵸, 그쵸. 뭔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고 너무 고마운데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언니. 영상 만드는 거보다.
3: 아, 그래요?
1: 그렇지 않나? 나는 그거 학 접는 거 생각보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더? 이혜성님.
4: 개인적 경험으로는 100일에서 200일 사이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1: 어머, 어떻게 뜨거우셨길래 또.
4: 어, 100일날 무슨 이벤트를 하셨길래.
1: 그러니까, 아, 뭘 해야 되지 진짜?
4: 아, 진짜 어렵다. 근데 생각보다.
1: 양도영님.
3: 배드 챌린지 100분간 반복하기. 죄송합니다.
1: 아니, 허리 디스코세요.
3: 그러니까요,
1: 주영님. 100번씩 100동하는 건 좀. 어, 해적선님. 여자친구 직장으로 꽃다발이나 케이크 보내는 거 어때요? 너무 구식일까요? 아직 직장에서 비밀일 수 있어. 비밀일 것 같죠.
4: 아, 이제 되게 좋아하시겠는데요. 상사분들이 아, 우리 뭐지? 뭐 꽃을 뭐 100일이라고 장미꽃을 애기 10송이밖에 안 보냈네. 이러면서
3: 언제 결혼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4: 아, 너무 부담스러워.
1: 아, 진짜 부담스러워.
4: 너무 부담스러워.
1: 어, 이지혜님 평소에 좋아하는 향수나 칠근용 블라우스나 구두 어때요? 이게 제일 담백한 거 같아요.
3: 좋은데요, 담백해요.
4: 좋은데요, 진짜?
1: 어, 딱 적당한 가격대 정도로 10만 원 이하로.
3: 네.
1: 어, 너무 10만 원 이상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9236님.
4: 특이하게 백일떡 어떤가요?
3: 너무 좋은데요?
4: 너무 좋은데요?
1: 어, 백일떡.
4: 백설기. 꿀백설기, 꿀백설기.
1: 아, 잠시만요. 백일떡을 그럼 하나요? 백일떡
3: 네,
1: 하나요?
3: 네.
4: 먹으면 되잖아요.
1: 아, 백일떡 하나?
4: 백설기.
1: 나는 백일떡 하나는 조금.
3: 어, 그래요?
1: 여러 개 해서 다 같이 직장 문제를 나눠주고.
3: 안 되겠다.
4: 왜 자꾸 직장으로 떡을 가져가셔서 나눠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1: 아, 나를 위한 백일떡 하나? 아, 모르겠어. 아, 백일떡은 나눠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어, 전성훈님 거 이거 어때요, 언니?
3: 어, 저라면 큰 곰돌이 인형에 반지 넣어서 선물할 것 같아요.
1: 반지?
4: 반지? 큰 곰돌이 인형에 반지 넣으면 제 생각에 절대 못 찾아요. 정말 솜이 정말 많아요.
3: 그래요?
4: 제가 사봐서 아는데.
3: 어, 해보셨군요.
4: 어, 전 해봤죠. 정말 많고. 나중에 처치하기도 곤란하고 제가 히든님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거 빨려고 욕조 안에 넣고 물 받아놓고 이제 막 발로 밟아서 빨려다가 그대로 묵 찢어서 갖고 그래서 그대로 버렸대요, 그냥.
1: 솜이 많대요. 그거 안 돼요, 선배님.
4: 정말 솜 정말 많아요.
1: 아,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 노래 좀 들을게요.
3: 아, 알겠습니다.
1: 네, 장들레의 곰곰이.

0: 장들레 곰곰이 듣고 왔습니다. 저희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었잖아요.
1: 네.
0: 커플템을 하나 사는 게 어떤가요? 모자나 티셔츠 이런 거. 좀 저렴한
1: 좋은
0: 거.
1: 방법이에요.
0: 색깔만 좀 다르게 해서 좀 티 안 나는 거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민기님.
2: 1년도 아니고 100일인데 나중에 힘들어요. 그냥 가볍게 꽃 한 송이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0: 딱 가볍게 딱 좋은 정도다. 그렇죠?
2: 그런 거 같아요.
0: 남도원님.
1: 줄넘기 100번. 그거니.
0: 진짜 위기입니다. 이래경님. 여자친구분이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콘서트 티켓팅해서 같이 보러 가세요.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같이 보러 가는 거죠.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데이트하는 거니까. 권민웅님. 등산 같이 하는 커플이면 100일 기념으로 100대명산 인증하는 거 어때요? 나쁘지 않다.
2: 100대명산이면은 산이 100번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 100번 올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가고 우리 다음 기념일에 또 다른 거 하나 가고.
1: 오, 좋은 방법인데요?
2: 긴장했어요. 100대명산이라는 게 100번을 올라가야 되나? 그래서.
0: 근데 같이 기념일마다 산 타는 거 되게 낭만 있다. 그쵸?
1: 그니까요.
0: 에?
2: 에? 그래요? 네. 산 타는 거 힘들지 않나요? 생각보다?
0: 근데 너무 낭만 있잖아요. 그 정상에서 둘이서 올라나는
1: 그
0: 고생도 같이 하고
1: 오르막길 들으면서
0: 둘이서 의지하면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게.
2: 제가 제주도 오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올라가면은 약간 그런 감동이 느껴질 것 같았는데 올라가자마자 그냥 기절할 것 같은 느낌밖에 없어서 숨을 간신히 부여잡고 헥헥거리고만 있었거든요.
0: 그럼 두 분의 성향 따라 좀 정하셨으면 좋겠네요. 정유미님.
2: 100번 볼 뽀뽀 해주기.
0: 야,
1: 입술 부러뜨렸어요.
0: 아, 진짜 여기 멍들겠다.
1: 네, 멍들어요. 조심하세요. 네,
0: 정유미님.
1: 아니면 남산 타워 가셔서 사랑의 자물쇠 보시는 거 어떠세요?
0: 그래, 이렇게 좀 정석적인 거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2: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남산 타워 그 계단 올라가면서 삼순이 한번 따라하고.
1: 네.
0: 모르겠죠? 20대니까. 아, 삼순이 모르겠다.
1: 네, 20대 중반이시면 모를까 모를 것 같아요.
0: 어떤 뭔가 그런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그런 명소에 가서 뭔가 느끼는 것도 괜찮죠. 우리 그럼 하나씩 마지막으로 할 것 정해주고 이제 넘깁시다.
1: 알겠습니다.
0: 언니부터.
1: 저는 그 백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있는 음식 다 먹어보는 거예요. 백김치, 뭐 백반, 백숙, 백도. 또 뭐 있어요?
0: 백반.
2: 백반?
0: 백반. 백반집.
1: 네. 아까 했는데.
2: 아까 했어요? 백설기?
0: 백설기.
2: 네, 백설기. 백설기.
1: 그래서 사진을 남겨가지고 백일이라는 그 스페셜한 거를 더 이렇게 가둬놓는 거예요.
0: 그래서 그걸로 릴스를 같이 찍어서 서로 둘만 보는 릴스를 만드는 거예요. 괜찮죠 그것도?
1: 네, 너무 좋아요.
0: 뭐 어디 올리진 않고. 진돌님.
2: 저는 방금 생각해냈는데 백대명산 중에 첫 번째 산 올라가서 정상에서 백설기 먹기.
0: 귀여워.
2: 역시 백설기다.
0: 약간 이런 정석적인 게 필요해요.
1: 맞아.
0: 정석적인 게 필요해요. 저는 두 분에서 그냥 커플템 하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 색깔 다른 모자 이런 거. 그냥 조금 집 앞에서 갑자기 만나도 좀 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효율적인 거.
1: 너무 좋아요.
2: 괜찮은데요? 모자 괜찮죠? 같이 똑같은 거 쓰고 산 타면서 네. 정상에서 백설기 먹고, 내려와서 백숙 먹고.
0: 백숙 먹고. 좋다. 저희의 의견이 좀 도움됐길 바라면서 나중에 후기 좀 들려주세요. 8099님. 이 사진 들레님이 맞을까요? 제가 사는 도시에 들레님이 온대요. 너무 반갑고 기뻐요.
1: 맞아요. 저 우와. 공주가요.
0: 구미에서 하는 콘서트 현수막이라는데요.
1: 공주? 아, 그래요? 공주인데?
0: 공주랑 근처에죠. 근처가
1: 구미인가 보다. 예. 빨리 가겠습니다.
0: 17, 18일 구미문화예술관에서 이제 언니가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들려니 근데 이 사진 되게 시크하다.
1: 너무 근데 찌그러지.
0: 아니 언니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니까.
2: 되게 느낌 있어요.
0: 평상시 언니 근데 사진 이렇게 찍을 때 앨범 자켓이나 좀 이렇게 시크한 컨셉으로 좀 많이 하나요?
1: 저 좀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안 하고 약간 입술을 약간 벌려요.
0: 입술 벌리고
1: 그리고 눈을 그냥 개슴츠레 뜨는 그런 걸 많이 찍어요.
0: 이렇게 많이 찍는구나.
1: 네.
0: 진돌님은 프로필 같은 거 찍어보신 적 있어요?
2: 저 한 번도 없거든요.
0: 그 왕홍만 해보신 거예요?
2: 네, 왕홍이 제대로 된 저의 첫 번째 프로필 사진이요.
1: 아니야, 블랙핑크도 찍었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찍네.
2: 그거는 저희끼리 찍은 건데 제대로 이제 찍은 거는 왕홍 사진이 맞네요. 제 프로필
0: 그러네.
2: 사진이네요.
0: 아니 두 분 희대님이라 해가지고 화보 한번 찍었잖아요.
2: 그때 맞아요.
0: 그 화보 화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화보니까. 어, 한번 두 분 프로필 같은 거 한번 찍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2: 네. 알겠습니다.
0: 그럼 우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전문가님들의 추천 시간이에요. 진도님께서 오늘 먹기 좋은 야식 좀 추천해주세요.
2: 아,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야식은 야식이니까 너무 좀 헤비하게 먹지 말고 약간 조금 이게 조금씩 조금씩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야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의 생각한 야식은 바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타코야끼입니다.
0: 헤비와 소프트의 중간에 있어요.
2: 그죠.
0: 타코야끼.
2: 타코야끼가 헤비하게 먹으려면은 위에다가 소스를 막 엄청 많이 뿌리고 토핑도 많이 뿌리고 마지막에 가스오부시 쫙 뿌려서 먹으면은 그것도 되게 맛있고 되게 간단하게 담백하게 먹으려면은 담백하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0: 네, 배고파요.
1: 개수가 중요해요.
0: 몇 알입니까?
2: 일단은 저는 오늘 같은 기분이면 통 크기 한 30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0: 30알이요?
2: 네, 30알이요.
1: 혼자서요?
2: 아이, 15달 먹고 1시간 쉬었다가 또 먹으면 돼요.
0: 또 먹으면 돼. 데워서 먹으면 되니까.
2: 그래요?
0: 아, 저는 매콤한 맛 좋아하거든요.
1: 그래요?
0: 그렇죠? 진도님도요?
2: 매콤한 거랑 느끼한 거랑 같이 먹어야
0: 돼요. 같이 먹어야
1: 돼요. 맞아요.
0: 청양고추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제 뿌려주는 것도 있고 청양고추. 나 체다치즈 들어간 것도 좋아하는데.
2: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0: 진짜 맛있겠다.
1: 너무 먹고
0: 타코야끼.
1: 싶어.
0: 어때요? 느느린 타코야끼 괜찮나요?
1: 너무 완벽한 음식이에요.
0: 타코야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맛 뭐예요, 언니는?
1: 저 사실 오리지널 좋아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불닭 소스 어쩌고 소스를
0: 네.
1: 그거를 먹고
0: 좀 뿌려서
1: 싶어요.
0: 좀 매콤한 거 우리가 지금 땡기네.
1: 네.
0: 원래 스트레스가 좀 이제 있을 때는 좀 매콤한 거 먹어야 되거든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0: 김대영님, 타코야끼 한입 먹고 탄산음료 같이 먹으면 진짜 급락가요. 박광식님,
2: 타코야끼 먹으면서 맥주도 한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0: 그럼 여기가 바로 오사카예요.
2: 느낌 있죠.
0: This is Osaka.
2: 느낌 있죠.
0: 아리가또 하면서 바로 오는 거거든요.
2: 너무 맛있거든요.
0: 나 진짜 너무 먹고 싶네. 저는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요?
0: 네, 오늘 못 먹어요.
1: 그래 알겠습니다.
0: 오늘 못 먹어.
1: 맞아. 내일 나오니까.
0: 내일 먹을 거야. 그럼 들레님 추천곡도 들어볼게요.
1: 네, 오늘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요, 융종신 이규호의 몰린입니다.
0: 몰린.
1: 네, 제가 이 노래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을이 진짜 온 것 같으면서도 약간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느끼셨나요?
0: 약간 낮에 더웠어요.
1: 그쵸.
0: 네.
1: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시면서 가을을 더 온전히 느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0: 딱 가을 느낌 나는 곡으로다가.
1: 네.
0: 그러면 들려니 추천곡은 저희가 엔딩에 들려드리고요.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조심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2: 안녕히 계세요.
0: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디지털 냉동식품 기기 전문 기업 제빙기는 아이스트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톤업 패드
7: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볼륨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비행기는 잠시 후 10시 키스터라디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디의 클로징이 끝나고 제 오프닝이 시작될 때까지 볼륨을 계속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윤지성님, 조수연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내일 제 신곡이 또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로 들려드릴 거니까 꼭 놀러와서 들어주세요. 들레님의 추천곡 윤종신 이규호의 몰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안녕하세요, 솔지입니다. 오늘은 정욱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인 안내견 보리와 아들 부부까지 함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 숲에 다녀왔어요. 많은 인원이 이동해야 했지만 아들이 운전하는 초록여행 차량을 이용하니 걱정 없었죠. 푸른 대숲이 강바람에 서걱서걱 움직이고 그 사이로 들리는 아들 부부의 따뜻한 웃음까지 제 마음도 숲처럼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0: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기아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1: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일단은 가요광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미감이 저도 되게 높고 사실 이런 음악을 사유하는 이런 분위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1: 그리고 열받아.
0: 폴디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굉장히 좀 조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여러분들 습도 약간 이런 기온 온도 이런 게 되게 저랑 좀 잘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요광장 듣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 감도 높은 라디오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잠시 후 10시에는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10월 달력을 보면 기념일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경찰의 날, 독도의 날, 와인데이까지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오늘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랑해 날.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인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비공식 기념일인데요. 저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 만두 쿠폰 20분께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여기는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한해 키스터 라디오 오늘 첫 곡은 리센네 러버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14일이에요. 사랑의 날이라고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사랑의 날도 아니고 사랑해 의 날이라고 합니다. 진짜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날인 것 같은데 처음 들었습니다. 일단 이 사랑해의 날이 필리핀에서 시작된 비공식 기념일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귀여우면서도 낭만적인 날인 것 같기도 하고 아셨으니까 지금 사랑해의 날 한 2시간 남짓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빠르게 주변인들에게 사랑해 라고 좀 전파하시길 바라면서 파란사탕님 와 오늘이 사랑해를 표현하는 날이군요. 몰랐는데 한키라 덕분에 알아가요. 감사해요. 한혜님 사랑해요 라고 조금 망설이셨지만 얘기해 주셨고 보통은 이제 보통 삼겹살 사주세요 뭐 살쪘어요 뭐 이런 건데 사랑해요 하시는 거 보니까 새싹이셨군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파란 사탕 입게 드리겠습니다. 민재 언니 가족들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하셨고 그쵸 이제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또 경상도 출신 아니겠어요. 이 표현에 조금 인색한 나머지 제 가족에게 사랑한다란 말 뭐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 뭐 이렇게 방송삼아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런 게 어려우면은 어떤 것들을 빌미삼아 핑계삼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두님 그래서 조카가 이모 사랑해 하면서 하트를 해준 거였네요. 하준아 이모가 몰랐네. 이모도 사랑해 라고 하셨고 아마 하준이는 그냥 우리 이모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랑의 날에 떠나서 아 우리 호두님도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지만 하준이한테도 직접 사랑한다고 많이 많이 얘기해주시길 바랄게요. 김혜정님 저는 사랑한다는 걸 음식 대접으로 표현해요. 꼭 말로만 표현해야 하는

먹는 거 아니죠? 먹는 게 최고잖아요. 라고 하셨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충분히 느끼죠. 이게 얼마나 big love라는 거를 굉장히 느끼고, 그래도 또 사랑의 날이니까 뭐 어떻게 음식 드리면서 뭐 말로 해도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란 위에 좀 하트표로 뭐 하트표 케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스로 좀 이렇게 하트를 표현한다, 그런 것도 좋을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 하나 드려봅니다. 간장게장님, 오늘은 드랍 더 하트의 날 아닙니까? 라고 하셨는데 정확하죠. 저희가 또 사랑해의 날을 맞이해서 자유롭 드랍 더 하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비록 어떤 사랑을 저희가 다룰지는 모르겠다만, 그 조마조마한 맛이 자유로 드랍 더 하트의 백미 아니겠습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 정치영님,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라 샴디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세상에, 치영님 저도 사랑합니다. 네, 아, 사랑의 날 참 좋네요. 우리 서로서로 사랑해 사랑해 많이 오늘 해보자고요. 이분들 포함해서 추첨을 통해 20분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죠, 만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코너 한 해만에와 내일의 맛, 청취율 조사 특집 코너 환승 라디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이로 드랍 더 하트, 한키라 가족들이 아주 사랑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우리 사기 자이로 씨와 함께합니다. 짝사랑 썸 연애 이별에 관한 사연 미리 드랍해 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환승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2: 이영약품
3: 쏘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I'm about to say.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네가 한키라 진작 들었잖아. 그럼 이 코너 안 만들었어. 환승 라디오. 6444님, 한동안 라디오 끊었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한해 키스더 라디오 듣게 됐어요. 근데 들을수록 빠져드네요. 한해님 은근 말씀도 잘하시고 왜 이제야 알았나 싶네요. 이 사연에서 예리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이 느껴집니다. 일단 들을수록 빠져든다고 하셨잖아요. 놀랍게도 저희 한키라 캐치프레이즈가 한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밤이고요. 또 저한테 은근 말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은근 말을 잘하고 생각보다 재밌고 실물을 보고 깜짝 놀랄 뻔한 DJ 샴투더디 저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내일도 봬요. 6444님.

제 비즈니스 파트너죠. 우리 비파, 우리 북구뚱의 은근히 낯가려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 환승 라디오, 한동안 라디오를 끊었다가 환승하신 6444님 사연 만나봤고요. 선물로 화장품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좀 본질을 꿰뚫으신 것 같네요. 제가 뭐 사실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웃기지 않고요. 뭐 대단히 뭐 대단하다라는 뭐 표현이 뭐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은근한 또 매력을 느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우리 한키라였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은근한 라디오 또 은근히 스며들다 보면은 이제 촉촉해지다가 이제 다 젖게 되거든요. 우리 6444님 이제 다 젖은 상태로 나가시지 못합니다. 계속 함께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강채민님 저는 한혜님 목소리가 좋아 오늘부터 정착해요 지금 버스 안인데 목소리 달콤하고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 나 참 또 우리 채민님 제가 또 버스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우리 한키라로 넘어오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고 그 항상 얘기하지만 그 버스 안에서 라디오 들을 때 그 뭔가 좀 그 페어링이 너무 좋습니다. 라디오하고 그 버스 야경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채민님 환영하고요. 새싹이십니다. 새싹은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장은숙님 보기보다 춤도 조금 춰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본질을 꿰뚫었어요. 사실 춤을 은근 춰요라고 하면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은근까지도 못 춰요, 춤은. 근데 조금 춰요라는 거는 그래도 은숙님이 저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은숙님은 저를 잘 아시죠, 사실. 아, 아무튼 저 우리 옴싸기들, 새싸기분들 정말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역시 사랑의 날이라서 사랑을 이렇게 또 표현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다 사랑드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환승 라디오 다양한 이유로 한키라 듣게 되신 청취자분들 우대하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 드리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원래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쩌다 한키라로 환승하게 되셨는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환승 라디오 달아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태연의 만찬가 듣고요. 한 해 만에 생각보다 은근히 결제를 잘하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